0: 이야기도 감사합니다. 자,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맡고 계신 직함이 벅스소금 주식회사 어업회사 법인의 개발 투자자이시기도 하고 또 감사를 맡고 계신데요. 우선 벅스소금이 저는 처음에 이제 브랜드 네임인가 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브랜드 네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어떤 소금입니까?
1: 우선 벅스라는 말 자체를 잘 모르실 테니까. 네.
2: 그렇죠.
1: 고유의 우리말이고 돌장승을 일컫는 이 경인지방에서는 민불이라고 얘기하죠.
0: 민불. 네. 네. 예, 예.
1: 그래서 이 돌장승에 대한 우리 표현은
0: 네. 물론 이제 브랜드 네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어떤 소금입니까?
1: 우선 벅수라는 말 자체를 잘 모르실 테니까. 네.
2: 그렇죠.
1: 고유의 우리말이고 돌장승을 일컫는 이 경인지방에서는 민불이라고 얘기하죠.
0: 민불. 네. 네. 예, 예.
1: 그래서 이 돌장승에 대한 우리 표현은 한결같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0: 그쵸.
1: 그리고 우직한 그런 의미로 쓰이는 함의가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또 폐마할 때는 멍충한 놈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이 미련한 짓을 나이 들어서 했습니다. 예, 은퇴를 하고 나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IMF 때도 당해봤고 여러 가지를 겪어오면서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오는데
0: 네.
1: 우리의 식문화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외래의 식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양념의 기초는 소금인데
0: 아유,
1: 이 소금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동안

0: 그래서 전혀 그리고 커피 믹스 하나를 가지고 라떼 맛을 낼 수 있는 게
1: 네.
0: 우리 소금 한 꼬집만 집어넣으면 커피 믹스를 타고 나서 그 위에다가 우리 소금 한 꼬집만 딱 집어넣어서 젖어서 마시면
1: 저 들어본 것 같아요.
0: 라떼 맛이 납니다.
2: 아.
1: 그래서 그 정도로 풍부하고 예. 부드러우면서도 단맛이 들어가 있다.
0: 예. 예. 감칠맛이 납니다.
1: 그렇네요.
2: 주지 스님들이나 불자님들 특히 사찰에서 이제 공양간에 계시는 고향지 보살님들이 아, 우리도 복수소금 사야 되겠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1: 무지하게 네. 전통 방식을 고수한 네. 정말 품질 좋은 명품 소금입니다. 자, 우리 불교와의 인연은 또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불자이셨을까요?
0: 저 불자 집안은 맞고요.
2: 예.
0: 할머니 따라서 절에 몇 번 가본 적이 있고 그것도 뭐 쌀을 가지고 갈 때만 제가 들고 따라가야 되죠, 할머니.
1: 네네.
0: 실제로는 제가 전라남도 순천고등학교 올라왔는데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2: 예.
0: 그래서 이제 순천고등학교를 순천에서 하숙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때 한해가 나서 수학여행을 못 가고 그럴 때라서 송광사로 소풍을 갔어요.
1: 송광사로요?
0: 네, 1학년 학생들 전체가. 그때 이제 담임선생님이 저를 입버려해서 뭐 손잡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또 했는데 그때 가서 배운 분이 이제 치봉노 스님입니다. 그리고 구산
1: 원장.
2: 근래 송광사를 대표하시는 스님들이죠.
0: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죠.
2: 네.
0: 근데 너무너무 자애로우신 거예요.
1: 그래서 고교 시절에 처음 배웠을 때 모습부터요.
0: 네. 그러니까 저는 사춘기

0: 좀 몇 년이나 해볼래? 그래서 10년을 얘기했는데
1: 공부를.
0: 네. 진짜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1: 와.
0: 대학 4년, 이제 절에서 개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2년.
2: 추가까지 하셨네요, 결혼에.
0: 예. 와. 저 용주사 정무 스님이 제 용사 스님이고 승적도 조계종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명도 어질양자 밧전자.
2: 양전.
0: 네. 팔복전에서 땄다고 하시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왜 이걸 지어냐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 지맘대로 하는 법이 없다.
2: 그렇죠.
0: 밭을 쓰는 사람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지
1: 그 가치가 결정되죠. 예.
0: 그러면 나는 없는 거잖아. 그랬더니 아 이놈아 니는 팔자가 그래. 그렇게 해서 받은 일, 본명이 양전인데 제 생에서 얻어지는 차호도 효당 최본수 선생님께서 대학 1학년 때 수련대회를 갔는데 딱 찍어가지고 너는 좀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았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네한테 차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 석 달을 겨울방학을 거기서 잡혀 있었습니다.
1: 네.
0: 무릎 꿇고 배운 게 그리고 났더니 족자를 하나 써주시면서 그

0: 그거 들을 때는요?
1: 예, 듣기 전까지는.
0: 듣기 전까지는.
1: 네, 오만할 수도 있었고.
2: 들어보니까. 네. 아, 그 구산 큰 스님. 네. 네. 치봉 큰 스님. 네. 또 효당 치범솔 스님은 우리나라 참액에 네. 대가시거든요. 네, 예. 그 스님으로부터 참액이 내려갑니다. 네, 예. 근세. 또 월상 큰 스님은 근데 또 아주 큰 스님이시잖아요.
0: 그렇죠.
2: 큰 스님들은 큰 스님은 다 만나뵙고 다 뭐 호받고 또 담역을 또 이으시고. 아,
0: 훌륭한 분을.
1: 저는 그런 행복함 네. 선택받았다. 그리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네.
2: 그 불자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사천비행단에도 그 초대법사로 가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지고 초대법사로 가면 거기에 대해 뭐 법당도 지어야 되고 불상 모셔야 되고
0: 할 일이 많잖아요.
2: 조직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0: 그 당시에 사진 좀 보면서 이야기 더 예, 나눠볼까 예. 봐요. 흑백 사진입니다.
1: 예, 아까 그 불교의 창립
0: 76년도 예, 예. 예.
1: 제가 5월 달에 부임했으니까 한 달 반 만에 구워 먹은 거죠. 그냥 건대꿀 같이.
0: 건립이
2: 참 대단하세요.
0: 대단하십니다,
1: 저분이
0: 진짜.
1: 이제 우리 그때 부대장이신 부대장님 뭐 완스타고 예. 네. 건방진 놈이 저기 뒤에 앉아있고.
2: 그 앉아있고. 법사님. 이 사진은요?
1: 예. 네. 여기 종욱스님, 미래사. 예. 네. 이제 다 이 불자들이고, 뒤에 이제 애기들 따라온 건 가족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당에서. 예. 저렇게 했고요.
2: 이 사진은요?
1: 저쪽 종욱스님.
0: 회의하시나봐요. 예. 네.
1: 네. 미래사 종욱스님입니다. 예. 정말로, 저게 이제 가설법당입니다. 가설법당 중공하고, 저기서 이제 포도 같은 거 사다 놓고 이제 법회 끝나고 예. 저 옆에 게 불교 성전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이 삼천포에 장법성궁 보살님이라는 분이 네네. 그 내가 이거 그 두드러 맞추고 있는 것을 보더니 법사야 그래서 예 그쪽 말로는 말라 합니다. 네. 법사야 그래서 예 그러니까 네가 법사고 그래서 예 그래 이게 돈 어디서 났고 부대에서 좀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뭔 일로 갈치노 없어요 입으로 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뭔 책 좀 사줄까 그래서 그럼 불교 성전 사주세요
0: 그래서 책을 몇 권이나 보시해 주신 100권. 거예요 와.
1: 그래가지고 보살님이 동국대학교에 연락하시면 얼마인가 알 테니까 거기다가 사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어? 돈을 들고 오셨어요 네가 가서 사봐라. 그리고 100권 아치 돈을 갖고 와서 120권을 사가지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0: 근데 당신은 천막법당이었고 이제
1: 아니, 천막법당이 아니라 이제 철거 대상 건물.
0: 철거 대상 건물. 네.
1: 그걸 이제 그
2: 법당을 개조를 하셨네요. 그죠.
1: 저 1, 2년만 쓰겠다 예, 예, 예. 하고 해가지고 저기서 이제 해가지고 했고 지금 나온 사진은 예. 이제 지금 수염 방장 스님입니다.
2: 예, 예, 방장
1: 스님께서, 저 뒤에 하면 법흥 스님 같은데, 예. 스님께서, 해노 스님께서, 예. 미국에 포교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셔갈,
2: 불상.
1: 부처님이신데, 삼일함에 이제 모시고 있었어요.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저만 해서 모시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부처님이 없어요. 제가 와서 이제 어린 양을 했더니 네. 아 이놈아 부처님이 왜 없어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2: 모시도 부처님을 주셨네요.
1: 지금 말을 했지 마라. 네. 현호가 알면 난리 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까요? 차를 갖고 와라. 그래서 지금 비행단에서 활주로에 그 비행 조종사들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네. 저걸 내주라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전부 따라온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고요. 예. 이제 지금도 다 살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직접 불진을 들고 이렇게 나와서

0: 자전거 타고 온 골목을 다니면 따릉따릉따릉따릉 하면 이제 다치 자전거 타고 끌고 나와서 이제 줄줄줄줄 해서 곧장에 들어 예불을 모시는데, 그렇게 예불 모시는 것에 이제 공덕이 됐든지 법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뭐 대동공업을 가보라,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어디를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가면 이 건설문을 내놓고 얘기를 하면 거들어야지요. 그냥 나오고. 참모총장님도 여러 번 내려오셨고, 그 30개월 동안에 큰 스님께서는 한 20번 오셨다 가셨나 봐요. 이제 부산, 대구, 마산, 진주에 법회가 있으면 무조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시러 나가면 또 이제 되고, 어쨌든 법당 들렸다 가자. 짓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잘하셨고.
1: 훌륭하십니다.
2: 일반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1: 네.
2: 아, 근데 우리 선영호 불자님은 그 많은 분들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한 분을 인연 맺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그 아주 큰 스님들, 또 그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그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0: 그럼 뭐, 자원,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 BTN에 굉장히 좋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문제도 그렇지만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과정에서는 잘못 많거든요. 그게 내가 잘했다는 얘기만 쓰고 잘못한 얘기를 안 쓰면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글 한 꼭다리도 아직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고를 해라, 무슨 이제 우리 모임 같은 데서 회지를 내는데 한글 한 꼭다리 써라, 뭐 그렇죠. 우리 지원학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저는 못 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아 이렇게 쓰면 부끄러운 것은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밭에서 농사를 지면서 일주일에 두 번을 농사를 지러 가는데,
1: 네.
0: 제가 요즘은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요.
1: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0: 그게 제가 이제 포포라는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따먹고 포포잎을 갖고 차를 만들어서
2: 네.
0: 나눠주고 이렇게 나눔으로 사는데,
1: 네.
0: 이 과수를 키우려면 옆에 있는 잡초를 매줘야 되잖아요.
2: 그렇죠.
0: 올해서 그런 생각이 철이 들었나 봐요. 풀을 매주면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 손양호 이 도둑놈아, 네가 얻어먹기 쉬운 포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지 혼자 자라난 이 잡초를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내버리고 여기저기다 던져놔버리면 아니 네가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2: 네.
0: 풀초를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야 이게 뭐 꽤 괜찮게 조심스럽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아놓고 갈 때가 다 됐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못 느끼고 살았던 거죠. 근데 아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니까 이것도 함부로 할 일은 아니구나.
1: 그렇죠.
0: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으로 요즘 삽니다.
2: 옛날 선생님들이 네. 길 가다 풀을 밟는 것도 조심하라고 하셨던 말이
0: 예.
2: 예, 우리 불자님을 통해서 듣게 되네요.
1: 그렇네요.
0: 예,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2: 예.
1: 자, 그야말로 이제 불교에 대한 신심 하나로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공심으로 살아오셨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불자님께 우리 프로그램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0: 예.
1: 불자로서 어쩔 때 가장, 그리고 특히 자긍심, 자부심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요즘 저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2: 예.
0: 요즘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젊은 애들이 십자가 걸고 다니는 애들이 안 보여요.
1: 와.
0: 첫째. 둘째. 합장 주친 애들이

0: 차를 타면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기분 좋은 일.
1: 네.
0: 두 번째는 제가 덜 인색하고 싶어서 노력을 애를 많이 쓰는데 가끔씩 분별심으로 인색해지는 경우.
1: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2: 아, 그럼.
0: 혼자 사는 게 아니죠.
2: 예, 그렇죠. 그쵸.
0: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희 자식들이 철회에서 100만 원은 낼 줄 알면서 우리한테 용돈 100만 원 주는 것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가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가끔씩은 이제 씩 웃으면서 뭐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오픈 통장이니까 그 보면 빤히 보이는데 말을 안 하겠죠.
2: 잘 됐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 진심을 깊이 담아두었던 진심을 우리 사모님과 또 네. 가족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
0: 고맙습니다. 박예정 씨, 저한테 시집

0: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1: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럼 못 가는 거예요.
0: 이제, 아유, 참. 아유. 한평생 정말 이렇게 굵직한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는 분명 집에서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스님, 그렇죠?
2: 높은 산이 하나 쓰려고 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돌들과 자갈간 모래와 흙이 있어야 되고 또 큰 바위와 나무와 풀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산 혼자 설 수 없습니다.
0: 그럼요.
1: 참 좋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다 이런 게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을 속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2: 아마 너무 훌륭하시고요. 우리 교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야말로 원력의 화신, 네, 원력 보살. 그것도 이번 생에 결정된 게 아니라 과거생부터 그런 행원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이번 생에는 출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세속에 나가서, 왜냐면 스님들이 할 일이 있고 불자님들이 할 일이 있거든요. 만약에 스님들이 지금 우리 손양호 불자님이 그 유치에 있었다면 그 일 못 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 행원력을 지으라고 아마 한생, 이번 생은 이런 이제 불자로서의, 제가 불자의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0: 불자님, 끝으로 뭐 앞으로 바라시는 것들 혹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가 깨달은 지혜 한 가지 있으시다면?
1: 한 번만 더 살펴보면 모두가 다 까닭이 있느니라. 나를 여기 불러내준 것도 누군가가 내게서 뭔가 다르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추천했을 것이고 그래서 살펴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구나 하기 때문에 해줬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한 번 더 나를 살피지 않을까. 한 번만 더 살피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네. 참 수많은 인연에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1: 네, 마지막 원력이니까
0: 네.
1: 이것 복수금을 제대로 해서 이 돈으로 저는 요즘 아까 또 얘기했지만 전철에서 합장죽 두고 다니는 젊은 애들 보면
0: 청년불자들
1: 너무 좋은데 거기에 뒷배가 돼줄 수 있는

0: 것 같아요.
1: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불교가 1500년을 지속해오면서 그 수많은 분들의 저는 원력과 행운력이 합쳐져서 지금까지 지속이 됐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오늘 우리 불자님들이 혹은 우리가 불교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그 공덕이 수많은 분들의 원력이 모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맞아요.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만남이었습니다.
0: 네. 한국 불교가 발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불국토가 되고요. 또 세계 평화에 큰 역할을 하길 바라는 그 마음 모두 불자님들의 공통된 이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BTN이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불교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방송 포교사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방송 포교 법보시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누구나 행복을 원하잖아요.
0: 네.
1: 근데 행복은 내가 지은 공덕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덕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 바로 전법이고
0: 예.
1: 그 전법의 방법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방송 포교입니다.

0: 비텐 부따베가 이분이 안 계시다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스님 누군지 아시죠?
1: 아, 그럼요. 우리 비텐 불교 팀의 대협력팀 이 팀장 맡고 계신 진겸 팀장님. 네,
0: 예.
1: 맞죠. 네. 인재 중에 인재시죠.
0: 예. 얼굴만 봐도 정말 마음이 또 훈훈해지고 또
1: 마음
0: 넉넉해지고.
1: 편안해져요. 네, 맞습니다.
0: 자,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따베 가족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부터 연불봉사회, 그리고 절로갈까, 설법학교, 또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까지 정말 이분 손길이 안 닿는 곳은 없습니다. BTN 대...

0: 네, 스튜디오에서 만나 뵈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붓다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우리 진경 팀장님,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BTN 붓다의 막내 아들 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막내 아들입니까?
1: 네, 제가 네. 막내 아들인 것 같습니다.
0: 장남 아니고요?
1: 아닙니다, 막내 아들. 실제 저희 부서에도 제가 막내고요. 그리고 절에 가면은 보살님들 다 계시는데
2: 맞아요.
1: 제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참 일을 잘해요.
2: 왠지 친근감 있게 들리네요.
0: 네. 아,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우선 BTN 대외 협력팀 예,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1: 아, 네. 저희 BTN 붓다의 대협력 2팀이죠. 이 팀은 모연부서입니다. 네, 모연부서라서 많은 좋은 인연들을 모아서 같이 영상포교 원력을 쌓고 부처님 말씀 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성지순례도 다니고 그리고 템플스테이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또 봉사활동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함께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아,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특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불교에 관련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사실은 모연이거든요.
1: 네, 맞습니다.
2: 여기서 시작을 해서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0: 네, 그렇죠.
2: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이런저런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스님, 입사하신 지 얼마 되셨을 것 같으세요?
2: 아까 말씀하시는 게 아직 3년이 차 안 됐다고.
0: 저 깜짝 놀랐어요.
2: 네. 아직 한 10년, 20년 된 베테랑. 네.
0: 정확하게 얼마 되신 거예요? 올해가 3년 차.
1: 네, 3년 네. 차고 정확하게 2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와, 2년 반 동안 그 어떤 점에서 예, 네. 정말 주마등처럼 흘러가잖아요.
1: 네. 근데 제가 뭐 BTN에 네. 와서 딱히 새롭게 시작한 일들은 많지 않고요. 그동안에 BTN이 늘 잘해왔고 쭉 해왔던 일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 BTN이 정말 훌륭한 인재를 스카우트한 겁니다, 스님.
2: 아, 그런 것 같아요.
0: 원래 어디 계셨죠?
1: 아, 원래는 제가 조계종 사회부 산하에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단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0: 어쩐지. 예. 그쪽에서는 또 언제부터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1: 저는 이제 원래 대학은 행정학과랑 사회복지.

0: 모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금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진 않아요. BTN에 와보니까 모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우리 BTN 부따에는 모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죠.
0: 뭐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은 모금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탈 사유가 생겨요. 예. 제일 흔한 않고요. 그리고 제가 하던 업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게 됐습니다. 물론 모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금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진 않아요. BTN에 와보니까 모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우리 BTN 부따에는 모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죠.
0: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은 모금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탈 사유가 생겨요. 예. 제일 큰 이탈 사유가 변심입니다.
2: 그렇죠.
0: 이제 그만 후원하고 싶으신 거죠.
2: 네.
0: 근데 부따이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이탈 사유가 뭔지 아실까요?
2: 글쎄요.
0: 사망이에요.
1: 진짜로.
0: 진짜. 두 번째가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1: 없어서. 네.
0: 그러니까 예. 내가 죽지 않는 한,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있는 한은 평생 부따이신 거예요. 네, 그 부분이
1: 그 진짜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셨겠어요.
0: 그리고 두 번째가 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모금을 하면서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고 직원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저분이 돈이 있을까, 나이가 얼마나 많을까를 저희가 보는 버릇을 최대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름에 돈이 어느 구름에 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버릇을 예. 없애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보게 되거든요.
1: 그렇죠.
2: 당연히 선입견으로.
1: 인간의 눈이라.
0: 예. 조금 젊은 분이 그래도 좀 후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BTN 부대는 정말 다른 것 같은 게 저희가 사찰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
1: 예.
0: 진짜 저 멀리서 진짜 노보살님이 걸음도 힘드세요. 저는 그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근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저희 책상이 있으면 책상에 손을 짚고 숨을 헐떡헐떡 쉬시면서 그럼 저희는 이제 후원 왔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
1: 뭐
0: 도움이 도와드릴까요?
1: 필요한...
0: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붓다야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 저희가 이제 이름 쓰는 거 해드리고 근데 손도 이렇게 떨리셔서 연세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1: 그렇죠. 사실 가입 신청서도 잘 안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0: 복잡하거든요. 그쵸? 계좌번호도 적어야 되고 생년월일도 적어야 되고 그런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히려 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한테 후원을 하시겠다는데 이분 바라시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진짜 BTN 불교TV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보면서 진짜

0: 들을 뵈면 그 판단 이전에 가슴으로 그냥 신심으로 하시죠.
1: 맞습니다. 네.
0: 그 힘이 우리나라 불교를 지탱하는 큰 기능 역할을 합니다.
1: 네.
0: 무직 부심 하나로 불타에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우리 불타의 가족 여러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1: 네,
0: 싶습니다.
1: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 BTN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0: 그래요.
1: 되시는 불타의 가족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불자님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이왕 아직도 불타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1850-0108번, 전화 한 통이면 되고요. 1850-0108번. 처음에 이 전화번호 들었을 때, 야, 진짜 잘 지었다. 108배가 딱
2: 맞습니다.
1: 생각나잖아요.
2: 그래요.
1: 불타의 가족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불자님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이왕 아직도 불타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1850-0108번 전화 한 통이면 되고요. 1850-0108번. 처음에 이 전화번호 들었을 때, 야, 진짜 잘 지었다. 108배가 딱
0: 맞습니다. 그래요.
1: 생각나잖아요.
0: 딱 108
1: 그런
0: 생각나요.
1: 이야기 하시는 분도
2: 네,
1: 계시나요?
2: 맞습니다. 물어보세요. 왜 108번인가요? 근데 순간 모르시다가 108배 생각하셔야지만 바로 아십니다.
1: 와, 1850-0108번입니다.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나의

0: 있잖아요, 스님.
1: 예.
0: 부모님이 혼자 계셔도
1: 맞아요.
0: 자녀들도 챙기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1: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탈종교화 현상 때문에
0: 네.
1: 그 지방에 있는 종교가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도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대화할 대상도
0: 맞아.
1: 없고.
0: 그렇구나.
1: 그전에
0: 예.
1: 이제 사찰은 그분들이 가끔 모여서 대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0: 맞아요.
1: 또 서로 교류하는 장이었거든요. 또 이제 평소에 이렇게 접하지 못했던 문화시설이라든지 정보도 얻는 그런
0: 맞습니다.
1: 곳이었는데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나 조건이 사라지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절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정부의 그 차원에서도 복지 차원에서도 그래서 종교시설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할수 있도록
0: 아, 좀.
1: 그 모든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다 도심에 와서 모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0: 네, 그렇죠.
1: 어려우니 그 역할을 해줬던 종교를 오히려 특히 절을 활성화시키는 게꼭 필요하다. 이런
0: 오,
1: 이야기를
0: 좋은
1: 들었습니다.
0: 방법이네요, 스님.
1: 그 안부 전화도 그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매일매일 전화하기도 어렵고요. 또 자녀들 전화하고 당신이 관심 있는 사람의 전화나 혹은 예를 들어 BTM 부탁해서 전화하는 거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있구나. 또 부타예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안심할 수 있거든요. 아,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먼저 전화 오시기도 하세요. TV 보시다가 저희 185-0108은 굳이 후원 가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 스님 나오는 저 사찰 어디예요? 막 이렇게
0: 아, 문의전화 무엇이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따에 가입하면 가족이 되시면 이러한 혜택을 드려요 하는 것들도 꽤 있잖아요. 그럼 이제 현업을 업무를 하고 계신 보살님들께서 그 부분도 다 같이 케어를 하시는 거죠.
2: 맞습니다.
0: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2: 저 일단 부따 회원이 되시면 가장 큰 혜택이 하나 있는데요. 연불 봉사를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0: 연불봉사.
2: 가족을 잃게 되시면 좀 많이 당황스럽고
1: 그렇죠.
2: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지난주 금요일도 한건 있었거든요. 남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저희가 함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불봉사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여법하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0: 최근에 부따회 가족분들을 위한 그 회원 카드
2: 네,
0: 만드셨다면서요?
2: 맞습니다. 최근은 아니고요. 이제 작년 6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0: 1년
2: 한 1년
0: 정도
2: 정도
0: 훌쩍
2: 됐죠. 그래서
0: 넘었네요, 글쎄.
2: 저희 스님께서 이렇게 부천전에 올리고 축원해 주시고 하는 약간 호신부 같은 역할이거든요. 부타의 분들 하신 일다잘 되고 애군 저희가 막아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뒷면에는 이름, 회원번호, 전화번호 같은 게 있어서 저희 BTN 부따회 회원분들께 드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게 신분증처럼도 쓰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걸 이제 실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발급이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좀 전화를 주셔야 발급이
2: 전화
0: 될까요?
2: 주셔야 돼요. 저희가 너무 많으셔서
0: 운이 잘
2: 부따 회원님들이.
0: 됐네요.
1: 아니, 그 호신부가 영험 있겠어요.
2: 아, 그럼요.
1: 왜냐하면 얼마만큼 원력이 모아지느냐에 따라 영험이
0: 와,
1: 있거든요.
0: 진짜. 예.
1: 근데 부따의 그 호신분은 초원 카드 호신분은
2: 네.
1: 부따의 가족 모든 분들의
2: 맞습니다.
1: 원력이 담겼고
2: 5만
1: 또
2: 부따의
0: 오,
1: 비템 불교
0: 맞아요.
1: TV를 함께 운영하시는 직원분들은 모든 원력이 담겨
2: 네,
1: 있고
2: 맞습니다.
1: 관계된 모든 스님들이나 부자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원력이 있잖아요.
2: 네.
0: 그렇네요, 스님.
1: 그래서
0: 야, 그러면 아직 발급 못 받으신 분들은 전화 어디로 하면 되나요?
2: 저희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뭐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예,
1: 빨리
0: 185.
1: 전화하셔서 최고의 호신부, 부적 쓰지 마시고
0: 네.
1: 최고의 호신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0: 예. 자, 이렇게 좋은 우리 부따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제 주말 반납하시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시거든요. 전국
1: 그러게요.
0: 방방곡곡으로 그야말로. 그 모습 좀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
1: 그럴까요?
0: 봐요. 어딜 그렇게 다니셨는지 보여주시죠.
2: 아, 이거는 저기 BTN 불교 TV라고 써 있는데요. 제
1: 예.
2: 돈을 제가 받아서 우리 부따 회원님들 돈을 받아서 튀르키예에 가서 그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0: 세상에.
2: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식료품을 전달해 드려서 저 박스 하나가 한 달치 식량이에요. 한 가족에. 그거를
0: 그래요.
2: BTN 부따회에 아마 그때부터 제가 뭔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인연이 있네요.
0: 그러게요. 예.
2: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해 드린

0: 입니다.
1: 아, 하필 또 사진이 딱 같이 찍혔어.
0: 그러네요.
1: 예.
0: 아, 이거는 제가 입사하자마자 또 부탁 회원님들 뭔가 후원은 계속 하시는데 신나게 한번 모여서 재밌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뮤지컬 시타르타. 저희 부탁 회원님들 서울에서 한 2,000명 같이 모여가지고,
1: 2천여
0: 네,
1: 분이나요?
0: 뮤지컬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진짜 저 노부살님들이 다 살면서 뮤지컬 처음 봤다.
1: 아유,
2: 그럴
1: 그래도
2: 거예요.
1: 아마도.
0: 또 뮤지컬 보고 나면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2: 이 사진.
0: 이게 이 사진은 이제 제작, 그러니까 작년이죠.
2: 네.
0: 작년 저희 박람회, 저희가
1: 불교 박람회.
0: 네, 불교 박람회
2: 아,
0: 라운지를
2: 그렇네요.
0: 열었거든요.
1: 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0: 박람회 저희가
2: 뮤지션들도 있고.
0: 부따이 라운지라고 해서 우리
2: 네.
0: 그 공항 같은 데 가면은 VIP 라운지 있잖아요.
1: 네네.
0: 그 부따이 저희한테 VIP이잖아요.
1: 아.
0: 박람회 때 라운지를 열어서, 박람회 상당히 넓고 오시다 보면
2: 맞아요.
0: 다리 아프시거든요.
1: 아, 부스가 제법 규모가 있네요. 그래도 딱.
0: 네, 저희가 의자 테이블 세팅하고 오시는 분들 무료로 시원한
1: 차분량.
0: 커피를 드렸습니다.
1: 와.
0: 근데 음료수보다는 앉아 계신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1: 자,
0: 아예 절로
2: 이
0: 갈까?
2: 사진은요?
0: 네.
1: 절로 갈까?
0: 청년포교를 위한 절로 갈까를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2: 요즘 절로 갈까

0: 이제 나름의
1: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0: 네, 든든한 이제 BTN 많은 불자님들 그리고 또
1: 그러게요.
0: 스님들의 그 마음을 모아서
1: 네.
0: 우리 효용이가 나라를 잘 지키고 잘 살고 있다고
1: 네.
0: 하니 잘 지내고
1: 그
0: 있다니 너무
1: 인연이
0: 반갑네요.
1: 불교와 인연 시속이 돼서 불교의 큰 네, 동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 네. 그 절로 갈까 진짜 와, 뿌듯하다. 예,
1: 네.
0: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2: 네, 그렇습니다.
0: 핫하니까요.
2: 네.
0: 예.
2: 아, 일단, 원래 사실, 절로 갈까는 BTN 부타요 회원님들 위한 서비스였어요.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녀의 그, 배필에
1: 네,
2: 종교가
1: 종교
2: 닿기를
1: 문제예요.
2: 원하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타 회원님들 위한 뭔가 좀 혜택이 없을까 해서, 절로 갈까를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는지, 나도 좀 하겠다. 전화가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건 회원 전용 서비스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까 그럼 내가 회원이 어떻게 하면 될수 있냐 이렇게 해서 막 부타에도 막 가입하시고
1: 연계가 되네요.
2: 부모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0: 네.
2: 젊은 친구들이 저도 좀
0: 아닙니다.
2: 가입하겠습니다.
0: 아,
2: 네.
0: 그렇습니까?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1: 그러게요.
0: 진짜.
2: 네.
0: 와.
2: 그래서 이제 막 가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희 또 인원이 20명 제한이 있다 보니까
0: 한정적이죠.
2: 어쩔 수
0: 예.
2: 없이 또 저희가 떨어뜨려야 되는.
0: 선발 과정을
2: 네.
0: 거치고.
2: 하지만 또 후원은 끊지 않고 계속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0: 계속 진행 중이죠, 시즌
2: 저희
0: 거듭해서.
2: 분기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찰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혹시라도 좀 선발이 안 돼서 섭섭했다 하시는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2: 네.
0: 언제든 기회가 또 있는 거
2: 그럼요.
0: 아닙니까?
2: 저희가
0: 예.
2: 선발 기준이 뭐 복잡하진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상형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기수에 내가 못 들어왔다는 거는 나에 맞는 그 그룹이 없었구나.
0: 나름 그 신경
2: 그럼요.
0: 쓰시는군요.
2: 저희가 매칭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1: 야.
2: 그래서 만약에 20대, 30대들이 많이 지원을 했을 적에 40대가 지원하면은 다음 기회. 하지만 그 다음 회차에서는 30, 40대가 지원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때 저희가 또 연락을 해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0: 와, 이거 그냥 저는 신청 뭐 선착순으로 이렇게 선발이 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름 서로의 이상형을 예.
1: 찾아주고
2: 네.
1: 맺혀주고.
0: 매칭을 하고, 와, 이거 방송 나가면은 신청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스님.
1: 그러게요. 뭐, 지금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좀 도심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신도수가 있는 분이, 뭐랄까, 규모가 있는 사찰에서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좀 벤치마킹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많은 사찰들은 실제로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시피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찰에서는 또
0: 더욱더.
2: 프로그램 좀 달라고 하세요. 저희가 직접 챙겨드리고 알려드리면 직접 진행을 잘들 하고 계세요.
0: 야, 그렇죠.
1: 특히 전문 불자들을 늘리는데 좋은 방편일 것 같아요.
2: 저희 참가자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1: 그럼요.
2: 쉽게 말해서 패션 불자라고 정도는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0: 패션 불자.
2: 오시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한 예절은 다 갖춘 분들이라서 들어간 스님들께 다 삼배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 다 진행이 끝나고 나올 적에는 기와불사도 하고 심지어 이제 신도 등록도 그 자리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볼 적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 뿌듯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0: 야, 그야말로 그 애초에 만들어진 그 목적 이상으로 훨씬 더 이제 포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2: 하다
0: 같네요.
2: 보니 그렇게 됐어요.
0: 가는 이제 주말도 반납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뛰어다니시는 결과 스님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동참하는 부따회 또 절로 갈까가 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아요.
0: 1박 2일 또 2박 3일 이렇게 출장 가시기도 하죠.
2: 네.
0: 충분히 이해해 주십니까?
2: 네, 저희 일단 장모님 덕분에 와이프가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있고요. 아이한테 항상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평일에
0: 그러게요.
2: 조금 휴가를 내서, 아이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아이는 또딱그 시기거든요. 훌쩍 커버리는데, 예, 최대한
2: 아이가
0: 좀.
2: 어렸을 적에 이제 소꿉놀이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까 아빠 출장 갔다 올게 이러는 거예요. 맨날 보고 자란 게 그거라서.
0: 아빠 출장 갔다 올게. 아이고,
1: 마음이
0: 가슴이 찢어져요.
2: 아프셨겠어요. 좀 미안하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0: 오늘 이제 아이한테 방송을 통해서, 예, 또 사랑하는 아내분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어때요?
2: 항상 집에서 자리를 많이 비우고, 항상 자리를 많이 비우고, 많은 육아와 집안일을 혼자 해야 되는 아내에게 항상 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늘

0: 하는 얘기인데 내가 다음 생에 꼭 보답할게.
1: 이번 생일도 많이 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이게 들어보면 거의 이제 원력보살이시거든요.
1: 맞아요.
0: 예, 전법의 화신 같은 분인데 그럼 처음부터 불교 집안이셨나요?
2: 오, 아니요. 저는 사실은 그 저희 큰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고요.
0: 아, 그래요?
2: 네, 저희 부모님 두 분께서는 성당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0: 아유. 근데 어떻게 불교와 인연이
2: 네,
0: 되셨어요?
2: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저도 교회랑 성당을 다녔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좀안 맞는다는 느낌이었는데
1: 네.
2: 저희 때 약간 그런 게 인기인 그때가 잠깐 있었는데 왜 절에서 막 공부하고
0: 네.
2: 절에서
1: 맞아요.
2: 고시 공부하는 이런 시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도 그때 고등학교 때 한번 절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방학 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지역 농협에 계셨는데
0: 네.
2: 부탁을 좀 드렸더니까 그때 당시 오대산에 있는

0: 그렇죠. 부모님께서 그만큼 그릇이 큰 분들이셨던 게 아닌가
1: 그렇죠.
0: 싶은데요, 스님.
1: 그 뒤로는 다들 월정사 동대 가늠함 잘 다니시고 지금은 불자로서 살고 계십니다.
2: 부모님을 불자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요.
0: 네. 아, 뿐만 아니라 진경 팀장님은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숨은 공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동안 출연해 주신 우리 불자 가족들, 불자님들 대부분을 추천해 주셨다고요.
1: 네.
0: 예, 그러니까 섭외를 담당을 해 주신 거예요.
2: 아이고.
0: 네, 부담에 홍보하시랴, 또 출연하실 분들 찾느라, 이게 사실 홍보하는 것만도 힘든데, 네. 네 쉽지 않으셨겠는데요.
1: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인들이 있다 보니까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독특한 사연? 약간 저희는 절에 왜 있지? 약간 이런 좀 젊은 분들 만나게 되면 인사도 좀 해보고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섭외하게 됐습니다.
0: 만나서 이제 일상을 또 이야기를 나누고. 네.

0: 교육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이나 공부에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심심을 내서 깊이 수행을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닌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함께 이제 우리 불교 이제 포교가 된 거죠. 저는 굉장히 인상 깊고 우리 불교가 젊은 층에 핫해진 또 하나의 공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공헌을 해주신 게
1: 그렇죠.
0: 아닌가
1: 감사합니다.
0: 예, 싶습니다.
1: 우리의 삶 속에서 불교를 만난다는 건, 지금 당장은 그게 뭐 중요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윤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갈고자 하는 목적이 해탈 열반이거든요. 근데 해탈 열반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불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도리천에서 바늘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지상에 있는 겨자씨가 딱 가운데
0: 값어치는
1: 맞을 수 있는 그 정도 인연이다. 그 정도 귀하죠. 그 귀한 인연인데 누군가의 또이 맺어진 인연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1: 예.
0: 선생님.
1: 우연한 기회에 누구 말을 듣는다든지, 우연한 게 책을 봤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주변에서 이끌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

0: 특히 이쪽 저도 이제 모금에 대한 모연에 대한 좀 목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확장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또 공교롭게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반려동물 가족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본인은 불자가 아니신데 그냥 불교를 싫어하진 않으시고 근데 불자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부끄럽다 이러신 분들인데 같이 사는 그 반려동물들의 극락왕생과 다음 생을 위해서 부타의 가족이 돼주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산사음악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BTN이 직접 훌륭한 산사음악회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팬클럽들이 이렇게 오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부타

0: 환자라든지 극락왕생이라든지 환생이라든지 네. 이런 바탕이 깔려 있죠. 네. 죽음은 끝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 불자님들 실제로 이렇게 불자님은 아니시지만 그 반려동물의 가족분들께서 실제로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인간으로 살아보니 인간으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 우리 아기 이제 내가 공덕을 지어줘서 인간까지 되긴 바라지 않으지만 좀 더 건강하고 좋은 가정에 이렇게 태어나기를
2: 좋은 주인을 또 만나고 또
1: 불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2: 그렇네요.
0: 네, 맞습니다.
2: 자, 스님 이제 진경 불자님께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직접 드려주시죠.
0: 예. 불자로서 어떨 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나요?
1: 뭐 불교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알다 보니까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불자인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마 이번 생에 극락왕생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배워서 육도윤회에서 다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불자로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우리 신명하십니다.
0: 진경 팀장님은 극락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본인이 극락 가면 이 인간세계에 남아있는 인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2: 그럼요.
0: 그래, 저는 스님들은 극락을 발언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죠. 사막도에 있는 고통 많은 중생들, 인간의 고통 많은 중생들을 우리 다 극락 가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먼저 보내드리고 우리는 맨 나중에 가야 된다.
2: 네.
0: 진경 불자님도 그러셔야 됩니다.
1: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2: 자, 우리 부탁의 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 또 너무나 감사한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예, 한 말씀 해주시죠.
1: 현장에서 있다 보면 진짜 눈물 나게 감사한 분들 너무 많은데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 BTN 부탁의 막내 아들 진겸 앞으로도 오히려 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스님 이제 막내 아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조금 지위가 성장하시지 않을까 축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0: 우리 저 노보살님들이 영원한 막내 아들이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시는 일 지금까지 해온 공덕도 있고 또 앞으로의 원력도 있어서 아마 잘 이루지 않을까. 또 홀로의 힘이 아니라 그 부다의 불자님들의 그 발언의 원력의 힘도 함께 보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비텐의 가족들도 함께 원력을 보태고 그 불보살님이 항상 원력을 주시지 않을까, 가피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네. 지금 부다의 가족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실까요?
1: 지금 한 5만여 분 정도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5만여 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가주시는 우리 진경 팀장님.
0: 맨 앞장서서 지금 이끌고 가시고 계신 거예요.
2: 아, 모쪼록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계속해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부따회 홍보 멈추지 말아주시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열심히 자, 하겠습니다.
2: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오늘은 말 그대로 뼛속까지 불자이신 벅수소금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의 손양호 불자님, 그리고 우리 BTN 부따회의 든든한 인재, 그야말로 보물이십니다. 네. 대외협력 2팀의 팀장 진경 불자님 만났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원력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스님?
0: 뭐 대단하다고 표현하는 것조차 좀 적을 것 같은,
2: 부족할 정도로
0: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불교가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요. 해외에 이르기까지 불자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BTN 불교TV가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부처님의 법을 널리 널리 전할 수 있었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이 시대 최고의 법보시 방송포교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지금도 행복하고 싶고 내일도 행복하고 싶고 또 미래도 우리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 3일 마치고 다음 생도 행복하고 싶고요. 이 첫 걸음이 바로 1850108번 전화 주셔서 부대에 가입하시는 일입니다. 왜냐?

0: 지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1: 예.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스님. 예.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뵌 많은 우리 불자님들, 그 가족분들 뵈면서 무슨 일이든지 이제 굳은 원력이 있으면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 그 마음을 예.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아울러서 또 함께하는 그 인연의 소중함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스님.
0: 그렇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그 감동, 환희, 네, 또 어떤 때는 마음 그 먹먹한 그런 감동도 느꼈고요. 우리 불자님들의 그 작은 정성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불교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고 우리 빛된 불교 TV가 잘 방송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원력이 소망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바람하지 않습니다.
1: 네. 자,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지만요. 앞으로도 불자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나갈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불자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함께 신에 가고
0: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스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애쓰셨습니다.
0: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2: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2: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3: (웃음)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4: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3: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공덕 향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 평화 통일 속성치 국태민안 우순 풍조 만민 안락 천하 태평 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마삼마이안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 찰륭생신 보구중생묘덕신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말이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법으로 청겸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장간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장애가 됨으로 버려야 할세 가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집중하지 못함. 본문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한다. 우리가 여러분들 학생의 입장에서 스승의 본문을 들을 때 가져야 할 태도인데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릇을 엎어놓으면 귀로 잘 듣지 않고 마음이 밖으로 향해 있었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는 비록 법문 장소에 같이 앉아있을지라도 실제로는 그 자리에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게 비유를 하면은 걸어있다 이렇게 걸으시 똑바로 놓여 있어야 되는데 엎어진 그릇이라 엎어진 그릇에서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그 수업에 왔는데도 집중하지 못하면 엎어진 그릇과 같다. 사슴이 소리에 집중하는 것처럼 온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마음을 온통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면 반은 법문을 듣고 반은 밖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닌 마음을 당하여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슴이 집중해서 어떤 소리를 들을 때는 비록 사냥꾼이 옆에서 활을 쏘아도 알아차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법문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깊이 각인이 된다. 그래야 법문을 들었다 할 수가 있어. 두 번째, 좋지 못한 마음 동기를 가진다. 우리가 동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동기가 중요하다.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 그릇을 뒤집어 놓지 않았더라도 그릇 속에 고약한 냄새가 배어 있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담다 들어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기로는 자세히 듣지만 마음 동기가 법문을 들은 모습 유명해지려 한다거나 지식을 쌓겠다고 하거나 들어서 오로지 남을 가르치려고 생각하나 자기 혼자만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 이것은 그릇이 고약한 냄새가 되는 것 같다. 똑같다. 그러므로 보리심으로 일체 종식을 깨닫게 하였다는 마음 동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구멍난 그릇과 같아. 구멍이 깨졌어. 그래 물 아무리 부어봐야 밑바닥 깨진 거라 밑바닥 깨진 독이라 다 새나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릇이 엎어진 것도 아니고 음식을 담더라도 그릇 안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밖으로 새는 것처럼 집중해서 듣고 없는 마음 동기가 문제가 없어도 기억까지 다 잊지 않고 버린다면 구멍난 그릇의 행과 같다. 법문을 듣고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비록 힘들지만 자주 듣고 이에게 기억하도록 그렇게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돼.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기억해서 잊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기억하려면 공부하는 학생도 기억하려면 복습하고 예습하는데 들었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사유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이 바로 기억한 것을 가끔 꺼내가서 생각하는 것을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그걸 사소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수행이에요. 그게 불자들은 일반 우리 스님도 그렇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가지고 그걸 계속 잊지 말고 사유하는 것,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배운 게 없으면은 뭘 가지고 수행한다는 겁니까? 기억한 게 없는데. 기억이 그렇게 중요한 게 기억한 거. 기억한 대로 세상을 체험해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사라져 공으로 들어가가지고 공 중에서 법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대중들이 아 우리가 도를 깨달은 위대한 스님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그때 감복해가지고 감동했다는 건데 이 보례행론에 이렇게 그 귀절 중에 하나가 나와 있어. 같이 읽어봅시다. 하물며 탐록등과 같은 수백 가지의 병액을 했다면 무슨 말이 번뇌의 병은 이 윤회 세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걸려있고 앞으로도 이 윤회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걸려있을 병이다. 두 번째 스승한테 직접 곧 같이 읽어봅시다. 스승한테 직접 배우지 않고 다만

0: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서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서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탄환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우리의 정혜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네,
4: 네. 어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4: 어우
1: 오 전문가 스킬 나오네.
2: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 절밥 한 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벌써 사찰 음식을 배우러 다닌 지 6개월이 지났네요. 처음에 촬영한 스님이 이제 선제 스님이었고, 그 다음에 도림 스님, 그리고 법성 스님, 직연 스님, 개호 스님, 그 다음에 경훈 스님까지. 총 6분의 스님을 만나 뵙고 제가 사찰 음식을 배웠는데, 개인적으로 사찰 음식에 한 걸음 더 깊이 다가가는 시간이었었고, 시즌1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스님들께 공양도 드리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하는 공양 음식을 배우는 컨셉이었다면, 시즌2에서는 조금 더 이 한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런 자연이나 뭐 시장 그런 데 가서 재료에 대한 밀도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스님들과 이렇게 재료를 채취하고 그 사찰 음식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좀 시즌2는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명장 스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구 스님이세요. 남자 스님.
7: 이거 좀 하나 줄래요? 너무 좋네. 예.
6: 그 다음에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그대로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8: 스님입니다.
7: 그러세요?
9: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7: 예.

0: 스님 안녕하세요.
1: 아 예. 어, 어서 스님. 오세요. 아예예 예,
0: 예. 아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1: 아예예 예. 예, 예, 예.
0: 어 지금 드시고 네. 계신 분이
1: 아 우리 그 해탈소에 그 해골에서 나온 물을 좀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0: 아 해골 물이요?
1: 예예. 예.
0: 이게 혹시 그 예. 그 유명한
1: 예, 맞습니다.
0: 원효 대사님이 예, 깨달음을 예, 얻었다고 예, 하는 그 물인가요?
1: 예, 예.
0: 아, 그게 여기 있어요?
1: 예, 예.
0: 어, 저도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1: 예. 예. 들어가시면 네. 다 같이 이거거든요. 어? 예.
0: 야, 이 영광스러운 물을 마시겠습니다. 네. 아, 네. 너무 시원한데요?
1: 예, 예.
0: 와,
1: 그 자연에서 나오는 석간수를 네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누구나 알 것 없이 이 해골이라는 그 모형을 통해 가지고 한번 드셔보게끔 했거든요. 원효대사 그러면은 혹은 요소공주 의상대사
0: 네네.
1: 그리고 이제 해골물 에피소드
0: 네.
1: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0: 맞아요.
1: 있는데
0: 맞습니다.
1: 사실 원효대사의 진면목은 어디가 있냐면은 수행자들의 의식주에 대해서 그렇게 처절할 정도로 철저할 정도가 아니고 처절할 정도로 수행자의 어떤 표본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투철하고 처절할 정도로 수행하셨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을 오게 된 거죠. 그 우리 수사는 1400년 전에 사찰인데 이 그동안에 이제 저기 사실은 제가 온 지가 23년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오니까 마당도 없고 법당은 대웅전 한 채가 있었어요.
0: 한 채만 있었어요.
1: 예.

0: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효대사의 가르침도 이제 있고 네. 스님께서 지금 오신 지 23년 되셨으니까 네, 네, 네. 이 전체가 지금 스님의 색깔도 묻어 있고
1: 그럼요.
0: 그저 너도 너무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네.
1: 이제 물도 이제 드셨겠다. 네. 우리 식재로 찾아서 채취하러 한번 가봅시다.
0: 제가 뭐 시키는 거 뭐든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아, 그럼 땡큐 벨벳 땡큐.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0: 예.
1: 아, 저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예. 저도 좀 따겠습니다.
0: 예, 예, 예.
1: 턱 꺾으면 되는 거죠?
0: 예, 예.
1: 이건 무슨 나물이에요?
0: 이건 진나물이요. 예.
1: 이거 어떤 걸 따면 되는 거예요?
0: 예, 이게 오늘 요리가 진나물 완자탕 하려고 그런 거니까요.
1: 네.
0: 다질 것이거든요.
1: 완자탕이 들어가는 예, 거니까.
0: 예, 예. 저희가 이제 크고 작은 건 상관없는데.
1: 네, 네.
0: 그 나는 언제 한번 진나물을 음료수로 만들어서 대중화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진나물이 가지고 있는 양리장 중에서 이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1: 칼륨.
0: 예. 이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1: 네네네.
0: 그리고 이제 뭐, 성인병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1: 아니, 음료로 예. 만들면 굉장히 예. 맛있을 것 같아요.
0: 예, 채취하기도 그 편하고 또 비용도 저렴하니까 그걸 대중 음료로 만들면 참 좋겠다.
1: 아,
0: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1: 다음은.
0: 자, 우리 이제 느티 쪽으로 가죠.
1: 느티 나무. 예. 알겠습니다.
0: 예.
1: 와, 이 나무가 엄청 네, 크네요. 네,
0: 네. 300년 이상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느티나무를 그냥 단순히 느티나무로 이렇게 국화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느티나무 보살님 이렇게 항상 네, 네, 하거든요.
1: 네.
0: 이 느티는 동국세식이라 경도잡지에 이 민속주에 보게 되면요. 절식으로 이게 좋아하셨다 하는 게 나와요.
1: 아, 그럼 이 느티나물 예. 먹는 건가요? 이걸로 아, 다른 요리를 예, 하는 예, 건가요?
0: 예. 뭐 특별히 나물로 무쳐 먹다든지 그런 기록은 없고요.
1: 네네.
0: 이 떡으로 쪄 내거든요. 자, 이제 느티떡 만들어 갈 건데요.
1: 어디서 만드나요?
0: 특별한 공양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 아, 너무 기대됩니다. 예. 가시죠. 네.
2: 원효대사의 일체 유심조 정신과 깨달음이 담겨 있는 평화
1: 요리를 예, 하는 건가요?
0: 예. 뭐 특별히 나물로 무쳐 먹다든지 그런 기록은 없고요.
1: 네네.
0: 이 떡으로 쪄 내거든요. 자, 이제 느티떡 만들어 갈 건데요.
1: 어디서 만드나요?
0: 특별한 공양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 아, 너무 기대됩니다. 예. 가시죠. 네.
2: 원효대사의 일체 유심조 정신과 깨달음이 담겨 있는 평택수도사에서 사찰 음식 명장 중 유일한 비구 스님이신 정문 스님과의 첫 만남은 무척이나 정다웠다. 제철 식재료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음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0: 아, 이게 웬 떡이야?
1: 아, 제가 오늘 탐색콩이 들어간 쌀빵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예, 예. 스님한테 조금 달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지금 장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마솥.
0: 가마솥 좀 먹고.
1: 아, 나 알겠습니다.
0: 오늘 한번 저도 비교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념통이 너무 다채로 항아리에 들어있어요.
0: 네.
1: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0: 음식을 자꾸 하는 저도 공양가는 셰프다 보니까
1: 아, 그쵸.
0: 네, 제 나름대로 고안을 했어요. 편의점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이제 느낌통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1: 네네네. 네.
0: 묵두부전.
1: 묵두부전. 네,
0: 묵두부전. 아. 음남을 두릅 밀재면 무침하고 치하고 쑥하고 어우러지는 시나물 쑥 완전 할 것이거든요. 단호박하고 파다하고 네. 느티를 일단 이 줄기는 필요치 않고
1: 잎만
0: 필요합니다.
1: 잎파리만. 향을 입을, 좀 맡아봐도 될까요?
0: 예. 입을 이미 예.
1: 향이 이렇게
0: 봄 냄새 나죠? 봄 이거, 냄새.
1: 네. 예. 이거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1: 와, 저는 생으로 느티나무 입을 먹어볼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0: 근데 이게 또 이제 푸른 어떤 생동감이 이렇게 진하게 느껴지는데

0: 다른 재료들하고 이렇게 섞어지면
1: 어우러지면
0: 조화에 또 맛을 내요. 팥을 이미 이렇게 삶아놨거든요.
2: 네.
0: 좀 담아주실래요?
2: 네. 팥을 빻나요?
0: 네.
2: 이 팥은 시간은 어느 정도 삶으신 거죠?
0: 이게 30분 이렇게 센 불에다가 익히고
2: 네.
0: 그리고 한 5분 정도 중불에서 좀 이렇게 숙성을 시켰거든요.
2: 네네. 네.
0: 이건 이제 빠져야 돼요.
2: 아, 부드럽게 잘 빠지네요.
0: 네. 자, 이렇게 좀 이제 빠서.
2: 네네네.
0: 그 사찰 음식은 여섯 가지 맛을 조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미의 조화라고 그래요.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신맛.
2: 네네.
0: 그리고 담백한 맛.
2: 아, 담백한 네. 맛.
0: 그래서 이제 담백한 맛으로 이렇게 진행하려면 왕창 간을 보는 게 아니고
2: 네.
0: 틈틈이 보는 거예요.
2: 아,
0: 그래서 여기
2: 틈틈이.
0: 간을 소금을 팥 여기다가 섞어줘야 돼요.
2: 아, 손으로 그냥? 아,
0: 네.
2: 네. 스님은 간을 하실 때는 그냥 감으로 이렇게 착착 네. 뿌리시네요.
0: 네. 근데 영국의 그 어떤 특파원이 왜 그 한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찰 음식을 스탠더드라는 레시피, 정형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수치화시키는 거. 이 동양의 문화는 직관의 문화인데
2: 네.
0: 이 직관의 문화는 음식에도 투영이 돼 있어요. 뭐 한 소금, 대충,
2: 네, 네.
0: 뭐 한 숟가락
2: 그쵸, 그쵸. 그런 식으로
0: 이런
2: 했었죠.
0: 식으로 또 사찰 음식은 이신전심으로 연결이 됐었던 것이지 뭐 1티, 2티 뭐 이런 어떤 서양식의 수치는 애시당초 없었는데 점차 이제 이렇게 대중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게 이제 그 레시피도 이게 표절하라는 명목하에 서양식의 어떤 수치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걸 그 특파원들은 안타깝게 여기더라고요.
2: 그럼 스님

0: 자, 이제 그 주로 이제 늙은 호박을 밑에 까는데 스님 오늘 특별히 단호박을 준비했어요.
1: 아, 그 이유가 뭐예요?
0: 밑에 깔 거예요.
1: 아, 네.
0: 아니 늙은 호박도 맛있는데 네. 저는 단호박이 또 달짝지근해요.
1: 아, 스님 단 거 좋아하십니까?
0: 네.
1: 아. 와, 억수로 덥습니다.
0: 뭔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1: 지금 해가 지금.
0: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응? 피디! 아이고, 땀을 뻘뻘.
1: 처음에는 저기 실외에서 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 덥네요. 네. 네.
0: 이 쌀가루.
1: 쌀가루를 넣고. 예.
0: 이 떡이니까 아무래도 네. 쌀이 좀 두툼해야 쌀가루가.
1: 네네. 네, 네. 예.

0: 맵쌀을 하룻밤 불려 곱게 빻고 커피팥을 쳐서 고무를 만드는 정성은 양식의 소스 베이스를 준비하는 긴 과정만큼이나 밀도가 높았다. 가마솥에서 30분간 찌고 5분간 뜸을 들이는 이 엄격한 시간의 미학 속에서 사찰 음식이 가진 절제와 기다림의 미학을 엿볼 수 있었다.
1: 우리가 해볼 사찰 음식이거든요.
2: 네.

0: 하라고. 그리고 잔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묵두보자 있는 거예요.
1: 와.
0: 그러면서 무미의 맛이라고 황혜수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2: 간을 세게 하지 않으면 그 원재료의 맛이 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0: 예, 예, 예.
2: 그런 느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0: 그리고 제가 이렇게 떠벌린 것은 사실은 이 저묵가루가 좀 스며들어서 표피가 형성돼서 그 시간을 또 가져야 되겠죠.
2: 시간을 갖기 위해서.
0: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자, 이제 불 켜시고. 스님들이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기름을 통해 가지고 양질의 또 지방도 섭취를 해 주셔야 되고
2: 들기름의 향이
0: 근데 들기름을 좀 더
2: 넣어주시고
0: 아끼지 마시고 팍
2: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0: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50년 넘게 한국 정통 불교 조각의 맥을 잇고 계신 장인을 모셨습니다. 이진형 불상 조각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네, 예,
0: 이진영 불상 조각장례.
1: 예, 그렇습니다.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저는 그 대전에 지금 살고 있고요.
0: 네.
1: 대전 그 무형문화재 불상 조각장으로 27년 전에
0: 예.
1: 지정을 그 받아서 지금 후학들하고 교육도 하고
0: 예.
1: 또 전국 사함에 좋은 성상을 조성도 하고
0: 예.
1: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뭐 이런 귀중한 시간에 예. 그 불상 조각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자 왔습니다.
0: 아,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조각장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1: 예. 예,
0: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좋은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
1: 네.
0: 직접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하나씩 한번

0: 제가 불상 조각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아, 물론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불상 조각이란 무엇인지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이제 불상 조각장은 이제 단순히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성상을 조성하는 거로 이제 인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성상을 조성하는 데는 정말 그 모든 그 신앙의 그 완성체 이런 것들을 그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모자란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성상을 조성을 하면서 이 부처님으로 인하여 많은 불자든 비불자든 그래도 환희심을 느끼는 그런 성상 그리고 또 많은 불자들이 기의를 해서 영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상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청정하고 정직해서 그 일념을 가지고 조성을 해야만이 이런 그 성상을 제대로 조성을 해서 많은 그 불자님들한테 좋은 인연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네요.
0: 예.
1: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조언이 아니었으면 그런 느낌도 가지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0: 불상 조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나무와 흙을 만지고 또 조각을 하게 된 또 젊었을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또 소개 부탁드려요.
1: 제가 고향이 부여예요.
0: 부여요?
1: 그래서 간혹 뭐 그 서동요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그 백제의 아름다운 그 공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영화라든가 뭐 이런 데 그래도 출연을 해서 많이 봐왔죠. 근데 사실 그 세트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충남 부여군 가왈이라는 동네에 그 서동의 세트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가구 목수였으니까 이제 나무를 다루는 어른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다룰 때 태어나자마자 뭐 대패질하는 것도 눈으로 봤고 또 이제 뼈빠질하는 것도 눈으로 봤고 또 악요나 또 찹쌀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무를 접착하는 것도 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그런 그 인연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자랑 같습니다만은 어머님이 거기에 또 보면 그 모시를 그쪽이 유명하잖아요. 한산 모시. 그 배틀에서 항시 그 모시 짜는 모습을 또 눈여겨봤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처녀 시절 때 그 미싱자수를 그 시골에서 하셨던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솜씨를 좀 이어받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도 인연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아버님이 목수셨고 어머님이 배틀을 굉장히 잘 짜셨고
1: 한복을 하셨죠.
0: 그러니까 손재주가 두 분 다 엄청 뛰어나신 분인데 그 유전자를 타고나신 거네요.
1: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이 유전은 이게 속일 수가 없다지 않습니까?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근데 제가 듣기에는 본래 불자 집안이 아니었는데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불상 조각장님이 되기까지 불상 조각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또 그 궁금합니다.
1: 저는 이제 제가 성장을 하면서 느끼는 바도 있었겠지만 과거는 그 나의 어떤 신앙은 나하고는 인연이 없었죠. 그 과거에는 전부 유교 집안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제가

0: 19살 땐가 20살 땐가 공예품 전국 경진대회에 출품한 작이 입상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입상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제 요런 방송 얘기를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KBS의 그 김태흥 아나운서하고 한국교육의 그 안영권 부장하고 제가 젊은 기능공이라 해가지고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부산 내원정사의 정영스님께서 만나가지고 내려가서 인연이 돼서 이제 내원정사 불사를 22살 때 시작을 하게 됐죠.
1: 22살 때요.
0: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른 스님, 사감도 스님을 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년 스님을 또 거기서 뵀는데, 내가 쓸 자리가 여기였구나. 그리고 또, 과거에 몰랐던 부처님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내가 왜 몰랐지? 그러면서 이제 그 고상 큰스님께서 법명을 주고, 기회를 주어서 오늘날에 제가 불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1: 야, 불자도 보통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0: 어른 스님들한테 조언도 듣고 또 성상의 모습을 많이 친견을 했을 때또 불교 공예도 많이 봐왔죠. 그래서 이 시대에 좀 남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인연 닿는 곳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우리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주셨던 고상근 스님께서 이것은 사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가 1990년대입니다. 예, 90년대인데 그때 제가 마음의 갈등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들이 약한 90명 정도
1: 90명이요?
0: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0: 줄이 맥이 끊겼는데 줄기 조각이 맥이 끊겼는데 이렇게 되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일면 그로 인해서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시회를 끝나고 나서 제가 되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일면 그로 인해서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시회를 끝나고 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 종업원 90명 있었는데요. 직원 90명 있었는데.
0: 그래서 재미난 그 얘기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인원을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그한 80여 명 가까이 데리고 가서 백록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서 그분들하고 인연을 끊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 길은 여러분이 또 따로 있고 나의 갈 길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여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행 삼아서 한번 올라왔노라 하고서 인연을 맺기는 참그 쉬워도 인연을 끊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을 만나고서 알았다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한 이틀 좋은 여행을 하고서 인연을 그 친구들하고 끊어서 그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고 대전으로 왔습니다.
1: 대전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때 또 힘든 시기를 좀 보내셨단 얘기도 들었는데요.
0: 그 전시회를 제가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제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아 저도 이제 개인전까지 했으면 예. 현대미술 작가들도 상당히 그 귀감이 되고
1: 예.
0: 아 그래도 좀 많이 정리된 예. 그런 그 조형기법을 가지고 전시회를 했구나 해서 평을 받았습니다만은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아 이제 큰 스님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지금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신 것 같았어요.
1: 오 공부해라.
0: 예예. 예.
1: 사업이 아니다. 공부해라. 예, 예.
0: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정식으로
1: 예.
0: 그림 공부를 하고
1: 아.
0: 정식으로 이제 흙만지는
1: 예.
0: 그 작업을 시작을 했죠.
1: 아.
0: 학원에 다니면서.
1: 예.
0: 그래서 한 3년 동안 두문부출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1: 아.
0: 그랬는데 이제 한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모든 아. 것이 기초였구나.
1: 아.
0: 예를 들어서 미대 교수님들이 어떤 작품을 해낼 적에 그 원형 조성을 합니다. 조석과 뭐 미대 교수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그 대작이 만들어지죠. 뭐 독립기념관에

0: 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아, 예.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1: 예.
0: 우리 조각장님께서 수많은 성상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1: 예.
0: 그 가장 좋아하는 성상이 있으십니까, 혹시? 네.
1: 저는

0: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고민 끝에
1: 예.
0: 그리고 또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할 문제를 찾았을 때 이럴 때는 아주 그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1: 예.
0: 그 저 자신도 환희심이 느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좀 그 좋지 않았나 그런
1: 예.
0: 생각을 좀 가져집니다.
1: 예.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0: 그렇습니다. 예.
1: 그럴 때 정말 마음에 큰 기쁨을 느끼게
0: 예.
1: 되었다. 야, 진짜.
0: 이는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1: 그러면 한번 뭐 간단하게나마 뭐꼭 하시고 싶은 얘기 하나 해주시죠.
0: 예. 이제 왜냐하면 그 보존처리하는 회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 난제들이 있을 때 해결점이 없어요. 이제 그건 뭐냐. 우리나라에 이제 그 불상조각장이 사실은 국가문화재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단에서도 뼈아픈 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 그렇죠.
0: 그 국가문화재가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종단에서도 조금 뭐그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지침서라든가 또그 보존처리하는 보수하는 그런 그 교과서가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정말 그 국가 유산이 정말 옹골게 보존되고 지킴이 역할도 그 이렇게 그저 시행착오 안 걷고

0: 우리나라의 이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감, 네. 그 사명감, 그런 게 정말 이렇게 감동으로 느껴집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진심입니다. 네. 조각장님, 아드님하고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 작업을 네. 함께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1: 그렇습니다.
0: 그 이야기 좀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드님하고 함께.
1: 예. 야. 제가 개인적으로 그 문화재 보수는 한 50년 했습니다.
0: 50년이요?
1: 예, 예. 이제 불교 조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와서 그전에는 장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국보나 보물을 그 지킴이 노릇을 의탁을 해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 15년 전 한 20년 전에 보존처리 회사를 기술자를 이제 그 양성을 해서
0: 예.
1: 보존처리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이제 그 보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0: 오.
1: 좀 뜸해졌죠.
0: 예.
1: 그래서 이제 저희 애도 불교 조각을 또 전공을 했고 또 문화재

0: 그래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1: 예.
0: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러죠. 다른 건 일을 하지 말아라. 오직 부처님만, 성상만 이제 그 보전 처리를 해라.
1: 이야, 오직 부처님만. 이야.
0: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는 것이 그 일이고, 내가 이제 자문을 해주든, 기술적으로 뭐 도움을 주든, 그 외에는 나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공은 또 전공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0: 공사를 했다가 재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오치를 하는데,
1: 오칠이요.
0: 예, 옷이 안 말라요.
1: 안 말라요.
0: 예.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어찌된 일이냐.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때 이제 그 홍수가 와가지고 그 비가 많이 왔을 때거든요. 장마철이라서. 그럼 옷은 그때 아주 적격이거든요. 실도
1: 습했을 때.
0: 잘 맞고, 예. 그 습기로 말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귀한 일이다. 그래서 누가 뭐 부정타는 일을 했냐, 뭐 했냐, 이제 막 직원들한테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거는 식물성이니까 나름대로 보면은 여기가 법당이 산소가 좀 탁할 거 아니냐.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 조그마한 나무를 법당 안에 칠을 하나 해놓고 밖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제 거기에 창고로 쓰는 거기다가 하나를 놓고 비교를 해보자. 이걸 3일을 했어요. 그런데 밖에 컨테이너 박스 거는 잘 마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안 말라요.
1: 근데 법당
0: 3일
1: 안에
0: 안에.
1: 있는 게안 마르는
0: 안
1: 거야? 오, 왜
0: 마릅니다.
1: 그런 건가요?
0: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들은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주지스님을 방문해서 스님 법당에 기도를 3일만 촛불을 안 켜주시면 어떻겠느냐.
1: 촛불을 키지
0: 예.
1: 마라.
0: 향을 안 피워주시면 어떻겠느냐.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주지스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기도를 이제 그냥 목탁만 두드리시고 기도를 하시고
1: 초와 향이 없이.
0: 예, 없이 한 거예요. 아, 그런데 이틀이 지나니까 이게 마르기 시작하는
1: 이야,
0: 거예요. 예.
1: 신기하다.
0: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이런 그 불교 공예나 부처님 성상을 조성하는데 정말 공부할 게 많아요.
1: 그 향과 초에 우리가
0: 예.
1: 알지 못한 어떤 공기의 흐름이나
0: 그게 이제,
1: 냄새라든가
0: 예.
1: 그런 게 영향이 있나 보네요.
0: 그게 이제 산소를 없게 만든 거죠.
1: 그렇구나.
0: 예. 산소를 다 태워버리니까, 예,
1: 태워버리니까.
0: 이게 안된 거예요. 그래서 촛불하고 그 향을 안 피우니까 이게 건조가 된 거예요.
1: 산소가 많아지고.
0: 그렇습니다.
1: 이야, 저도 좋은 거 배웠네요.
0: 예. 그는 이게 지침서나 교과서가 나와서 우리나라의 성보가 훼손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를 공유를 그 해야만이 성보가 이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라고 그 조그만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1: 이야, 진짜 문화 지킴이십니다.
0: 예.
1: 야, 박수.
0: 예, 감사합니다.
1: 지금 자세히 듣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0: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정말 그 인연 따라서 좋은 그 가피를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 가지고 또될수 있으면 배려하고 마음 내려놓으면 그게 가피가 얻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러니까 결론에 딱 요약하면 마음 잘 쓰는 게 갑이다.
0: 그렇습니다.
1: 근데 저는 좀 우리 조각장님께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갑이란 지금 제가 느낀 게 우리 문화 지킴이이시고 불상 조각장님이신 50년 넘게 이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우리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 자체가 갑인 것 같아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소중한, 귀중한 길을 묵묵히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열심히 살겠습니다,
1: 지금도
0: 지금.
1: 열심히 사셨는데 더 열심히 사시게요.

0: 선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

0: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촉을 발언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언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불교 이제 월도입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의 작용문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진울스님은 아주 차분한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편안한 가르침을 부여해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오뇨대사의 가르침의 본질인 발심수행장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발심수행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 재불, 재불이 장엄, 정멸공해 어다겁해, 사욕고행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모든 부처님들께서 정멸공을 장엄하신 것은 아주 많은 세월의 겁에 고행을 한 결과다. 자, 모든 부처님들은 다 어디에 계세요? 정멸궁에 계세요. 정멸궁은 어떻게 정멸궁이에요? 고요한 곳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요해질 수 있었던 부분은 하루아침에 그런 정멸궁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겁을 다해서 고행을 한 부분의 결과로 그곳에 계신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중생이 부처가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 노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오랜 겁을 더했다 이거예요. 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방 30리가 되는 큰 바위를 저 천상에 사는 선녀가 3년에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들이 다 달아 없어졌을 때를 한 겁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것이 한 겁이 아니고 다 겁이야. 수많은 겁을 반복하고 반복한 부분의 결과로 이미 정멸궁을 장엄하실 수 있도록 성불을 하셨다. 모든 부처님들이 하루아침에 성불을 한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한 모습으로 보면 잠깐 와가지고도 금방 되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그래서 모든 그런 제불께서 그런 고행을 하신 부분이 결과다. 중생이 윤회 화택문하고 무량세에

갑니다.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미운 걸 보면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싶어요? 이게 계속 끓고 있잖아요. 이게 화택을 한 그런 판단을 구하는 모든 부분들이 무엇을 낳는 불쏘시개가 되냐? 화택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 작용을 하고 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놔라. 그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는 부분은 그냥 되지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 수행을 하는 것은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걸 고행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생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반복을 해서 윤회를 돌고 돌아. 윤회가 뭐가 윤회예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아 조금 잘 살아가지고 우리는 다음 생에 어디 가고 싶어요? 에? 잘해야 돼.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얘기가 다음 생엔 천상에 태이고 싶대요. 아 천상에 태. 아 조금 잘 살아가지고 우리는 다음 생에 어디 가고 싶어요? 에? 잘해야 돼.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얘기가 다음 생엔 천상에 태이고 싶대요. 아 천상에 태일 수 있겠죠. 그 천상에 가서 태어도 그 배터리 다 방전되면 또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이게 윤회야. 어? 지옥만 면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지옥을 면하고 나도 다시 조금 더 좋은 곳에 가봐도 돌아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간천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죽을 듯 지옥과 극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것이 윤회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한 거예요. 저 일본에 유명한 고승 중에 한 분이 백은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계셨어요. 이 백은선사는 아주 대단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백은선사라고 하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런 존경받는 큰 스님이셨죠. 어느 날 일본은 무사가 많았어요. 무사. 사무라이. 그래서 그 사무라이의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무사가 백은선사를 찾아갑니다. 백은선사에게 물어봐요. 큰스님, 지옥이 있습니까? 아, 있다. 그럼 극락도 있습니까? 있다. 어떻게 압니까? 그래 백은선사 가만히 있어요. 혹시 큰스님, 지옥과 극락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있다. 그럼 보여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스님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무사에 포를 한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극락과 지옥이 궁금했던 무사는 큰스님이 어쩐 큰 법설로 지옥과 극락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맥놓고 있는 본인 볼때기를 마셨으니까 화가 나야 안 나야.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확 올라온 무사가 칼을 탁 뽑아가지고 백은선생님 목

수많은 윤회를 반복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온갖 일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매일 그 삶이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걸 그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욕고행이라 해. 모아하는 재물에서 수많은 겁을 더해 청정함을 더하기 위한 고행을 반복해서 정명공을 장엄하셨듯이 우리는 그걸 눈치를 채야 돼요.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중생의 마음을 그쳐서 눈에 끄들리지 않고 귀에 끄들리지 않고 코에 끄들리지 않고 청정한 자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부분이 쌓이고 쌓아 어느 부분에도 적어오면 하지 않는 나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가장 건강한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어차피 우리 삶은 어차피 언젠가는 죽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죽음이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죽음이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 많은 부분을 다 절제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지키려고 했을 거다. 근데 내 삶이 이 삶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아구악자같이 현실적 부분의 욕구를 위해서 통제력을 상실한 부분으로 마구 삶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우리를 착하다고 말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아무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와 기회가 있는데도 내 거 아닌 부분에 마음을 내지 않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은 반드시 내가 나를 지킬 줄 알고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을 길어내는 것 자체가 수행의 본질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수행이라는 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부분이 결국에는 가치가 없어요. 의식적으로라도 달라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래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은 반드시 내가 나를 지킬 줄 알고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을 길어내는 것 자체가 수행의 본질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수행이라는 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부분이 결국에는 가치가 없어요. 의식적으로라도 달라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항상 행주자와 어묵동자 모든 부분이 다 뭐가 되죠? 수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해야 되고,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염념불망, 부처님을 잊지 않는 부분이 염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염불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내는 것만이 염불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어느 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요구합니다.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옳은 일일까 그런 일일까, 귀찮은 일일까 그렇지 않은 일일까,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이런 부분이 갈등이 여러분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항상 뭘 불러내야 돼요? 부처님을 불러내야 돼요. 내가 부처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바른 행동을 하게 돼 있고, 바른 생각을 하게 돼 있고, 바른 언어를 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 영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의 믿음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뭐라고

극락은 누구나 갈 수 있대요. 근데 극락에 가는 사람이 적어요. 왜 그럴까요? 삼독 번뇌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 탐진치 삼독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갈등의 번뇌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버리려고 애쓰는 부분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극락에 갈 수 있어요. 대개 보면 여러분 평상시 아주 고유했던 부분들이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은 쌈박질로 변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어?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낳아 기를 때 자갈론 때문에 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평상시 아주 고유했던 부분들이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은 쌈박질로 변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어?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낳아 기를 때 자갈론 때문에 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못 먹고 살아서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삶이 넘치는데도 그 몇 푼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형제에게는 우애를 바랍니다. 근데 그 우애는 어디로 가버리고 부모 돌아가신 것도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부모 돌아가셨다고 너무 슬픈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돈몇푼안 되는 부분에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부모는 돌아가셨는지 말았는지. 뭐 희한한 그런 경우들이 만들어져요. 뭐예요, 그게? 탐욕번뇌. 응? 탐진치 삼독심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어떤 경우가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극락을 못 가게 하는 부분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천당 가는 사람을 막는 사람은 없는데 그곳에 함께 머물러 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배슬 여빙, 무련 화심에 아장여절 무구식념이라. 원효대사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절을 하는 무릎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져도 절대 불을 생각하지 말며 배가 고파서 주린 창자가 끊어질 듯해도 음식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의 수행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절에서 밥 맛있게 안 해준다고 투정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이왕이면 맛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절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음식을 구하러 온거 아니에요. 절에 왔다라고 하는 건 편리함을 구하러 온게 아니에요. 절에 왔다는 자체는 부처님 생각해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 부분이 본질로 삼아야 되죠.

어느덧 100년이 다 가는데 어찌 배우지 않으며 한 생이 얼마나 된다고 닦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가. 여러분 시간은 빨라요 안 빨라요? 진짜 시간 빨라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보면은요, 옛날에 팽팽하게 젊으셨던 분이 아 연세가 되셨구나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아 저렇게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셨는데

내가 그 거울 속에 우리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거긴 내가 없어요. 거기 우리 아버지만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몰라? 그게 세월이란 말이죠. 나는 며칠 전에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우리 종단 스님이 아니에요. 아주 나하고 되게 이제 친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때 그분이 나이가 많아. 아, 그런데 그분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보다 나이가 안 많길 바라면서 물어보는데, 몇 살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5살이 많더라고. 근데 기분이 내가 나빠, 안 나빠? 기분이 아주 나쁘더라고. 옛날에는 참이 세상이라는 게 정답이 없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나이 많이 불러주는 게 고마웠었거든요. 왜? 형이니까. 근데 지금은 나이 많게 불러주면 기분이 왜 그렇게 찝찝한지 모르겠어. 아, 이 나이 먹는 것 자체는 누구나 그렇게 즐겨하는 일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바 아닌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나이라면 그 나이 먹기 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가까이에 또 다른 부분의 미래에 진리의 중심에 쓸수 있도록 준비할지라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원효대사께서는 항상 눈 깜빡할 사이에 갈 수밖에 없는 세월이니 이 세월을 절대 뒤로 미루지 마라. 우리가 흔히 보면 아주 간단한 일들을 뒤로 미루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나중에. 나중에. 공부도 나중에 하면 되고, 약속도 나중에 하면 되고, 밥도 언제 먹대요? 나중에 먹자는 사람 치고 약속 지키는 거 봤어요? 없어요. 당장 해야 되는 일이고, 맘먹었을 때 실행해야 될 일들이 바로 나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언제 해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후회가 사후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후회하는 부분이 후회가 가장 큰

남편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 해주고 나면 시집 잘 갔어요, 안 갔어요? 시집 잘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시집에 누군가가 나를 좀 속상하게 해도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내가 시집 보고 전화 온거 아니야. 내 신랑 하나 보고 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게다 용서가 돼요. 심지어는 내 아이가 남편이 그렇게 나한테 헌신적으로 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면요. 내 아이가 성적을 개발레발 받아와도 기분이 나빠야 안 나빠야?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여유로워져요. 근데 내 남편이 속을 바글바글 끓이면 아이가 그냥 보통으로 성적을 받아갖고 왔어도 그 아이가 이뻐요, 미워요? 미워요. 뭐라 그래요?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하는 것마다 속을 썩이고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부분이든 내 감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참 좋은 게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집에 있는 그 처사님들이 기도하러 가는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가끔 걸잖아요. 뭐라 그래요? 기도를 하러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나한테 내 잘해라. 그래 얘기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오늘부턴 가가지고는 나온다 그러세요. 왜? 내가 편안하고, 내 마음이 청정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우리 집에는 모든 부분이 다 되는 거예요. 참 묘한 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 하나가 미래를 바꿉니다. 어렸을 때에 정말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칭찬한 마음 받으면요, 그 칭찬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의 칭찬거리는 만들지 마시고 칭찬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대방의 진실한 행위를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식도 자꾸 그런 칭찬거리를 발굴해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칭찬거리가 아닌 걸 칭찬하면 애가 헷갈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칭찬할 수 있는 만큼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을 받을 짓을 안 했는데 칭찬을 한 거는, 그거는 애가 세상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믿을 게못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부모가 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절이 됐든 어디가 됐든. 문제는 여러분,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더불어 함께하는 부분으로, 거저되는 세상은 없고, 내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내 마음을 청정히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사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뭐 이런 얘기 그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치인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는 소리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그 얘기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야, 넌 나중에 크게 되겠다 그랬더래. 너 나중에 크게 되겠다. 크게 가슴에 닿은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집에서 어머니가 장사를 하는데 물건 사러 온 사람이 그 아이를 쳐다보고, 야, 넌 나중에 크게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엄청 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크게 될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다. 또 오직 그분이 의지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 아는 소리 하는 스님의 이야기에 평생 인생의 좌표가 생겼고,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미래가 크게 될 거라고 하는 장난처럼 한 말이 본인의 평생의 목적이 될수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얘기했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탁발을 나가셨어요. 근데 어느 가난한 마을을 갔는데 보니까 애가 배가 고파갖고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에게 배고프다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아이에게 먹을 걸 제공해 줄수 없는 그 부모 입장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이 상한 부모는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웃어 놓으니까 아이를

물끄치기하기에서 애기를 때렸어요. 지나가는 스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매맞는 아이를 구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는 스님이 그 아이한테 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가난에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 그 투정을 부리는 아이에게 매를 때렸는데 그 아이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내가 보아하니 이 아이는 나중에 성장을 하면 정승이 되고 남을 상이다. 아주 훌륭한 아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부모는 그 스님 말을 철통같이 믿고 우리 아이는 먼 미래에 정승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성을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성을 다한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이 아이가 너무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정승이 됐습니다. 그 스님, 지나가던 그 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용해요? 안 용해요? 너무 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국을 떠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이 세상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모든 부분을 절망으로 바라보지 말고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노력하세요. 되게 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모 일몰래 거역 공수거야. 만반 장불검 유유 없으시니라. 올 때에 우리가 한 물건도 가져온 것이 없고 갈때 또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만 가지를 다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가져갈 때 뭐만 가져가요? 엄만 가져간다. 공수래? 공수거야. 올때 가져온 거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요. 갈때 가져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벌어 열심히 잘 사는 건 좋은데 갈때 미련 없이 가는 사람이 편해요. 아쉬움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편해요. 아시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올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듯이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오직 가져가는 게 있다면 업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남 눈치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남을 살피기 전에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라 이거예요. 지금 내 목장에 손을 세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목장에 소를 아무리 쉬어봐도 그거는 전혀 나와 관계가 없어요. 지혜로운 물자라고 그러면 내막 바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그 귀중한 부분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나를 기억하고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거나 둘이 있거나 언제든 내 마음에 누군가를 담아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담아서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상대로 갈등을 일으키는 삶을 살지 마라. 내 마음은 나 하나 간수하기도 바빠. 나 하나 간수하기도 바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남의 인생에 감나라 패나라 합니까? 이 짧고 이 소중한 시간에 나의 마음에 무엇을 저장할 거냐? 바로 가장 청정한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의 가치만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려놔라 이거예요. 내려놓는 게 답이에요. 놔주라 이거예요. 붙들고 있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분. 붙들고 있다고 해서 붙들어지냐 이거예요. 잠깐 동안 만나서 잠깐 동안 헤어지는 부분이 삶이 우리 삶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이라고 들었잖아요. 공. 공은 뭐가 공이에요?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부분은 없어요. 이것과 저것이 항상 조화롭게 만나고 헤어짐. 그러니까 제법종연생이요. 제법종연멸이라. 인연이 화하고 인연이 흩어지고를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디에 목숨 걸 일이 있냐 이거. 남 얘기에 귀 기울일 것도 없고 남 행동에 눈살 찌푸릴 일도 없어요. 오직 내가 가는 이 길, 뚜벅뚜벅 가는 그 삶이 가장 진실한 나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3일 수심은 천재보여 백년 탐문은 일조지니라. 상을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백년 탐한 제 말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고 만다. 여러분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노력하는 부분은요. 3일만 닦아도 천년의 보배가 된대요. 백년 탐문은 일조지니라. 백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아낀 부분이 하루아침에 티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놓고도 숨만 쉬면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통장에 넣어놨는데 등기부등본에 내 거라고 도장 찍어놨는데 그것도 미안하지만 숨 쉴 때까지만 내 거예요. 숨 떨어지고 나면 이미 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내 자식이 있어서 쓸 수도 있고 내 손자가 있어서 쓸 수도 있지만 그건 이미 내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덧없는 게 인생이에요. 공덕을 지려거든요. 살아있을 때 주세요. 살아있을 때 주는 건 공덕이 됩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묘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가방을 가지고 있어도요. 살았을 때 주면 거기가 뭐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근데 숨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면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수행 멀리서 수행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이 수행의 결정체요. 그 결정체는 현실의 삶이 아닌 미래로 함께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잘 가슴에 담으시고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초발심 자격론 여러분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좌표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응?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0: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삼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0: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1: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하나는 이걸 풀면 이쪽에 다시 크게 그렸습니다. 이걸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짧은 팔, 이걸 긴 팔이라 불러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거 두 개, 이거하고 이거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를 이게 사실은 잘 보면 이 안에 이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감수 분열할 때나 이렇게 분열할 때 야들이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두개 사이를 부른 이름이 자매, 시스터, 자매 분체라 불러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염색체, 1번 염색체라 하면, 1번 염색체라 하면, 예. 이게 왜냐하면 염기가 대략 1억 개가 넘어요. 1억 5천만 개인가? 예. 이게 왜냐하면 염기가 대략 1억 개가 넘어요. 1억 5천만 개인가? 만 BP라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데 조금 다뤘어요. 1억 5천만 개쯤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이렇게 펼치면, 어떤 식으로 돼 있나 하면, 이렇게 실로 돼 있어요. 실인데, 이 실이 바로 DNA인데, 이 DNA들이 실패가 이렇게 있어요. 실패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데서, DNA가 이렇게, DNA가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예. 뭐, 어떻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개인이 복잡하게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럼 몇 바퀴 감느냐? 몇번 감느냐 하면, 대략 1.6번, 1. 한, 두 번은 아니요. 예, 대략 1.65톤이라는데, 한번 감고, 한번반 정도 이렇게 감는다는 거예요. 예, 평균해서. 다 그렇게 감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요게 바로 DNA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도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펼쳐 보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예.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예. 이걸 DNA를 인출하려면 이 실패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나 있는 이런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DNA가 이렇게 한번 반, 이렇게 감기고, 또 이쪽에 와서 이렇게 감기고,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대충, 예, 뭐 그리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끝이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럴 때, 그러면 맨 처음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시작. 요 끝. 이게 있다는 거예요. 실이. 예. 그러면, 요런 실 토막이 몇 개가 되느냐 하면, 세포 속에,

타이민,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됐죠. 그러면 자, 요걸 요쪽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각각은 몇 개냐? 이 전체 각각은 몇 개가 되느냐 하면 23개 상이니까 46개가 돼요. 네, 46개 되는데 요거는 아버지 부에서 왔고 요거는 모에서 왔잖아요. 두 개 결합했는데 요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동일한 위치에 요거의 아버지에서 온 뭐 예를 들면 그 눈동자의 색깔이 파란 색깔이냐 뭐 까만 색깔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부 색깔이 하얗냐 뭐 검었냐 이런 게 다 유전자가 결정해 주는데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한테서 각각의 그 색깔을 피부 색깔이나 눈동자 색깔을 결정하는 것이 각각이 같은 위치에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요 두 개 유전자에서 요 같은 위치에 있는 요 유전자를 부른 이름이 요걸 부른 이름이 예, 대립 유전자예요. 대립 유전자. 이 용어가 조금 혼선을 갖고 와요. 뭐 대립하니까네 뭐 반대의 성질을 띠고 뭐 싸우는 거냐 마주 이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사다리 두 개 유전자에서 요 같은 위치에 있는 요 유전자를 부른 이름이 요걸 부른 이름이 예, 대립 유전자예요. 대립 유전자. 이 용어가 조금 혼선을 갖고 와요. 뭐 대립하니까네 뭐 반대의 성질을 띠고 뭐 싸우는 거냐 마주 이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데 같은 위치에 있다는 그 말이요. 그 대응하는 위치에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갖는 유전자가 아버지한테서 오는 부위 요거 엄마한테서 오는 부위 요게 요 두 개의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걸 대립되는 위치. 이게 상반된다, 싸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위치가 동거분인 위치에 있다. 그래서 요걸 대립 유전자, 알레라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유전 형질, 엄마한테서 오고 아버지한테 오는 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발현되는가는 우리가 맨델의 법칙을 들어봤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매 분체 이렇게 됐고 대립 유전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염색체 하나당 유전자는 몇 개냐? 예. 1번 염색체가 가장 큽니다. 1번 염색체 그거 가장 적은 게 23번 염색체예요. 성염체라고 그러죠. 그럼 1번 염색체는 염기가 대략 1억 5천만 개라는 말이

22번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몇 개냐? 이제 그걸 알려면 요거에 요 정도 영역에 해당되는 유전자 개수가 40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근데 이 40개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자, 40개 유전자를 번호를 붙여 1번부터 이게 뭐 40번이라 합시다. 이게 흩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염색체가 유전자가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 1번 있고 1번에서부터 뭐한 20번까지 몰려 있고 그다음에 20번에서부터 40개 있다니까네. 40번까지가 이렇게 몰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통째로 전산을 하면 돼요. 요 두 개만 전산하면 간단한데 그렇게 안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유를 들어주면 1000페이지 되는 책이 있는데 내가 카피하고 싶은 게 챕터 5에 5장에 다 있다면 1000페이지 중에 두 개만 전산하면 간단한데 그렇게 안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유를 들어주면 1000페이지 되는 책이 있는데 내가 카피하고 싶은 게 챕터 5에 5장에 다 있다면 1000페이지 중에 그 100페이지가 다 몰려 유전자가 몰려 있다면 그 100페이지만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복사하고 싶은 거 1000페이지 중에 100페이지가 흩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박테리아는 안 그래요. 박테리아는 뭐저그 포당을 찾아가는 그뭐 유전자가 있다면 그쪽하고 그걸 오페론이라 부르는데 박테리아는 유전자들이 딱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로 처리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진핵세포, 우리 식물이나 동물로 오면서는 어떻게 된다 하면 유전자가 예를 듭니다.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유전자가 세포질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이 40개 유전자, 여기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유전자를 40개 중에 4개를 확대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 4개면 이 전체 8의 1%인 거예요. 4개를 확대해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4개, 하나, 둘, 셋, 4개를 했죠. 그 중에 하나를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요거에서도 단백질을 만드는 자, 유전자라는 거는 유전자란 말은 뭐냐 하면 수도 없이 얘기했죠. 유전자란 말은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요, 정보. 그 정보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요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가 바로 뭐냐 하면 베이스 페어로 되어 있고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요게 있다면 요게 있으면 반드시 요거 뭐였냐면 티민,

유전자 있는 부분, 요 부분만 다 발췌를 해야 돼요. 요 부분만 처음부터 발췌를 해야 돼요. 예,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DNA가 아까 이랬잖아요.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있고, 자, 두 개만 그리겠습니다. 반대로 DNA가 이 단백질에 한 바퀴 반 정도 감기고 이렇게 나오고 한 바퀴 가고 뭐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속의 핵에 이게 몇 개나 있느냐 하면 한 이렇게.

유전자가 2만 4천 개요. 그런데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개냐 하면요, 16만 개도 넘어요. 여기 몇 년 전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기존에 그 옛날에,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는 학자들이 어떻게 믿었나 하면, 유전자가 한 개면 단백질이 한 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1효소, 1유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도그마가 깨진 거예요. 뭐냐면 유전자가 하나인데 단백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이 바로 이 alternative splicing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그, 우리 귀에 달팽이관이 있어요. 예를 들게요. 달팽이관에 이제 림프액이 흐르고, 이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쓰는 책이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판때기가 이렇게 있고, 유모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고막에서 이제 공기, 그 압축된 공기의 흐름이 이쪽에 액체를 흔들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 유모세포가 움찔움찔해요. 그러면 이 털이 휘어져 갖고 결국은 우리가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소리가 하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도레미파솔 한 음계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리를 듣는 단백질 하나를 만들어 갖고 그걸 alternative splicing을 하면 심지어 어떤 자료를 보면요, 350개가 넘는 다른 음을 다 디텍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백질 하나, 유전자 하나를 갖고 예, 이 교본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수백 가지, 100개 정도 다른, 살짝 다르니까네. 자, 우리 인간의 그 감각에서 살짝 다른 게 뭐겠어요? 음악에서 한번 보세요. 도레미 파솔라시도 하나에서 살살살 바뀌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서 단백질 원본 하나에다가 조금씩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비단이요. 오마이사이언스. 비단이 굉장히 윤택하다, 윤기가 난다 그러잖아요. 비단 옷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부드럽고 색깔이 아주 뭐랄까 이렇게 싹싹싹 바뀌고 그런 느낌 들잖아, 비단. 그 비단의 그 윤택한 색깔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비단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비단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베타 시트들이 우리가 옷을 입고 나갈 때 햇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게 일률적으로 한만경으로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움직일 때마다 다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뜻이야 모든 것들이 단백질로 관계되는 거는 이 원리를 알면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도 효소는 아닙니다. 요렇게 된 요걸 뭐래 하면 서브 모듈이라 불러요. 예. 서브 모듈 모듈이라 부르는데 이런 서브 모듈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야 되느냐 하면 야들이 그다음에 요걸 1차, 요걸 2차라 그래요. 2차 단백질 모듈이라 부르는데 이런 서브 모듈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야 되느냐 하면 야들이 그다음에 요걸 1차, 요걸 2차라 그래요. 2차 단백질 요걸 1차 단백질을 불러요. 그다음에 야가 3차 단백질쯤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브 모듈들이 이렇게 있고 뚝 떨어져가 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래으로 이쪽에도 또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개 있을 때를 부르는 게 뭐라냐면 이량체라 불러요. 이량체. 예.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한 덩어리, 둘, 셋, 네개 있죠. 이런 경우는 사량체라 불러요. 사량체의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 우리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사량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단백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포가 있다면 이런 단백질, 이게 이제 다 단백질이에요. 이게 이제 효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단백질이 세포에 막에 박힐 수도 있고, 세포, 이제 핵이 이렇게 있다면, 세포질에 떠다닐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반드시 1차, 2차, 3차, 4차 있고, 2차까지도 제대로 효소작용을 못해요. 적어도 3차 이상이 돼야 효소작용을 해요. 예. 그러면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 이쪽에 이량체, 세 개, 네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파 원 유니터, 뭐 알파 투 유니터, 베타 원 유니터, 베타 투 유니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단 덩어리 전체가 바로 우리 적혈구에 산소를 나르는 효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 DNA를 요즘 다시 이렇게 봤더니 인간 DNA. 인간 DNA에서 놀라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요거에 DNA에 상당히 많은 부위가 우리 거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냐면, 바이러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서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 인간 게놈의 대부분은 반복적인 비암호화 누클레타이드 서열로 되어 있다는데, 이 말은 간단히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여보세요. 네트로 바이러스. 네트로 바이러스. 뭐지? 바이러스가 심어준 유전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걸 다 조사했더니,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심어준 유전자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LINE. 예, 요 있잖아요. 요거. 요런 유전자인데, 이게 얼마냐 하면, 인간 게놈의 거의 40%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DNA, 우리 몸에 있는 DNA에 60억 개 염기쌍이, 그 내용의 40% 이상이 어디서 왔다? 바이러스 박테리아에서 왔다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교과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모자이크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생명은 모자이크입니다.

0: 예, 모자이크를 말하시죠? 키메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주장할 게 없어요. 예, 이게 생물학의 가장 그 깊이 있는 도구만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 레벨에 가면 거의 40억 년 생명 진화의 모든 흔적이 우리 세포 속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구체적으로 인간 게놈의 40%가 바이러스, 박테리아에서 온 거예요. 주로 바이러스에서 온 거예요. 지난번에 그 발생 때 강의했잖아요. 싱틴이라는 그 우리가 그 뭡니까? 태반을 만들 때 들어가는 유전자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바이러스에서 왔다 그랬죠. 오마이 사이언스. 예. 그래서 우리는 모자이크예요. 생명은. 그러니까 대략 한 3억 개의 독립된 단백질이 그 카운트한다면 이 속에 우리 세포 속핵 속에 있다는 거예요. CH3가 꼽혀 있는 이쪽 영역은 바로 잠금이 돼 버려요. 잠금. DNA가 잠겨져 버려요. 자물쇠를 채워 버린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DNA에 이런 듯이 수백 군데 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백만. 장군다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레벨을 하나 딱 붙이는데 그 레벨 분자가 CH3이요. 이게 바로 메틸이잖아요. 메틸기라 부르는데 이 메틸을 DNA에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DNA 메틸라제이션 이렇게 불러요.
1: 뇌종양입니다.
2: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3: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2: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1: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0: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아시아권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영화화됐는데요. 인도 GTV에서 방영된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탄생부터 출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타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타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타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노병사라는 근원적 고통에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드러낼 정도의 고행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4회부터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누겨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단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예언. 34회부터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누겨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단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화된 부차가 아니라 인간 시타르타의 복원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개연성을 드라마 부단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전 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부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이른 것밖에 없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된다.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하나 얻은 건 없다. 라면서 고행을 멈춥니다. 34회가 시작하는 그 3분부터 꽃이 피고 벌이 날고 꽃가루를 옮기고 푸른 숲으로 만물이 소생하면서 수행하는 그 시타르타의 무릎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잎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것이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분부터 40분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앞으로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를 살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갸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분에 이르러서 나는 부다다 라고 스스로 부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부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귀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부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부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의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누워있는 붓다의 몸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붓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의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다비식이 다 끝난 후 이 붓다가 아난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붓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은 붓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부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신건강의 해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쾌락과 고행,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의 깨달음,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로 드라마 부다를 바라보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시타르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시작하여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그대들은 곳곳에서 도에는 닦을 것도 있고 깨달을 것도 있다라고 말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설사 닦아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삶과 죽음에서 떠돌아다닐 업이다. 그대들은 또 육도와 만행을 고루 닦는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가 업을 짓는 일이다.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곧 지옥 갈 업을 짓는 것이고, 보살을 구하는 것 역시 업을 짓는 일이며, 경전을 보고 가르침을 살피는 것 역시 업을 짓는 일이다. 부처와 조사는 할일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또 닦는다. 또는 뭐,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법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아직 분별 속에, 생각 속에 들어있,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공부,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안 되거든. 이게. 생각 속에서는 뭐 온갖 그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또 발심도 하고 하지만은 생각을 벗어난 입장이 돼버리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 어떤 말이란 게 있으면 다 망상이기 때문에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실로서의 그런 경험이 있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본인이 직접 이제 겪어보면 저절로 다 드러나는 일이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우리 응백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에 따라서 약을 쓴다고 하듯이 지금 그 사람에게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심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원을 내고 발심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는 뭐 중생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그뭐 얘기하자면 뭐 모든 게다 삶과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뭐 온갖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럼 그 길이 뭐냐? 그거는 이제 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살살 이제 뭐 쉬운 말로 이제 꼬시는 거지. 꼬셔가지고 이제 요 공부를 신자 공부를 발심을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발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공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뭐 길이 없다.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뭐 갈고 닦는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알수 없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직접 해봐야 된다. 그게 이제 바른 길로 이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라, 어떤 방법으로 도를 닦아라, 뭐 우리가 보통 뭐 계정에 가듯이 뭐 계율도 지키고 선정도 닦고 지혜도 배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것도 방편으로 잘하면은 뭐 바른 길로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말만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아 계율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 되는 거구나 또뭐 선정 수행이란 걸 해야 되는 거구나 또 경전을 읽고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이제 엉터리 그래 되면 이게 완전 엉터리가 돼요 이게. 왜냐면 그건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건 생각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라, 저런 거니까 저렇게 해라 하면 그건 전부 생각 속에서 하는 거지 생각 벗어난 게 아니라 그거는 생각 벗어난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뭐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알수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에서 말하듯이 그 직진심 알수 없는 이 마음을 그냥 바로 이렇게 딱 가리키는 거고 이제 요거는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도가 뭡니까? 이러면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요게 이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제 바른 길이라고 할수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자꾸 뭘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뭐,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계속 생각 속에다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부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생의 길이지. 계속 생각 속에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있는 거니까. 열반이니 해탈이니 하는 것은 깨달음이니 하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지 않으면 깨달음이라는 건 없어요. 다 그냥 생각 속에서 뭐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어떤 뭐 희한한 기분을 한번 느껴보느냐 뭐 이상한 경험을 해보느냐 뭐 그런 것들이거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음은 근본은 깨달음은 생각을 벗어나는 거다. 분별을 벗어나는 거다. 그건 뭐 경전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700에 가로막힌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이해하는 거라면 뭐 어찌 됐든 간에 꼼꼼히 생각을 하고 막 머리를 짜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데 수십 번 수백 번 보고 듣고 해가지고 그런데 생각을 벗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래버리면은 이건 뭐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딱 가로막혀가지고 이건 뭐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산철벽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은산철벽에 막혀가지고 이제 생각 받고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수 없이 예.

깨닫는다는 거죠. 그건 저절로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밖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데 꽉 막혀 있다가 한순간에 그만 문득 탁 그런 장벽이 사라지고 생각을 벗어나서 안팎이 없어질 뿌리는 이런 이제 불가사의한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산철벽에 막혀 있지 않으면은 깨달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무슨 뭐, 저, 외도나 소성처럼 무슨 사선 팔정을 거쳐서 그래서 도를 어떻게 닦고 무슨 어떻게 수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뭐, 우리가 경전에도, 우리 선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다. 분별 속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 전부 허망한 일이다.

나와 있잖아요. 색이 있는 그대로가 공인 거지, 색을 비워서 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있는 걸다 비워서, 비우고 없애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를 모르면은, 이게 불교거든요. 이게 불교 중도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게 불교거든요. 이게 불교 중도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자꾸 있는 걸 없애고, 뭘 내려놓고, 비우고 이렇게 해서 텅 비고 깨끗함을 추구하면 그걸 우리가 외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중도가 아니라 취사 선택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양쪽이 같아서 치하고 부리고 할수 없다는 게 중도거든. 그러니까 색과 봉이 똑같아가지고 색을 버리거나 공을 버리거나 색을 취하거나 공을 취하거나 할수 없다라는 게 중도란 말이지. 그래서 색은 공과 다를 수 없고 공은 색과 다를 수 없고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고 그런 말을 해놓은 거예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취사 선택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텅 비어지는 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가사의한 거라, 이제 불이 중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생각으로 치하고 부릴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앞뒤가 꽉 막혀, 이제 옛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앞뒤가 꽉 막혀, 이제 옛날 선사들이 그걸 비유를 뭐, 이제 뭐, 금강근 율곡봉 이런 말도 하고, 금강근이라는 것은 금강석으로 만들어 놓은 감옥이란 뜻이에요. 깨뜨리고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금강석이 세계에서 제일 단단한 돌이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고 나올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 비유를 쥐가 쥐덫에 갇힌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쥐가 쥐덫에 갇혀 있으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분별심이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앞뒤가 꽉 막혀가 있다가 거기서 한번 분별심 생각이 항복을 하고 조복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저절로 쥐가 지도 속에서 막 발버둥치다가 지푸레 이제 죽듯이 그게 마음을 항복시키는 길이에요. 그것밖에 없어 길은. 마음을 항복 공안경에 나와 있잖아.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거든. 무슨 마음이냐? 중생의 분별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거든. 그리고 그걸 항복시키는 방법은 알수 없는 게, 어떻게, 분별심으로 생각으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그놈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가 뭘할수 있으면 항복을 안 하지. 자꾸 뭘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 예? 지를 지도 속에 갇혀놓으면 처음에는 지가 빠져나오려고 막 물어뜯고 별짓을 다 하겠지. 근데 자기 할수 있는 거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항복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은산철벽이니 무슨 뭐 금강근 율곡봉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마음이 그런 망상하는 분별심이 한번 탁 항복하는 순간에 이제 깨달음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불이 중도의 안목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인 거 그걸 우리가 유망경에서는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일어나는 거 그건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뭘 알고,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안 돼, 그게. 자꾸 알고 가는데 무슨 항복을 하겠어요, 그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선정을 할때 뭐, 초선에서는 이렇게 하고, 2선에서는 이렇게, 3선은 이렇게 하고, 4선은 이렇게 하고, 그거 다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 응? 선정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 그건 다 아는 길로 가고, 생각하는 길로 가고, 분별하는 길로 가는 건데, 거기서 무슨, 분별심이 항복을 하겠습니까? 저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깨달음, 이어서 이제, 임제 얘기가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 갈고 닦고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분별심이 항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닦아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삶과 죽음에서 떠돌아다닐 업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 선정 수행을 해가지고 뭐 마음이 어떻게 됐다. 선정 수행은 보면 항상 결과가 마음이 이렇게 뭐 시끄럽던 마음이 고요해졌다. 뭐

그렇듯한 말이지만은 그런 뭐가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생각인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하니까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라 그게. 근데 우리가 분별을 탁 벗어나면 아무 생각 없는 여기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뭐 어떤 건지 그런 생각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수행이라는 건 이게 안 맞는 거라, 이게. 할 말이 없다고요. 아무 뭐, 그러니까 불가사의라고 그러고, 우리가 허리유 참이는 천지현격이란 말을 하거든, 옛날부터. 들을 것만큼이라도 생각하고 말할 게 있으면은 그거 아니다, 그거는. 천지현격.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다, 이미. 그건 깨달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 하여튼 이거는 뭐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보면 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할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뭐 불가사의란 말을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알수 없는 거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근데 현실이야, 명백한 현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뭐 공이다, 뭐텅 비었다, 깨끗하다 이런 말들은 이제 방패도라는 말이에요. 하물고 높다 이런 말들은 이제 방패도라는 말이지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억지로 말을 해놓은 거고 실제로 이 자리에 사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 아무 생각이 없지. 그냥 이렇게 분명한 현실이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거는. 설사 닦아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삶과 죽음에서 떠도는 업이다. 업이라는 건 뭐냐? 그게 이제 장애물이 된다는 거. 그게 매여 있다는 겁니다. 예. 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뭘 수행을 해서 마음이 뭐 어떻게 됐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분별 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대승은 뭐 이런 선정 수행의 단계 이런 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불이 중도.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온갖 일이 다 이전처럼 그대로 다 있는데 본래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이 불이 중도. 이걸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선정 수행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대승불교의 그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성카면은 이제 외도나 소성의 그런 수행을 또, 이제 또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자꾸 뭐, 사선, 팔정 이런 식으로 해. 뭐 선정 수행의 뭐 단계, 이런 이제, 그거는 이제 소성불교 쪽만 쳐다봐서 그런 겁니다. 대승불교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소리 안 한다고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 불이 중도만 얘기합니다. 소승 수행자들 만나가지고 불이 중도 이러면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게. 왜냐면 그뭐 계속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데 분별을 가지고 뭐이 선정에서는 이렇고 그다음 선정에서는 이렇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 생각할 게 없고 알게 없어. 이게 불이 중도라고 이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설사 닦아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뭔가 열심히

공이라고 하듯이 온이 아니단 말이에요. 느낌은 온에 해당됩니다. 느낌이나 기분이나 생각은 온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언가 분별이 되는 게 있으니까. 온이라는 게 그렇잖아. 색수상 행식금, 색은 육체, 수간 느낌, 상의 생각, 행위 어떤 의지 같은 거, 식은 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요 안다는 거거든, 안다는 거. 아, 이래 되는구나, 알겠다. 그건 망상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아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 대승불교 유식에서 유명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전식득지란 말이 있어요. 전식득지. 식이라는 걸 아는 거다. 아는 것을 전확 뒤집어가지고 득지, 지혜를 얻는다는 거는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 유식하고 이거 핵심 단어가 그겁니다. 전식득지예요. 아는 것을 확 뒤집어가지고 지혜를 얻는다.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중생이야, 그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걸 벗어나서 지혜가, 지혜라는 거는 이제 이게 지혜거든. 아는 건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밝게 딱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이게 지혜라고. 그러니까 뭐를 선정수행해서 뭐 어떤 내가 지금 뭘 어떤 뭘 응? 경험이 있다, 뭘 체험을 했다,

27시간의 길은 무위법입니다. 무위의 길이고 세간이은 유일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가 원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뭔가를 조작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뭐 노력을 해서 뭔가를 조작을 하면은 거기서 결과가 나오지, 당연히. 노력을 해서는 결과 나오지만은 그거는 만들어낸 결과지 본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율법하다는 것은 이 법은 본래인 거예요. 본래. 본래공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본래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공을 깨달아야 된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뭔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걸 하나하나 없애가가지고 마음을 텅 비워서 깨끗하게 하면 그게 아니고,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자꾸 자기가 뭘 생각으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또는 뭐 어떤 느낌, 기분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면은 법계 실상이 있는 그대로가 드러난다. 이게 깨달음이고 열반인 겁니다. 그래서 반신경에서도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꿈 같은 생각에서 멀리 멀리 벗어나면은 결국 열반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수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대들이 또 육도와 만행을 고로 닦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 업을 짓는 왜? 우리가 육도라는 게 그렇잖아. 무슨 보시바라밀, 지겨바라밀, 뭐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우리가 다 알.

일단 내가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자 자세로 그냥 법문도 공부하는 거죠. 만약에 부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면 그건 여전히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고.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운 게 많고 본게 많고 들은 게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이 모르는 길 앞에서는 그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는 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하심이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아는 길이라면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뭐 하시면 안 되겠지. 뭐 내가 다 아는 건데 하고. 근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모르는 길이거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뭐 똑똑하고 무슨 뭐 배운 게 많다 하더라도 깨달음 앞에 서면 그만 모든 사람이 평등해. 다 똑같아. 모르는 건다 똑같으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르는 건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깨달음 앞에 서면 전부 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냥 모르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한번 체험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법문을 들으면은 이제 그런 때가 옵니다. 때가 오면 제대로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고 하는 거 이건 다 생각을 하는 거니까 지옥 갈 업을 짓는 거다. 보살을 구하는 것 역시 업을 짓는 일이며 뭐 마찬가지다. 경전을 보고 가르침을 살펴. 경전 아무리 많이 읽어봐. 팔만대장경을 뭐다 읽기는 정말 어렵지만은 뭐 그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평생에 걸쳤으면 몇 번씩 읽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깨달아지느냐? 지식만 늘어나지 않기 다르십니다. 깨달음은 생각을 벗어나는 거라니까. 아는 걸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지 아는 것 속에서는 절대 깨달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이 알고 남한테 많이 얘기를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없어지고 우리가 아공법공이라 하잖아. 나도 없어지고 법도 없어지는 그런 공의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어도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야 내가 누군지 법이 뭔지 이런 거 자체 그런 생각에서 싹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공법공 뭐 말은 그래 해놓고 아공법공이 깨달음이다 하고 알고 있어봤자 자기가 아공법공이 안 되면은 아무 쓸데없는 지식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직접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 체험이 있는 것뿐이고 뭐알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경전을 뭐 보는 거 별로 그렇게 하여튼 발심을 하시면은 내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한번 나도 해탈해 봐야 돼. 이런 발심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책도 보지 말고 책 보면 자꾸 지식으로 가니까 그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선지식 법문은 들으라고. 그럼 뭐냐, 뭐 도가 뭐냐, 이거다. 이건데 이거 알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근데 분명히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는 바로 이겁니다 하고 계속 이걸 가르쳐 드리니까. 여기서 한번, 그러면 이건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꽉 막혀 있겠지. 뭐가 뭔지 그 정도 의견을 해야. 심지어 저한테 딱 정리해가지고 메일로 보냅니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럼 내가 아니 나는 한 시간 내내 한마디도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그랬거든. 왜냐하면 법문은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이란 건 방편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그냥 가르쳐가지고 여기에 통하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한 시간 내내 말만 듣고 있으면은 완전히 그 공부를 그 엉터리를 한 거지. 이거는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말은 그냥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그런 방편일 뿐이고 실제로 가르치고자 하는 건 이거 하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우리한테 이게 다 현실 물 속에서 물 찾는 것 같다고 했잖아. 우리가 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법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이게 허공이라고 말하고 뭐 한 불근도 없다고 하고 자성진유라고 하는 게 이름으로.

뭘 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예. 그할일 없다는 거는 자기가 이걸 이제 체험을 해보면은 저절로 이거 뭘 어떻게 할, 뭘 어떻게 한다라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현실로서 이렇게 실감이 돼요. 말로서 사실 뭐 이해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 한번 여기에 통해서 실감이 오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 따라다니면 안 돼요. 다 경계입니다. 그런 거는 어떤 깨어난 뭐 어떨 뭐 우리가 뭐 무슨 뭐 깨달음이라는 게뭐 엄청난 환희가 오고 어쩌고 그런 소리 나는데 그 기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기분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경계입니다. 그런 거는 어떤 깨어난 어떨 우리가 무슨 깨달음이라는 게뭐 엄청난 환희가 오고 어쩌고 그런 소리 나는데 그 기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기분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자기한테 실감이 되고 여기 이제 자자자자 밝아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분별 망상들이에요, 다. 오직 요거 하나만이 분별할 수 없고 망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색소상 행식이 아니거든요. 고공이라고 하듯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뭐가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게 분명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누구한테는 본래부터 분명한 겁니다, 본래부터.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본래 분명한 거예요, 이게. 이게 한번 이렇게 딱, 그래서 깨달음을 뭐라고 하느냐면 계합이라 그러거든. 여기 한번 딱 초점이 맞다. 딱 들어맞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본래부터 있는데 이게 우리 눈밖에 있고 우리가 못 보고 있으니까 이걸 딱 보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여튼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고 다른 건 없어요. 요게 통하면 돼.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항상 있습니다, 항상. 1년 365일 한순간도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있어요.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0: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한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0: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각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

세구단은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발원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0: 급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요새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운이 없다, 운이 좋았다 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도 잘 됐으면 아 정말 운이 좋았어. 그리고 좀 겸손할 때도 아 정말 잘했네요 라고 아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고 하죠. 뭔가 잘 안 됐을 때는 아 진짜 운이 없었다, 운빨이 나빴다 라고 하죠. 특히 요새는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가 굉장히 좀 이 열기가 막 뜨겁다 보니 뭔가 자기가 샀을 때 떨어지거나 그러면 뭐 투자 운이 나빴다, 뭐 이렇게 뭐 운이 안 좋았다라고 해서 자꾸 운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운, 우리에게 운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이 정말 신이 나를 예뻐해서 선물같이 툭 던져주는 그런 것이 운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고 불교를 신앙한다면 그런 운은 우리는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오는 것이 운이 아니라는 것 또한 경전이나 수행, 절을 통해 많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렇다면 불교에서 우리 이 운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운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불교에서도 기운 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진을 할 때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럭키, 뭔가 뚝 떨어지는 행운 같은 것이 아닌 무언가 내가 만들어갈 때 나와 맞는 그 기의 움직임 또는 에너지의 그런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운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서 사용하는 운은 진짜 럭키죠. 뭔가 내가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아 정말 하늘이 도와줘서 신이 도와줘서 운이 툭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투게더 운이 아닌 인연이라는 것으로 불교에서 생각하는 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운을 어떻게 인식하고 운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운을 찾고 쫓지만 한편으로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빨만 찾아가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운빨만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한 운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운빨이라고 하는 표현도 웃기죠. 요새 많이 쓰다 보니 저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운의 기운이 나에게 이렇게 딱 달려오는 것을 운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운명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운명은 불교에서 나의 행을 통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운빨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사과나무에 사과가 뚝 떨어져서 심지어 떨어지면서 내가 하품할 때 내 입으로 탁 들어가서 내가 그거를 우걱해서 먹는 그 정도가 거의 운빨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있을까요, 여러분? 복권도 거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냥 우연히 샀는데 이건 분명히 내가 우연히 샀기 때문에 될지도 몰라. 이거 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며 이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야. 상상이 잠깐 빠지죠. 근데 그런 상상은 그냥 상상만으로 있다라는 건 삶의 굉장한 행복이고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이 아닌 진짜 인생의 오늘 하루의 중요한 부분까지도

저게 무엇이냐면 산에 올라가다가 사람이 많고 기다리니까 라면을 끓여 먹고 물이 고여있던 산 정상의 웅덩이에 라면 국물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내 운을 찾으러 빌러 가서 과연 산신께서 운을 주실까요? 있던 운도 아마 빼앗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아침 일찍 올라와 바닥에 산 바위에 이렇게 낙서를 해나가고 갔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줄 관악산 운빨은 없다라고 낙서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거 쓴 사람은 운빨이 있었을까요? 진짜 지질이 운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찾아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죠. 이게 뭐하는 짓이죠? 이게 무슨 행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역술가가 유명한 분이 관악산이 기운이 좋으니 찾아가면 좋다라고 했던 한마디가 사람들을 관악산으로 모았습니다. 저도 이건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런 악행을 저지르죠? 그냥 나 좋아서 산에 가서 내 오늘 스트레스를 등산을 통해서 풀고 그 안에서 상쾌한 바람을 쐬고 내려오는 길에 아 이제 다시 한번 힘내서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면 관악산의 산신이 분명히 큰 운을 내려줄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 운이 있을까요, 과연? 있던 운도 다 빼앗아가고 탈탈 다 정리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쫓다 보니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너한테는 줄 수 없어. 나만 갖겠어. 나만 편하면 되니 여기다 라면 국물을 버리고. 이게 뭐 하는 모습입니까? 이러고도 나의 운을, 자신의 운을

수행이죠. 기도를 왜 하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수능기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부모님들이 열심히 할 때 종교가 없는 분들이 때때로 지나가면서 저런다고 애가 대학에 붙나? 붙습니다. 기도를 해서 붙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자신이 잘 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저를 찾아와 도시락 싸갖고까지 와서 자신을 위해서 내가 행여라도 잘못될까 내가 행여라도 힘들까 봐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그렇게 빌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자제분은 허투루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고 피곤해도 나를 이렇게 의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내 부모님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펜을 잡고 집중해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될 것도 되게 됩니다. 저도 일본에서 공부를 했을 때 박사 논문을 다 쓰고 이제 박사 논문을 총 5번 심사를 받습니다. 일본은 이제 마지막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을 땐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저의 긴 시간이 수포가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좀 있었어갖고 이 이후에 또 1년을 살아간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소속이 아니죠. 박사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는 제가 다 벌어서 생활비며 공부할 것들을 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걱정이 되다 보니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세 보자기에 논문 한 편을 쓴 것을 잘 접어가지고 항상 가방에다가 꼭 넣고 다니다가 일본에는 거리 곳곳에 절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라도 되면 불단에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서 108배를 해인사에서 우리가 항상 예불대 참회문이라고 해갖고 했던 습관이 있어서 그걸 항상 들고 다녀서 108배를 올리면 부처님께 단 하나 빌었습니다. 허튼 생각하지 않고 유학 가서 이 시간만을 위해 정말 간절히 노력했습니다. 붙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 5차 심사 때 교수님께 박수를 받고 도장

잎사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죠. 옮길 운자입니다. 그분들의 기운이, 그들은 그분들의 그러한 간절함이 저에게 옮겨와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그 순간을 만들어낸.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운을 시절 인연으로 두는 겁니다. 그때의 그 인연들과 더불어 내가 그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운이 옮겨와 붙으려면 그 운을 받을 자신이 그 운을 행해야 합니다. 운은 운빨이 아닌 인연생기입니다. 우리 인연생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줄여서 연기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한자식 표현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이어짐, 연으로 있고 단순히 생겨나는 것만이 아닌 내가 주체자로서 그것을 일으켜서 나의 인연을 내가 주체자로 끌고 나아갈 때 무아인 나에서 진화를 발견하며 타인과 함께 화합해 그 속에서 모두가 부처 아닌 존재 없이 열반락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연생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선 모든 것이 다 운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와의 기운이 서로 잘 맞아 서로를 당겨주고 밀어주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그들과 다 이어져 있기에 나의 행이 나의 운을 부를 것이며 그 운이 나의 삶을 더 환희롭게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냥 우연으로 아무 일 아니게 지나보낼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나의 인연으로 바라봐준다면 그 일은 우연이 아닌 인연의 필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은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준비되어 있냐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필연은 우리를 단련시킨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곳까지 목표까지 걸어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은 이 두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운명은 우연과 필연의 끊임없는 교차,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냐인 것입니다. 그냥 정말 우연으로 스쳐보낼 수도 있지만 그 우연을 나의 인연으로 바라볼 줄 알고 필연으로서 당긴다면 그 일은 분명 나의 일이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 나의 삶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라진다.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비구가

항상 일어나는 모든 찰나찰나에 반드시 목적을 갖고 소원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취미를 갖거나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것만 보이시죠? 요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악용하는 게 인터넷 쇼핑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갖고 싶어서 하나라도 검색해보게 되면 계속 그것만 뜨죠. 그러면서 얘기하고 요새는 이거밖에 보이질 않네. 내가 그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 주변에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려져 있던 또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를 통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들이 우연히 지나갔던 것들을 순간 알아차려 이제 인연으로 당긴다면 여러분의 분명한 필연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큰 대운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사소한 모든 일이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여기 유명한 야구선수죠.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의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었죠. 참 이 선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세계 뭐

유재석 씨가 질문합니다. 역술 가다 보니 역술적으로 아마 이제 기복적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듣기 원해서 질문했습니다. 운이 안 풀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운이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동양 철학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베푸는 거라고 합니다. 베푸는 행위는 내 운이 떨어지거나 안 좋을 때 운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죠. 베푼 다음에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정확하게 써 있죠? 그럼 화가 나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베푼 게 아니라 포겟 하는 거라고. 잊어야 된다고. 아주 재밌게 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운이 좋아지기 위해선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운이 떨어졌다라는 건 인연이 약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사를 하실 경우에 손님이 안 오면 사람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님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조금 더 베풀기 시작하면 분명히 사람은 찾아오게 됩니다. 요새 돈줄 낸다는 말이 있죠. 정말 마음씨가 곱고 성실하게 했는데 사람들 속에 가려져서 몰랐던 곳을 점차 미디어나 그런 곳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이런 데는 더 알려줘야 돼. 혼줄 낸다가 아니라 돈줄 낸다. 정말 장사가 잘 돼서 정신없이 살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진짜 막 사람들이 찾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또 못 사는 좀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도시락을 못 사가고 하니까 고깃집 사장님이 아침마다 항상 찾아오게 해서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줬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고깃집에 사람들이 일부러 회식을 하거나 막 찾아내서 돈줄 내려난다고 막 하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과연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 집 단골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기를 줬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보시의 마음으로 베푼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인연으로서. 분명히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좋아서. 그리고 그 운은 운빨로서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닌 자신이 만든 운이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대할 줄 알고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게 한 걸 응원하다 보니 그것이 그대로 전달돼 나에게 되돌아와 더 큰 운으로서 나에게 행운이 돼서 행복한 운이 돼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공덕이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를 영어로 때때로 이제 도네이션이라고 해서 기부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싫어합니다. 보시는 기부가 아닙니다. 보시는 산스크리트어로도 다나라고 표현을 하죠. 보시는 함께하는 겁니다. 기부는 주는 거죠. 그래서 기부자가 있고 기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하는 물건이 존재하죠. 보시에서 가장 멀리하는 세 가지죠. 주는 자, 받는 자, 그리고 주는 물건. 산무라고 부르죠. 절대로 두지 않는 세 가지가 기부 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윗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이 있으면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 사람에게 받게 되는 거고 내가 주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값어치를 나는 판단하게 되죠. 아까 얘기한 그 역술가가 말한 잊지 못하는 겁니다. 잊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화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곳에 요새는 기부를 합니다. 근데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하죠. 근데 때때로 저에게 얘기해요. 거기 그렇게 100원이라도 그 나라의 아이들에게 도착하면 그 100원으로 그 아이들을 오늘 물사 마실 수 있고 한 끼의 식사나 주사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9%가 사라져도 1%라도 전달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100이라고 하는 100%라고 하는 것에 제 신심을 둔 적이 없습니다. 얼마가 사라져도 상관없고 그냥 순수히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시를 받고 있고 그 보시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 보시를 다시 회광반조로 그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하기 때문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모두가 법답게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그래서 저도 기부를 하고 있지만 보시의 마음이라 한 번도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월급도 받고 하다 보니까 기부금 영수증 내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도 안 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그거를 뽑을 줄 모릅니다. 몰라서 그냥 안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시만 했기 때문입니다. 보시. 또 보시에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제시, 법시, 무예시라고 해서 내가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함께 그것을 베풀어서 나누는 제시. 그리고 제시에는 시간도 제가 제시라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투게더를 봐주시는 게 저에게 제시를 베푸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법시, 부처님의 경과율에 나와 있는 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지금 법시를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투게더를 봐주시는 게 저에게 제시를 베푸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법시, 부처님의 경과율에 나와 있는 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지금 법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외시, 그 사람의 두려움을 함께 없애주는 동체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BTN을 통해 투게더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무외시로서 이곳에 이어져 화합하고

통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죠. 수행이 되죠. 그래서 자신을 위한 바람일 수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도 일도 장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엔 이롭지만 그 이로움이 타인에게 가서 자탈시 성불도 우리 한시에 모두 다 돼서 오히려 내가 그 공덕을 더 받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인연이 있을 때 사업도 장사도 일도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사람이 있을 때 인생도 장사도 잘 될 수가 없고 일도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안 되던 사업도 손님이 없던 장사도 어려워하던 일도 좋은 인연을 맞이하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는 그 사람이고 그 인연일 겁니다. 저의 수행으로서의 출가자로서의 인생도 이 투게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내는 법계의 도량도 바뀌게 됐고 수행의 방법도 좀 더 다양하게 바뀌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행인사 승가대역에서 학인들을 가리키고 교학을 연찬하고 논문만 쓰는 저의 삶이 투게더를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포교도 하고 법문도 하고 또 스님들만이 아닌 제가자분들을 위한 불교대학을 함께하는 정말 180도 다른 수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어색하고 어색하기 때문에 더 확인하고 성찰하고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 어떻게 이 거품이 다 가라앉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거품이 아닌 단단한 토대가 될 때까지 저는 확인할 것이고 성찰할 것이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연을 만드는 방법이고 그 인연으로 운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항상 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모든 찰나에 인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항상 가까이 있다 보니 당연하게 생각하고 인연은 그냥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었죠. 그리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잊지도 않은 운만 쫓아가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운명을 쫓지 마십시오. 인연을 잡으십시오. 운명만을 쫓다 보면 결국에는 운빨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복권 1등이 됐을 때 항상 안 좋은 결과가 많았다라는 통계와 같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에는 우리가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성찰하고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벌어지면 우리는 당혹스러워지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붕 떠서 내가 아닌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알고 우리를 항상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떨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서서히 변화시켜줄 겁니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성찰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하고 참회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것도 그 인연에 의해 멸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며 입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그런 운, 운빨, 운명. 과연 우리는 그 안에서 현명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운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행하십시오. 수행이든 행동이든 여러분이 행하고 움직이신다면 그 행 속에 여러 가지 업이 작용돼 업이 아닌 법이 되어 여러분을 바른 인연으로 당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연기적 작용에 의해 여러분이 바라는 그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항상 발원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성불이든 깨달음이든 행복이든

0: 바로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 운을 통해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운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운은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삶 속에 부처 아닌 것이 없을 것이며 관세음보살이 아닌 존재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운아이며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운이 주변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성찰하는, 그래서 오늘을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오늘 불교에서 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그 운이 우리에게 인연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는 인연을 지어 운 좋은 그러한 수행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욱 감사드리며 여러분 오늘 하루가 더욱 행복하고 행운이 가루가 되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오늘 불교에서 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그 운이 우리에게 인연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는 인연을 지어 운 좋은 그러한 수행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욱 감사드리며 여러분 오늘 하루가 더욱 행복하고 행운이 가득 찬 날이 되기를 발언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

0: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

0: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풍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봄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
2: 또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0: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남의 상담

0: 뛴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약 10만 번 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심장은 늘 우리를 위해 쉴 새 없이 뛰고 있지만요. 이 박동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1: 가슴 뛰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0: 발음해서 또 어떻게 좋은 기회로 예. 선배님이랑 이렇게 같이
1: 아, 좋은 기회로 버림받는 걸 주었군요.
0: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 지금 약간 트라우마가 아니,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0: 아닙니다.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정말 제주도 또 가고 싶습니다.
2: 아, 아. 농담입니다, 진짜. 아 그때
0: 맞아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2: 진짜 즐거웠습니다. 재미있게 촬영하고
0: 맞아요. 예.
2: 그때 받은 상처가
0: 아니 방송이니까요, 방송이.
1: 아,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예.
0: 맞습니다.
2: 그럼요, 그럼요.
1: 원래였으면 되게 하지도 네. 못했어요. 방송이니까 아니, 그나마 이렇게
0: 제가
2: 저는 눈도 못 맞으셨습니다.
0: 제가 못합니다. 예. 제가 못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예. 그냥 선택 못 받은 사람으로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2: 빨리 끝내시죠.
1: 좋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가슴 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0: 네.
1: 우리 최근에 우리 려원 씨는 가장 그 려원 씨 가슴을 설레게 했던 일 있으십니까?
0: 제가 진짜 캐남열전에 괜히 나와서 예.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네. 제가 캐남열전을 정말 정말 나오고 싶어했어요.
1: 오, 진짜요?
0: 예, 제가 사실 또 이제 저희 가족이 다 불교이기도 하고요.
1: 네네.
0: 그리고 또 여기 엄청 많은 유명한 가수분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가셨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런 긴 분량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또 제일 와보고 싶었던 곳이다 보니까 네. 올 때 엄청나게 설레었습니다.
1: 야, 요즘에 근데 설레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
0: 진짜 맞아요.
1: 전국 투어 콘서트 네. 할 때 관객들 볼 때 얼마나 설레요, 오프닝 때.
0: 맞아요, 맞아요. 어,
1: 저도 진짜. 물론 저는 봤지만 네. 일상 콘서트를 직접 봤지만 참 옛날 기분도 나고 저도 설레일 것 같고 그리고 뭐 방송도 녹화도 잘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0: 아, 절대 없죠, 절대
1: 감사하기도
0: 없죠.
1: 하고.
0: 정말 심장이 예. 벌떡벌떡 뜁니다, 그렇죠. 정말 요즘.
1: 아, 벌떡! 아, 벌떡! 아,
0: 벌떡이지요.
1: 벌떡 뛰죠. 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큐남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길려원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길려원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2: 너를 알려줘! 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길려원 씨를 알아가보는 시간인데요. 길려원 씨 인생을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키워드 바로 보여주십시오. 네? 뒤에 화면에 나옵니다.
0: 진짜 재밌네요.
2: 첫 번째 키워드. 똘망.
1: 아, 나 이거 알 것 같아.
2: 어?
1: 눈이 너무
2: 맞아요.
1: 똘망똘망해요.
0: 오. 네. 오, 맞습니다.
1: 딱 봐도.
2: 오. 그러면은 가족분들도 다 이렇게 눈이 똘망똘망하신
0: 오, 맞습니다.
2: 큰
0: 진짜 네. 저희 엄마 아빠 두 분 다 큰 편이고요. 쌍꺼풀 수술을 한 게 아니냐 라는 네. 말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 진짜.
1: 야. 근데 거기서 쌍꺼풀 수술하면 만화 캐릭터가 돼요.
2: 어, 진짜로.
1: 만화 캐릭터가 네. 눈이 이만하잖아요.
2: 세일러문. 오, 오.
0: 야.
2: 아니, 그냥 거의 모태 미녀시네요.
0: 아니요.
2: 야, 눈이 진짜
0: 너무 많이 컸어요.
1: 도사진 다 본인이에요?
0: 저예요! 다른가요, 많이?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너무 정면이라.
0: 아,
1: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네. 어릴 때 사진이라고 들고 왔는데 너무 최근 사진 같아요.
0: 오. 어, 아니에요.
1: 야, 저는 거의 뭐 네. 화소가 흑백 벗어난 네. 거의 옛날 아니, 사진이거든요.
2: 그 암실에서 이렇게
1: 네, 약간 뭐 약간 그 약간 네.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사진인데
0: 그것도 멋지실 겁니다.
1: 어, 진짜 귀엽다. 아,
2: 진짜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 예쁘게 자라셨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아버지가 네. 진짜 딸바보였을 것 같아요.
0: 네. 오, 딸 천재이신 것 같긴 한데.
1: 아, 그래요?
0: 그래도

0: 저희가 예. 토크했던 내용 중에 다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0: 우리 남궁기 씨가 유추해 본다면
2: 갈림길 그 가수와 간호학과의 그 사이에서 그 어떤 길을 선택을 할 것이냐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맞아.
3: 아, 정확하죠. 아니, 네.
1: 너무 잘 맞추시는 건지 제가 네. 잘못 쓴 건지
0: 아니, 모르겠지만 잘
1: 정말 맞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뭔가 고민이 되고 힘들었던 시기가 이게 과연 또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네. 간호학과가 안정적인 직업인데 그렇게 하면 뭔가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을 것 같은데 가수를 하면 아무래도 또 멀리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조금 예 돈도 많이 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맨날 집에 가서 울고 그랬었어요.
0: 아유, 앞으로 진짜. 지금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이지만 앞으로 이제 너무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 고민을 또 부딪히고 이겨내야 또 실력이 늘어요. 노래를 항상 계단식으로 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처럼 늘지가 않습니다. 그 시기마다 그 부딪힐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에 조언도 많이 구하고 네네. 주변에 좋은 선배님들이 많잖아요. 그런
1: 구해도 될까요?
0: 예?
1: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0: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 아니에요.
0: 너무 많아가지고
1: 아니, 또 이렇게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0: 우리 소나 씨도 있고
1: 아유 맞죠 맞죠
0: 예. 너무
3: 있으니까. 진짜 많은 계시죠.
1: 맞아요.
0: 많이 있으니까
3: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 되셨죠.

0: 주위 분들께서 요것도 잘하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1: 뭐예요?
0: 성대모사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1: 아, 맞습니다. 제가 네. 또 성대모사를 잘해요.
0: 네.
2: 아니, 아, 금방 올 거 했던 사람한테 이거 시켰는데요?
0: 아,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
1: 저는
0: 네, 예측 불가. 아, 네. 이 키워드를 갖고 온 이유가 오케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네. 어떤 성대모사 잘하세요?
1: 일단 제가 짱구 성대모사를 잘하는데요.
2: 아, 근데 이제 목소리에 진짜 짱구가 있어요.
1: 있어요. 맞아요. 있어. 근데 이게 사실 성대모사가 아니라 네. 원래 목소리에 조금 있습니다.
0: 근데 이게 지난번에 정서주 씨가 오셔가지고 오. 짱구 성대모사를 한번 하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1: 아 맞아요.
0: 굉장히 잘하셨단
1: 맞습니다.
0: 말이에요.
1: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오. 저는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2: 오 진짜요?
1: 아, 일단 말이라도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0: 선전포고인가요?
1: 아니, 선전포고.
2: 야.
0: 지금 이 자리에서 그 1인자 짱구의 아. 예 성대모사 1인자를 한번 가려보도록
2: 1장. 1장을 가려보겠습니다.
0: 1장.
1: 엄마야! 다시.
2: 야, 짱구가 약간 화가 난 느낌이야.
1: 안녕할게요! 안녕할게요! 방금 조금 잘했습니다. 오. 근데 이게 한번 하고 해야지 잘 돌아가.
0: 오케이, 오케이.
1: 엄마야! 오늘 안 되는 것 같은데.
2: 저 똑같아요.
0: 잘하시는데요?
1: 네. 이게요, 복불복이 살짝 걸리는데, 오늘은.
2: 와. 이것도 예측 불가예요?
0: 아, 예측 불가.
1: 예측 불가.
0: 그때 다르다.
2: 아, 네. 아 지금 그, 네. 뭐, 그 어머나 노래를 불러고 하신 거예요?
1: 네.
0: 아, 근데 그러면 혹시 짱구 말고도 예. 다른 성대모사 있습니까?
1: 아 오늘 살짝 네. 조금 운이 안 조금 예. 기운이 안 좋아요.
2: 오늘은 그 짱구는 이짱구.
0: 이짱구.
2: 예. 예. 그, 이짱구.
1: 좋고요.
2: 좋습니다.
1: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박정현 가수님의 성대모사를 또 해보겠습니다.
0: 아 꿈에 부르신 분.
1: 네.
0: 네.
1: 편지할게요.
2: 오. 오. 오. 네.

0: 네. 깨우쳤습니다. 네.
1: 아 맞아요,
2: 눈물이,
1: 맞아요.
2: 눈물이 갑작스럽게 날 때가 있어요. 어 여기서 울 포인트인가 싶을 때 울 아, 때가 있어요. 맞아요.
3: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 진행하면서 몇 분 안 됐는데 한 몇 번을 저희가 이제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울 포인트가 조금 신상치 않아요. 신상치 않습니다.
2: 근데 그게 또 귀엽고 굉장히 매력적인 여원이만의 그 매력 포인트입니다.
3: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윤 씨에게 네. 길여원 씨란 어떤 존재일까?
2: 왜 연인한테 동반자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1: 동반자.
2: 근데 저희는 서로의 연인이 없는 관계로 저희 서로한테 연인 같은 동반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1: 아유 언니 감사해요. 맞아요. 야.
2: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료입니다. 저와 동료, 함께 걸어가는.
1: 맞습니다. 정말.
0: 아직 뭐.
2: 동반자.
1: 당신은 나의 동반자.
3: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서로 우리 성윤 씨 또 성윤 씨는 또 우리 영원 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2: 제가 먼저 네. 하는 거죠?
0: 네
2: 영원아
1: 예
2: 나 약간 지금 울컥하는데
1: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0: 야 인간극장인데 지금
1: 많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2: 맞아요 아니 영원아 나는 정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난 정말 너와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 매일매일이 너하고 만나는 날이 즐겁고 행복해 그 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가 더 잘할게 정말 넌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 알고 있지?
1: 아이고 고마워요 언니
2: 아이고. 우리 함께 잘 해보자.
1: 맞아요.
2: 화이팅! 사랑해!
1: 화이팅! 아. 저도 사랑합니다.
0: 우리 영원 씨네.
1: 저도 사실 정말 언니 처음 봤었을 때 아, 언니는 무조건 정말 잘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또 어떻게 저까지 이렇게 껴가지고 언니랑 같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즐겁고요. 사실 지금 이제 콘서트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2: 맞아,
1: 매번
2: 맞아.
1: 이제 갈 때마다 언니 방에 놀러 가가지고 얘기하고 뭐 치킨 시켜 먹고 놀고 하는 게 너무 즐겁고요.
2: 항상
1: 언니랑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정말 동반자처럼 좋은 관계로 항상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언니를 만나서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저도.
2: 나도, 나
1: 사랑합니다.
2: 사랑해.
0: 네, 좋습니다.
3: 아, 두 분의 우정 진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0: 네.
3: 자, 우리 홍성희 씨 바쁘신 와중에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1: 진짜.
2: 아닙니다. 선배님들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1: 진짜 안 그래도 바쁠 텐데. 언니 감사해요.
2: 전혀 아니에요.
0: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치킨 맛있게 드시고. 자,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씨.
1: 선배님 나중에 이따가 전화할게요.
2: 안녕.
1: 예.
0: 야, 쿨하게 끝내요.
3: 네.
0: 예, 좋습니다.
1: 진짜
3: 자, 이렇게 홍성윤 씨와 전화 연결까지 해봤고요. 첫 번째 코너에서 키워드로 길여원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길여원 씨의 취향을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0: 자,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이다. 빠르게 빠르게 정말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3: 네,
0: 자, 귀를 보시고
1: 네.
0: 자, 나옵니다. 3초 안에 해야 됩니다.
1: 네. 3초.
0: 자, 키워주세요. 자, 하나, 둘, 셋.
1: 그린티.
0: 오케이.
1: 그린티 아이스크림.
3: 기분 좋은 별명은?
1: 아이, 꺾기 요정입니다.
3: 꺾기 요정.
1: 예.
3: 트롯감은 막주망은 누굴까요?
1: 길여원 하겠습니다, 길여원.
3: 길여원. 자, 더 자신 있는 것은?
1: 마음치유. 마음치유입니다. 예. 너무 쉬운데요?
3: 아니, 문제는 아니에요.
1: 아,
3: 네. 골라주시는 거라서.
1: 아, 네.
3: 굉장히 그래도. 빠르게 그쵸?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1: 네, 선택 빠릅니다. 네.
0: 오, 잠깐만. 그린티, 소금, 그 소금은 뭐예요? 우유에다 소금 타는 거예요?
3: 소금 우유가 뭐죠?
1: 그 아이스크림이 30하나 있는 가게에서
3: 네.
1: 소금 우유 아이스크림 맛이 있는데요.
3: 네.
1: 그게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꼭 드셔보십시오.
3: 그래요?
0: 좀 그거 비싸서 잘 안 먹는데.
1: 아니 저도
3: 제가 한번 사드릴게요.
0: 저는 하드
1: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0: 하드? 바로 돼 있는 거.
1: 아니 예. 저희 부모님이 사셨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0: 네. 아, 그린티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파란색 그 있잖아요. 그 호불호 있는 거. 민초?
3: 아, 민트 초코.
0: 아, 뭐 민초나 그린티나 이런 건 네. 맛이 확실하잖아요.
1: 맞죠. 네.
0: 소금
1: 맞죠.
0: 우유는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우유가 자칫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소금이 딱 잡아주니까.
1: 맞아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 우유.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맛있습니다. 소금빵이 유행했던 것처럼 정말 네. 맛있더라고요. 단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티를 선택하셨죠?
1: 네.
0: 예.
1: 제가 오늘. 상도 선배님께서 입으신
0: 선생님까지는 아니
1: 제가 선생님이 아직 익숙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상도 선배님께서 입으신 옷처럼 이 녹차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0: 예.
1: 오늘도 또 제가 근데

0: 먹고 왔어요. 거의 이제 엄청 많이 먹고요. 밥보다 그린치 라떼를 더 좋아합니다.
1: 여기는 흑임자.
2: 네, 흑임자.
0: 흑임자는 흑임자. 예, 흑임자도 맛있지만
1: 맛있죠.
0: 그린치 라떼를 진짜 밥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1: 아이고야, 좋습니다. 자, 다음. 네.
3: 더 기분 좋은 별명은 무엇인가요?
0: 아니, 이거는
3: 유정된 걸그룹 센터 비주얼. 야. 두 개 다 정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별명이신데 그럼에도 꺾기 요정을 선택을 하셨어요.
0: 아, 맞습니다. 네. 이거는 완전 고르기가 쉬웠고요. 왜냐면은 네. 걸그룹 센터 비주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선택지 없는 거여가지고 꺾기 요정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밀고 있는 저의 수식어이기도 하고요. 예. 꺾기 요정을 골랐습니다.
1: 걸그룹 센터 비주얼 괜찮은데요, 왜요?
0: 아, 싫어요, 싫어요.
1: 아니요, 요즘에 무슨 뭐 그런 IOI나 뭐 아이구나 뭐 리스라키

0: 20색 등 네. 맞습니다. 네.
1: 그때 그 연, 네. 노래 그 연습하는 영, 영상도 네. 봤었는데 오.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0: 아, 아, 장난 아니었어요. 네. 진짜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요. 비웃음도 많이 당했습니다.
1: 아, 비웃음이 아니에요. 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다 응원의 네. 메시지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다음
2: 키워드에서 트롯 가문의 막조망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김영호 씨 아, 본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0: 네, 사진이 참.
2: 우리 용빈 씨도 막춤이 기가 막히시거든요. 아, 예,
0: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막춤도 춤을 네. 잘 춰야지 또 출 수 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용희 선배님도 춤을 엄청 잘 추시기 때문에 막춤 실력은 비슷비슷하지만 제가 선배님한테 막춤왕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춤 실력은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하고.
2: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촬영 당시에 입을 그냥 떡하니 벌릴 정도로 정말 너무 잘 추셨다는 기억이 나가지고.
0: 그쵸, 잘 추죠.
2: 저는 그 방송 분량이 예. 그거에 비해서 되게 짧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0: 아, 너무 많이 춥니다.
2: 잘 추셔가지고.
1: 어. 네. 아, 그래요, 용빈 씨 막춤. 용빈 씨가 그 네. 약간 그 춤을 출 때 약간 뼈대 없는 약간 그런 춤을 추거든요.
2: 근데 우리 또
0: 하늘하늘 하시네.
2: 예. 또 우리 용빈 씨도 용빈 씨지만 우리 또 그 쾌남 열전에는 또 춤.

0: 그래, 아니, 너가 이겼다. 야, 너가 이겼어.
1: 아, 좋습니다.
2: 아, 야. 감사합니다.
0: 아직도 이 무반주에는 아, 약간
2: 무반주 쉽지 않네요.
0: 민망해요.
2: 네. 아, 예. 쉽지 않네요. 처음에.
0: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PD님이랑 작가님도 이렇게 무반주 춤을 한번 시켜보는 맞아. 기회를 저희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근데 바로 이렇게 무반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흔드시는 아, 분들이 아, 뭐, 없으세요.
2: 네, 그리고 뭘 쳤죠? 네.
0: 뭘 쳤죠? 난 보지도 못했어요. 맥과기 바빠가지고.
2: 아, 아니, 춤을 굉장히 잘 추시네요.
0: 근데. 아유, 아니.
2: 춤 선이 근데 잠깐만 봐도 맞아요. 잘 추십니다.
0: 아, 뭐 댄스 역시. 가수입니다. 예. 예. 댄스 가수예요.
2: 댄스 가수.
3: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자, 좋습니다.
3: 네, 막춤까지.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밸런스 게임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주 센스 있게 답변해주신 길영원 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 우와.
0: 네. 자.

0: 패런열전 두 번째 시간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주변에서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2: 바람 불면 꽃바람이 살랑살랑.
3: 아, 지금부터는 길라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3: 이것도 네 번째로 만점을 받을
4: 그랬으면 좋겠어요.
3: 4위라서.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0: 마지막으로 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1: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2: 그분은 부족할 게 없는 분이었어요.
1: 지위도, 가족도, 부족함 없는 삶도.
3: 떠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1: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떠난 걸까요?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의로 장엄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여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1: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국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주년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주년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단단히 몸뚱이에 딱 떨어지지 않도록 짜맸는데 등어리로 허리로 허리춤을 찾아봐도 황금 보장도 간 곳이 없더라고 말이야. 참 너무 허망하고 기가 막혀서 몇 번이고 아랫배로 등어리로 허리춤으로 다 몇 번이고 더듬어 봐도 간 곳이 없어. 너무 허통해서 차라리 꿈을 깨지 말고 곧

무량겁의 생사 업장이 녹아져서 해탈도를 증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사와 열반, 지옥과 천당, 굉장히

늙으면 어떠한 형태로 우리한테 기별이 오느냐 하면은 백발의 흰 머리가 나고, 그 다음에 흰 머리가 대번에 수백 개가 일세에 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보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가지고 나는데, 처음에는 보기 싫으니까 뽑아버립니다. 또 그 이튿날 보면은 이쪽에도 하나 있고, 그 이튿날 보면 저쪽에도 있고 해서, 자기 눈에 보인 것은 자기가 뽑고, 자기 눈에 안 보인 것은 옆에 사람 보고 뽑아달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뽑고 뽑고 뽑다 보면 뽑을 수가 없을 만큼 바짝 수가 늘어납니다. 이 흰머리라 하는 것이 공연이 난것 같지만은 반드시 까닭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데려갈 테니 정신을 차리라 하는 염라대왕으로부터서 기별이 온 것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주름살

그런 소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소원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는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지도 못하면은, 첫째,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는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지도 못하면서 오래오래 살게 되면, 첫째, 괴로워서 하루하루 지내기가 어렵고, 또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면 주변 옆에 사람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고 신세를 지게 되기 때문에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살다가 도저히 더 이상 살 수는 없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노상 여기저기가 아팠었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살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는 것이 자기 자신도 괴롭고 남에게 많은 신세를 끼치고 걱정을 끼친다면 그러기보다는 건강할 때 적당할 때 조용하게 딱 눈을 감았으면 그 참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노인들은 오래 사시라고 그러면 오이든지 다 섭섭하다고 생각하신다는데 왜 그러냐면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죽기를 싫어한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병이 들어갔고도 어떻게든지 내가 안 죽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죽음을 또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편안하게 죽느냐? 이건 내가 참 맨 입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말하는데 뭐 크게 힘이 든 것도 아니고 또 여러 법보제자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인색 그게 내가 말씀을 안 드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보면 별 말이 아닐는지 모르나 이건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법보제 날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죽을 사찰을

기록을 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갈 때 탁 내놓으면 환합니다. 염라대왕 앞에는 얼마나 정밀한 컴퓨터가 있는가 모르는데 환해. 거짓말이 통하지를 않아. 거짓말 해봤자 업경대 딱 비춰보면 대번에 동곳을 뺄 수밖에 없고 저울대에다 딱 달아놓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가 환해 나타나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낼 것, 축생도로 보낼 것, 아귀도로 보낼 것, 수라도로 보낼 것, 인간으로 보낼 것, 천상으로 보낼 것, 환해 나타나는데 인간에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선업을 지은 사람은 선업 복을 받고 악업을 지은 사람은 그만큼 지은 것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보면 얼굴도 다르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떠한 부모에게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얼굴도 어떻게 잘나고 못난 것이 천차만별인데 그게 다 염라대왕이 마음대로 보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모셔놓으면은 살아서는 항상 축원을 해서 정법을 바로 믿고 바로 참선을 해서 잘 일대사 문제를 위해서 잘 살아가시도록 하고, 돌아가셔서는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왕생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정법을 믿고 인과법을 믿고 참선법을 믿어서 살아서 업장을 소멸하고 살아서 자기의 내생 문제까지 딱 모든 것을 다 해놓으면 인간이 살아서 할 일 가운데에 이 정법을 믿고 인과법을 믿고 참선법을 믿어서 살아서 업장을 소멸하고 살아서 자기의 내생 문제까지 딱 모든 것을 다 해놓으면 인간이 살아서 할 일 가운데에 가장 급하고도 소중한 일이 재산 문제보다 몇 천배 몇만 배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한산 습득이라고, 한산이라고 한 분은 문수보살의 화연이고, 습득이라고 한 분은 보현보살의 화연신인데, 저 중국에 국청사라고 한 절에 있는데, 한산 습득이라고 어디 거처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온 사람인 줄 모르는데, 그 산 중에 굴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 국청사에 낮에는 내려와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음식 찌꺼기도 남으면 그것도 그저 겉어서 먹고 그저 둘이 장난도 치고 깔깔거리고 웃고, 근데 아무도 그이가 문수보현의 화연시인 줄 아무도 몰랐다가 용케 나중에 알려졌는데, 그분네들이 그 지어서 실을 지어서 그저 이파리에도 쓰고 아무데다 써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것이 모아놓은 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데, 한사 정상 원륜궁

현현묘요한지를 알 수가 없다고. 정법에 의해서 열심히 참선을 함으로써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물에 넣어도 젖지 않고 용광로 속에다 넣어도 녹지 않는 그런 무가지보가 이 몸뚱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과거의 모든 불보살이 한결같이 다 말씀을 하셨고 모든 성인이 다 그걸 말씀을 하셨어. 우리는 중생의 망상과 번뇌와 업으로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른다고. 그놈이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걸림없이 왕래를 하고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도 있고 귀를 통해서 모든 소리도 들을 줄 알고 코를 통해서 모든 냄새를 맡을 줄도 알고 혀를 통해서 맛도 알고 육체를 통해서 차갑고 더운 것도 알고 우리의 생각으로 기뻐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고를 낼 줄도 알고 그놈을 착하게 쓰면은 천사와 같기도 하고 그놈을 고약하게 쓰면은 악마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대관절. 무엇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화가 무궁무진하고 육도 법계를 거침없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보물을 가지고 있어도 있는 정도 모르고 일생을 살다가 그놈을 잘 개발을 해서 자기의 천진부를 부호배를 개발을 하면은 일생 동안 쓰고도 남고 세세생생히 쓰고도 남는데 왜 그것을 개발을 하지 않고 악마처럼 살고 악귀처럼 살고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가면은 어디로 갈 거냐고 말이야. 요새

0: 에게는 우려로 철회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하재봉입니다. 드라마 붓다를 방영한다고 해서 제가 간략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영화화됐는데요. 인도 GTV에서 방영된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탄생부터 출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펴고 열반에 이르기까지가 연대기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위대한 결단을 이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타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타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타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노병사라는 근원적 고통에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장식합니다. 55부작 드라마의 중간 부분 27회부터는 왕위와 가족을 뒤로하고 궁을 떠난 시타르타가 강가에서 머리를 자르고 또 구루들 밑에서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4회부터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누겨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당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화된 부처가 아니라 인간 시타르타의 복원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개연성을 드라마 부단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전 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부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구도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시타르타와 사촌형 데바타타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씬에서는 카메라 워킹, 편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시타르타가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극단적인 정적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시청자도 함께 호흡을 멈추고 사색에 잠기게 만듭니다. 주인공 시타르타에 가득 찬 청년 왕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를 거쳐 해탈에 이르는 평온하고 자비로운 성자의 미소를 띤 부다까지 한 인물의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장된 몸짓을 배제하고 눈빛의 깊이와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내면의 변화를 연기한 것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시타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 역의 사미르 다마다카라는 카리스마 있는 부성의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이른 것밖에 없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된다.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하나 얻은 건 없다. 라면서 고행을 멈춥니다. 34회가 시작하는 그 3분부터 꽃이 피고 벌이 날고 꽃가루를 옮기고 푸른 숲으로 만물이 소생하면서 수행하는 그 시타르타의 무릎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잎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것이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분부터 40분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앞으로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를 살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갸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분에 이르러서 나는 붓다다 라고 스스로 붓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붓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귀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붓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하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어린 대화와 서사로 연출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와 데바다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는데요. 6회 11분에서 데바다타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어린 시타르타가 명상에 잠겼다가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치아스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더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데바다타와 대결한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데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 이후에도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야자타사투르 왕자와 결탁하여 붓다를 고립시키고 또 산 위에서 붓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극 후반부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53회 33분부터는 열반에 들기 시작하는 이 붓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머리에서 후광이 나면서 나의 길은 너희가 세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업이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이 미혹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향유하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불멸에서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누워있는 붓다의 몸 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붓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회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다비식이 다 끝난 후 이 붓다가 아난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붓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은 붓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붓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신건강의 해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쾌락과 고행,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의 깨달음,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로 드라마 붓다를 바라보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시타르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라마 붓다의 리뷰를 마치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꽃보다 출가 시즌2. 지난 시간에 이어 여공수님의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깊은 밤, 카페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면 이곳은 수행자의 도량으로 변모합니다. 스님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경쇠를 두드리며

0: 작은 법당에는 스님과 수행의 시간을 함께해온 조그마한 호신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1: 호신불은 인도 다람살라에 가서 공부할 때 거기에서 이제 티베트 불교의 슬립 불교로 다시 출가를 하죠. 그때 이제 비구계를 받을 때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비구계를 받고 존자님 앞에 갔더니 손에다 뭘 쥐고 이렇게 탁 주시더라고. 이렇게 받아봤더니 저 호신불이었어.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전통은 호신불은 절대 자기 몸에서 1m 이상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런 그 전통들이 있어요. 물론 가사장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모시고 와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어디다 따로 뭐 모시고 다니면서 일일이 뭐 생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 모셔두고 조속 예불할 때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0: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스님은 평범했던 삶을 뒤로하고 출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인연이 스님을 출가 수행자의 길로 이끌었던 걸까요?
1: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어려서 어린 나한테 뭐 이름이 있지만 부르는 이름이 있지만 어린 나한테 장난처럼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저놈은 하면서 꼭 부르는 소리가 있어. 저놈은 반중이야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반중은 뭐냐면은 반은 중이다 이미. 이게 반은 승려다 이 말인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고기를 안 먹는다.

0: 못한다, 좋단다. 그 얘기를 어디 책자에서 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읽고 외우고 정말 오랫동안 반야심경을 가까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출가를 했죠.
1: 어릴 적부터 고기를 멀리하고 뜻도 모르는 경전을 외우던 소년은 수년간의 꾸준한 수행과 정진 끝에 이제는 어엿한 스님이 되어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카페 문을 열기 전 가장 먼저 아침 공양을 준비하는 스님. 그런데 이곳의 공양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스님은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아침 공양을 올리는데요.
2: 오, 맛있게.
1: 향긋한 커피와 갓 구운 따끈따끈한 와플. 이것이 스님의 아침 공양입니다. 참으로 카페 사장님다운 메뉴인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물과 밥 등의 사찰 음식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어느 수행자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0: 공양이라는 것이 가장 정성스럽고 정갈하고 꼭 귀한 것만 공양하는 것은 아니잖아. 평소에 먹던 음식이라도 가장 정갈하게 모셔도 올리고 그것도 내려먹는 재미도 있어. 옛날에 산에서 기도할 때는 하루 종일 전수물 올려놓고 다른 뭐 공양물을 올려놓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기도 시작하기 전에 물을 다시 새 물을 올려야 되잖아. 그럼 내려가지고 전날 하루 종일 기도했던 그 물을 그냥 들이켜. 그냥 들이키고 뭐 얼어있는 물이라도 그냥 깨가지고 들이키고 또 이제 불기 닦아서 샘을 받아서 올리고 그것이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라고.
1: 공양의 가치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에 있다는 스님. 산 중에서는 물 한 잔으로, 카페에서는 와플과 커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공양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변함없습니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카페 안팎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스님. 문 밖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스님에게 이 시간은

0: 그 속에서 느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1: 저쪽 그 김제,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사라는 절이 있죠. 금산사의 꽃산물이 너무너무 이쁘거든. 그 금산사 꽃산물을 보고 저녁에 돌아와서 금산사 꽃살문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몇 줄을 뽑아가지고 같은 제목 금산사 꽃살문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또 저기 프랑스의 시인 오스통스 블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통스 블루가 썼던 사막이라는 짧은 시가 있는데, 그 사막이라는 시를 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지.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어려운 노래여가지고 내가 쉽게 부르기도 좀 벅찬 노래. 근데 가사 그 오스통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시를 보면은 아주 짧아요. 사막 오스통스 블루.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서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0: 스님이 틈틈이 써내려간 이 시들은

0: 어린데요. 그래서 아, 내 시집에 나오는 시를 가사로 붙여가지고 곡을 쓴 게 있는데 노래가 내 입속에서만 나오지. 어디 악보라는 것도 없고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없느냐. 그래서 한번 불러줬어. 불러줬는데 그걸 녹음해가지고 갔어. 그러더니 그 노래에다가 기타 코드를 붙여 오신 거야. 한번 해봅시다 하고 노래를 하는데 오, 노래가 되대. 그래서 야, 기타 코드 붙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습니다.
1: 동생들이 많이.
0: 이거는 내 첫 번째 시집 안지라 고요 맨 마지막 그 페이지에 있는 노래인데 제목은 금산사 꽃살문입니다.

0: 잔 듣다가
1: 눈물
0: 나오라고. 먹었다 지금 눈물 나오라고.
1: 눈물 나오라고.
2: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저는 기타를 막 아무렇게나 치는데 이 선임하고 이 노래를 맞출 때는 절대로 내가 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죽어줘야. 그러니까 이게 참 반주를 하면서도 뇌를 비우는 약간 작업. 내가 튀면 노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죽었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이 선임의 가사 말이나 이걸 빛내기 위해서 언제 조금 세게 쳐야 될지, 줄여야 될지, 완전 죽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어떻게 보면 또 닦는 거하고 비슷해요.
3: 음악. 아, 감각이 참 대단하시다. 네. 대단하시다.
4: 커피가 오가고 서로의 이야기가 흐르며 감미로운 음악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이곳. 여공수님의 카페는 시가 음악이 되는 낭만적이면서도 사람의 온기가 머무는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3: 처음에 카페 열어서는 그랬죠. 커피 많이 팔아서, 맛있는 커피 많이 팔아서 절 짓자.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손님 이래가지고 손님도 없는데 언제 커피 팔아가지고 절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미 내 안에 절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미 다 지었어. 물론 눈에 보이는 절, 만져지는 절, 그런 절도 지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수많은 절들이 있는데 나까지 절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겠어? 물론 지으면 더욱 좋겠고, 이 생각. 그래서 카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한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다 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내 생각

것이고, 부디 이제 사람마다 다 자기 처해진 자리에서 각자가 다 부디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 절에 다니십시오. 이 세상에서 부처님법 만나는 것처럼 큰 인연은 없다.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화려한 절을 짓는 것보다 카페를 찾는 이들의 마음속에 평온한 안식처 하나를 더하는 것이 더 큰 불사람 있는 스님. 스님은 오늘도 커피를 내리고 기와를 다듬고 시를 쓰며 찾아오는 인연들을 맞이하는데요. 이곳에서 건네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스님은 오늘도 정성껏 카페를 가꿉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 나눔 실천 부산 지역 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들어가는 길이다.
1: 일단 개인의 치유와 그리고 존재의 궁극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 이걸 선명상이라고 이해합니다.
2: 그리고 밖으로 향했던 그러한 가지가지 욕구, 욕망들을 시계하고 그리고 더 심도 있게 한다면 자기 발견까지 우리 최고 이상인 견성, 성불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선명상이다.

0: 진관사는 마음의 정원 진관사라고 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마음의 정원 진관사에서는 내 마음의 정원에 잡초, 여러 욕심이나 불안, 여러 감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감정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고 두렵고 또는 불안하고 하는 그러한 잡초를 뽑는 거기에 밝은 광명의 마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마음의 정원 진관사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의 잡초, 여러 욕심이나 불안, 여러 감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감정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고 두렵고 또는 불안하고 하는 그러한 잡초를 뽑는 거기에 밝은 광명의 마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마음의 정원 진관사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우리 부처님 그리고 깨달으신 많은 분들이 명상 참선을 통해서 밝혀낸 첫 번째 최고의 마음의 비밀은 우리 모두는 이미 완전하고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행복해지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완전하고 막 그 뭐랄까요, 마음의 부자처럼, 마음 부자처럼 모든 걸 다 갖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유를 하면, 여러분 쉽게 비유를 하면 맑은 하늘에 해가 쨍 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원래 그런 상태야. 파란 하늘에 해가 그냥 쫙 떠 있는 상태인데 그 해를 가리고 맑은 하늘을 가리는 건 바로 구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원래 완전하고 청정하고 진짜 광대무변한 하늘처럼 넓고 이 간장종재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은 원래 넓은데 문제는 두 번째, 그 청정한 마음, 원래 행복한 마음인데 항상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그렇지가 않잖아요, 뭔가. 원래 행복하다고 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건 바로 마음을 가리고 있는 구름 때문에, 먹구름. 두 번째 비밀이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구름이라는 생각이에요, 생각. 옳고 그르고 너다 나다 좋다 나쁘다. 그래서 우리 회주스님 말씀에 다 맞다, 다 좋다, 다 옳다, 다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항상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거는 막 집착하고 싫은 건 밀어내고 화내고 그런 번뇌망상을 때문에 그게 먹구름이 돼가지고 우리 행복한 마음을 다 가리고 있어. 그래서 그 마음을, 그런 먹구름을 없애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먹구름을 없애야 되잖아. 어떻게 없앨까요? 생각 없애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세요? 막 생각 계속 일어나. 어떻게 하세요, 보통? 다른 거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뭐 이렇게 막 사실은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것도 뭐 다른 일 하다가 보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뭔가 집중을 하긴 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는가가 좀 중요해. 세 번째 비밀이 뭐냐면 부처님이 깨닫고서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명상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마음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란 존재는 우리

이 의식은 한 번에 여러 개를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전 보면서 신문 보고, 많은 걸 여러분들 멀티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걸 한꺼번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마음을 이렇게 현미경처럼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 호흡에 집중을 하면 생각이 저절로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몇번 하다가 다시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내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걸 반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 몸에 느낌들을 느껴보라고 할 거예요. 그 몸의 느낌을 느껴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 미래, 혹은 어디,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일단 마음을 제일 가까운 쪽으로 좀 가지고 와야 돼. 너무 멀리 달아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얼굴에 집중해봐라, 뭐 어디 심장 소리를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해보고 그걸 보통 요즘에는 바디 스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제가 여기 종이 있잖아요. 종소리를 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종소리를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제가 이렇게 하란 대로 이렇게 하면서 아까 한번 느껴보세요. 이 청정한 마음에 우리가 잡초를 뽑고 나면 거기 또 예쁜 꽃을 심잖아요. 그래서 송명상의 마지막은 내가 내 마음이 파란 하늘같이 청정하고 내가 편해졌더라도 남을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또 심어줘야 돼.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존재들이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마음의 정원, 진관사 선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북한산의 자연과 함께 천년 동안 마음 수행을 이어온 이곳 진관사 청정한 부처님 도량에서 편안하고 고요하게 그 천년의 수행의 향기를 느껴봅니다.

이제 항상 바깥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각 부위의 느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머리 가장 위 정수리에 집중시키고 그 느낌을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편안함과 고요함,

0: 먼저 손가락을 펴고 한번 꼼지락 해볼까요? 그래서 명상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꼭 하시기를 5분이라도 한 번에 일주일에 막한 시간씩 하고는 일주일 내내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앉아서 누워서 누운 채로 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몸을 쫙 펴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너무 피곤해 앉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누워서 하시다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잠시라도 이렇게 호흡을 하고 뭔가 자기 그빈 마음을 보는 그런 것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끊임없이 쌓여서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네, 나중엔 그 공간이 부처님처럼 넓어집니다. 감사합니다.
1: 명상이라 한다면 보통 이제 내 마음에 그냥 평안함을 준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걷기 명상,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은 바른 견해로, 아, 지금 덥지만서도, 예를 들면, 아, 덥지만서도 땀이 나는구나. 그냥 땀이 나는 것만 알아차리는 그 현재 그게 바른 그냥 있는 그대로 정견. 그 정견으로 현재 선법과 불선법을 바른 이치와 도리로 이렇게 통찰하는 거. 부처님이 예전에 대념 척경에서

나중에 그 정념을 한다고 하던데 바른 생각으로 이끌고 갈수 있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을 조금 해봤어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번뇌를 멈춤이 아니라 왜 내가 그 번뇌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끄달림까지 다 열어볼 수 있게 해서 다시는 그 경계가 왔을 때 딸려 들어가지 않는 그 마음을 좀 길러주는 것 같아요, 명상이.

우리 최고의상인 견성 성불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선명상이다. 차 한 잔이 있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우선 자연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자연 조건이. 생명체가 생성되려면은 흙,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물질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돼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결여되면은 연꽃 자체가 탄생 못 합니다. 자연 조건만 갖춰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거 농사진 거거든요. 농부의 수고. 농부가 또 그냥 맨손으로 일어나 다 일해보셨겠지만 사반자라도 필요하죠. 이런 전부 디테일하게 유추해보면은 연꽃 한 송이가 있게 되고 차 잎새 하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추해볼 때에 이 차 한 잔은 보통 소중한 것이 아니죠. 억만근이라고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 모든 조건들에 대한 감사 표시라는 거예요. 감사 표시를 진솔하게 감사 표시하고, 아니 이렇게 색깔을 먼저 음미하고, 그 다음에 향을 또 이렇게 음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차 마시는 기본 예법이고, 여기에 더해서 시원한 조금 따뜻한 차가 흘러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은 느껴지는 데까지 느껴보는 거예요. 이제 맛을 다 음미했으면 이제 그때 삼키는 거예요. 꿀꺽한 거 아니에요?

계속하여 심호흡하십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해집니다. 이 마음이 온 우주의 주인이고 부처이며 조물주이고 자기의 주인입니다. 들숨 날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느낍니다. 들이쉬면서 들숨을 온전히 느끼고 내쉬면서 날숨을 온전히 느낍니다.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는 호흡 명상 중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생각 일어남을 자각합니다.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면서 플룻 연주를 감상합니다.

매트 위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다시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며 다리를 풀고 매트 위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다시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최고로 편안한 마음, 편안한 자세로 연주를 감상합니다.

잠깐의 명상을 통해서 아마도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는 사실을

신도들을 상대로 한 건 참 몇십 년 만이라. 그러면 오늘 의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석종사에서 옛날 선원청규라는 책을 만들었어. 이 선원청규, 나도 편집위원인데 이 선원청규에 의지해가지고, 선원청규라는 건 선방에서 모든 거를 규칙을 여기다 정해놓은 거니까 그거에 의지해서 강의를 해나갈 거니까, 아, 선원청규에 의지해서 강의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첫째, 화두 참선이다. 화두 참선이라는 건, 화두에 대해서는 화두가 먼저 이해가 돼야 돼. 화두. 화두라는 건 말씀, 화자, 머리, 두자. 말 나오기 이전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표현되기라는 건, 화두에 대해서는 화두가 먼저 이해가 돼야 돼. 화두. 화두라는 건 말씀, 화자, 머리, 두자. 말 나오기 이전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표현되기 이전 소식. 우리는 법당, 사람, 부처, 하느님, 알라, 이건 다 우리가 말을 만들어 놓은 다음 거고, 말 나오기 이전 소식이 있어. 그건 뭐와 같으냐면, 이 석종사가 법당도 없고 건물도 없었지만은 이 허공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허공은. 그 허공이 완벽하게 갖춰진 거는 1년, 2년 전이 아니라 과거 무량겁 이전에 이 허공은 갖춰져 있듯이, 화두라고 하는 거는 이 근본을 말하는 거다. 말 나오기 전 속 우리 참생명을 말하는 거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발심을 제일로 쳐요. 발심이 안 되면 화두에 대한 얘기는 듣기 어려워. 발심이란 뭐냐면, 내 이 온으로 된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이게 나라면 내가 왜 이리 힘들도록 놔둬? 왜 이리 아프도록 놔둬? 이거 정말 내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몸뚱이도 내가 아니지만은 이 몸뚱이 속에 들어있는 생각, 그 생각도 전혀 내가 아니요. 그 생각이 난 줄 아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생각 어디 갔는지 흔적 없이 사라졌어. 생각은 일어나는 즉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모두가 부처라고 했다. 부처인데 내가 그 마음을 내질 못해서, 그 마음의 눈을 못 떠서 그 부처라는 걸 못 보니, 그 부처를 보려는 마음을 간절하게 내는 것을 발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계 윤회를 벗어나서, 삼계 윤회라는 건 인간들이 사는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우주 생명 있거나 없거나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여러분들이 나고 죽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나고 죽는 생사윤회를 보면, 아, 나고 죽는 문에서 벗어나는 길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그 삼계윤회를 벗어나서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는 오직 이 세상에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왔다.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깨닫느냐? 우리 화두 참선에서는 생각이 감옥에서만 벗어나면 된다. 뭐 무슨 생각, 무슨 생각, 온갖 생각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화두 참선법에서는 생각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걸 절대 싫어하지 말라. 그거 싸우지도 말라. 그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손님이니까 손님 취급하고, 생각 일어나거나 말거나 나는 화두만, 화두만. 왜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화두를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간다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은 이제 정견 발심하여 간화선에 입문하고자 하는 수행자는 반드시 안목을 정견을 갖춰야 된다. 정견이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 무아, 제법 무아, 무상의 도리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 공은 중도입니다. 중도는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혜는 불성입니다. 요 공, 중도, 반야, 불성 사상에 자리 잡은 연기적 인생관과 세계관이 정립을 반드시 갖춰야 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몸뚱이는 이건 오늘도 점점 변해서 없어져가고 있다. 마치 얼음이 녹아가는 것처럼 얼음으로 잘 생긴 사람 그 녹든 안 녹든 공성은 녹아도 물이요 안 녹아도 물이요 그 근본 자체는 공성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서 일어나서 섰다가 그냥 앉은 채로 있다 하지 말고 섰다가 저 줄부터 날 따라오십시오.

펴시고 허리를 쭉 편다는 얘기는 억지로 허리만 펴는 게 아니고 숨을 길게 들이쉬면서 편안한 자세로 허리를 쭉 펴시고 양쪽 어깨의 모든 긴장을 후 하는 호흡과 같이 내려놓으시고 양쪽 어깨에 짊어진 모든 근심 걱정 모든 번뇌망상까지 호흡 따라 후 하고 내려놓으시고 머리로 온갖 생각을 다 한다고 하지만은 내 몸과 머리는

가짜 이 어부의 나를 화두라고 하는 참생매다 온통 바친다는 생각을 하면 몸은 편안해지고 오직 화두가 동로하게 됩니다. 어째서 뜰 앞에

하나의 유행처럼 옛날에는 참선을 강조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염불을 강조하기도 했고 또 절을 굉장히 또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명상이라고 하는 좀 조금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에서 이 평안등 법회가 사람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평안이라는 말 자체대로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안심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최고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빨간등 상명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 명상일까 아마 많이 궁금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명상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가 명상일까요? 참 많은 얘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래서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만큼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참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상에서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잖아요. 짜증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속에서 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화의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뭔가 불편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거기에는 금방 얘기했듯이 왼다리를 밑으로 오른다리를 위로 허리를 세우고 이 혀는 입천장에 대서 침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어깨나 이런 데 힘을 빼고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다 보니까 명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한다 하면 차 명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또 이렇게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촛불 명상 내지는 호법사에서는 평안등 명상이라고 하고

자신에게 집중을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의 대상은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관심을 돌려보면 바깥의 경계는 어떻게 돌아가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기쁘냐, 슬프냐, 우울하냐. 그렇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명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싱잉볼을 치면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한 관찰을 시작하고 한 10분, 15분 지나서 또 싱잉볼을 치면 그때는 마음과 몸의 상태를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한 관찰을 시작하고 한 10분, 15분 지나서 또 싱잉볼을 치면 그때는 마음과 몸의 상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관찰했던 그 상태 그대로 지금은 앉아서 한 명상이라면 이제는 천천히 걸으면서 하는 명상이라고 생각하고 스님을 따라서 이 법성계 안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0: 명상 자체를 처음에 할 때는 다리도 아프고 이제 조금씩 계속 잡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점점 하면 할수록 제 마음도 조금 더 푹 가라앉고 이렇게 아까 명상할 때 다리 저린 거 말고도 전 진짜 땀이 많이 났거든요. 이게 저에 대한 노폐물이 전 다 빠져나갔다 생각하거든요.
1: 우선은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힘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좀 감정이 일어났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감정과 나를 분리를 해서 조금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좀 컨트롤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조금 키워지는 것 같습니다.
2: 이 현대인들은 그 모든 관심이 밖을 향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이념매전 화엄경의 내용은 이세간품이 되겠습니다. 이 소중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 인연을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세간품은 그러면은 화엄경 가운데 어느 부분의 이 법문이신가? 워낙 이제 큰 경전이라 한번 과목을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경문을 문분이사하리니 첫째는 거가걸락생신분이요 두 번째는 수인계가생해분이요 세 번째는 탁법진수성행분이요 네 번째는 의인증입성덕분이라 이렇게 화엄경을 크게 네 과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네 과목 가운데 오늘 우리 불자님들이 인연매진 이세간품은 세 번째 탁법진수 성행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법에 의탁해서 정진에 나아가서 행법을 이루게 하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그 해석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법상에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수행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가걸락생신문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든지 여러 부처님들은

이러이러한 인연들을 통해서 성부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의 실천 수행에 대해서 믿음을 해야 된다 해서 신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인계과생의 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집을 짓려면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 땅은 어떤 땅이 좋고, 건물을 지으려면은 재료는 어떤 게 들어가고, 그 재료를 잘 이용해서 지으려면은 이제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다 설계도가 나와야만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인계과생의 분에서는 또 그런 내용을 주로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법상에 의지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신해 행에 대한 법문인데요. 이 행에 대한 법문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그런 법회입니다. 그래서 이 제3회 보광영전 법회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이 이세간품을 설할 때 삼매가 이루어지는데, 삼매는 법화, 불화, 장엄삼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보혜보살이라는 분이 200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200가지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이 이걸 2000가지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가지로 질문을 하고 2000가지로 답을 하다 보니까 80권 화엄경 가운데 4권에 해당되는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 자체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간추려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품 이름이 이세간품인데, 여일이자 떠날이자 이 느낌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느냐, 예수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너다 하는 이제 통도사 할 때 도자 있죠. 그래, 도의 의미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능하면은 선명해져야 되니까요. 내가 실제 수행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선명도가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어감으로 접근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 내용을 내 것처럼

좀 다니면서 이 장애 없이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 방법을 모색하는 이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교학을 할 때는 이제 이 품이 올 때마다 이 품이 왜 오게 됐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품이 온 뜻. 이걸 이제 이세간품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탁법 진수 성행분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탁법 진수 성행분에 이 이세간품이 온 뜻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앞에 제2부는 인행을 닫고 과덕에 개합하는 이해를 생겨나게 했는데 이 부분은 법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법상의 기준해 가지고 하나하나 각 단계 단계마다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의 제3부는 법에 의탁해서 수행에 나아가서 행법을 완성하는 부분이니 이는 이해에 의지하여 행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품은 저 열의 출연에 의지해서 행법을 시작함이 원흉함을 밝히려는 것으로 열의 출연품이 다음에 온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법문하신 내용이 열의 출연품이었는데 열에께서 출연해서 가피를 흠뻑 주시고 그 가피에 우리가 느낌이 있는 것하고 그런 느낌이 없는 것하고 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피 이렇게 좀 많이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가피가 최고 좋을까요? 어떤 가피? 부처님께 나는 꼭 이 가피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이 한순간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불자님들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급박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생각을 일으켜야 되느냐. 그런데 검증되지 않고 또 이 새콤한 맛에 그런 일에 우리가 느낌이 오면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안목으로 부처님께서 증명하신 것으로 이렇게 원을 세우고 실천 덕목을 삼고 정진해 나아가면 중간에 곤란한 일이 안 생기는데 책임지지 못할 사람이 얘기한 것을 그럴듯하다 해가지고 쫓아가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세관품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분에 보면은 삼종세간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세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때 세존이 마갈제국 아라냐법 보리도량의 보광명전에서

알고 모든 의심을 끊었으며 측량할 수 없는 몸과 모든 보살에 구하는 지혜로 부처의 둘이 없는 구경의 저 언덕에 이르며 열애의 평등한 해탈을 갖추고 복판과 언저리가 없는 부처의 평등한 곳을 증득하였으므로 법계를 다하며 허공계와 같았다. 이게 이제 지정각 세계의 모습입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 이 세계와 세 번째가 이제 중생세간인데요. 그럼 중생세간은 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위타 세계에 티끌수 보살 마살과 함께 계셨으니 모두 한 생에 안욕따라 삼막선 모리를 이룰 이들이라 각각 다른 지방에 각가지 국토로부터 와서 모이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한 1,000명 가까운 불자님들이 이렇게 모여서도 함께 오셔서 이 법회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패 많이 이렇게 모셨죠. 10만에 가까운 많은 위패를 모시고 이렇게 화엄법회를 하는데 이분들도 다 지금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 법문을 함께 듣고 있고 그래서 이 중생세간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보살의 방편과 지혜를 갖추었으니 이른바 일체 중생을 잘 관찰하고 방편의 힘으로 그를 조복시켜 보살의 법에 머물게 하며 일체 세계를 잘 관찰하고 방편의 힘으로 두루 나아가며 열반의 경계를 잘 관찰하여 생각하고 요량하며 모든 부질없는 말과 분별을 아주 떠나서 묘한 행을 닦아 간단함이 없으며 일체 중생을 잘 거두어주고 한량없는 방편에 잘 들어가며 중생들이 공하여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서도 업과 과보를 깨뜨리지 아니하며 중생들의 마음과 여러 근과 경계와 방편이 각가지로 차별함을 잘 알며 새 세상의 불법을 잘 받들어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에게 말하며 세간 출세간에 한량없는 법에 잘 머물러서 그 참됨을 알며 함이 있고 함이 없는 모든 법을 잘 관찰하여 둘이 아님을 알았었다. 잠깐 동안에 새 세상 부처님들의 가진 지혜를 모두 얻고 잠깐 잠깐마다 다 옳게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보이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을 내어 도를 이루게 하며 한 중생이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삼종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인가라는 것들은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내용이 유마경 안에 보면은 불국품이라고 있거든요. 그 불국품에 보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타방의 많은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장엄한 불국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불존자는 지혜제일이라고 하는 사리불존자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국토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존이시여, 여러 불보살님들이 장엄된 불국토를 그렇게 찬탄하시는

한 가지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묘가기에서 19가지 질문을 하고 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00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누군가의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질문을 하려면 뭘 물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갈 때 마음은 내가 물어봐야지 하고 갔는데 앞에 딱 쓰게 되면 까마득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뭔가, 그리고 그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생한품의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네 권의 내용을 하루 두 시간 가지고 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한글로 번역된 것도 많으니까 그걸 한번 차근차근히 가라는 것들을 이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생한품의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네 권의 내용을 하루 두 시간 가지고 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한글로 번역된 것도 많으니까 그걸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 내가 이 단계에서는 이걸 보완하면 되겠구나. 이걸 보완하게 되면은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이런 좀 기준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종세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간품에 모인 대중들의 이름과 덕을 찬탄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보현보살, 보안보살, 보화보살, 보혜보살, 보견보살, 보광보살, 보관보살, 보조보살, 보당보살, 보각보살이니, 이러한 열 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세계에 티끌 수

소개하는데, 대표로 열 분을 소개하는데 넓을 보자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보살님들을 대표하는 다섯 분을 꼽으면 이제 대행 보현보살, 대지 문수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징들을 꼽죠. 그래서 신해행증 가운데 이 보현보살이 설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행에 대한 법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이 짜여지게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 그 대중들이 다 이제 삼매에 드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데,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넓고 큰 삼매에 들었으니 이름이 불화장음이요. 이 삼매에 들었을 때에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가 여섯 가지 열여덟 모양으로 진동하며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듣지 못하는 이가 없었으며 뒤에 그 삼매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피라든지 또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삼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래서 지금까지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선명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또 흐릿했던 게 선명해지게 되면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이 구체적인 사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보혜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200가지 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앞서서 이제 십신에는 이제 20가지의 그런 이제 질문을 했다. 그리고 십주에 20가지, 십행에 30가지, 십해양에 30가지, 십지에 50가지, 그 다음에 등각에 31가지, 묘각에 19가지. 그렇게 해서 총 200가지의 질문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혜보살이 대중이 모두 모인 줄 알고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바라건대 말씀하소서. 무엇이 보살 마살의 의지이며 무엇이 신기한 생각이며 무엇이 행이며 무엇이 선지식이며 무엇이 부지런히 정진함이며 무엇이 마음의 편안함이며 무엇이 중생을 성취함이며 무엇이 계행이며 무엇이 스스로 숙이받을 줄 아는 것입니까? 또한 무엇이 보살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열애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중생의 마음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세계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겁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저 세상을 말함이며 무엇이 새 세상을 알미며 무엇이 고달프지 않는 마음을 내미며 무엇이 차별한 지혜이며 무엇이 다란이이며 무엇이 부처를 연설함이오니까. 또한 무엇이 보현의 마음을 내미며 무엇이 보현의 행하는 법이며 무슨 연고로 큰 자비를 일으키며 무엇이 보리심을 내는 인연이며 무엇이 선지식에게 존중한 마음을 일으킴입니까? 무엇이 청정함이며 무엇이 모든 바람일다이며 무엇이 지혜가 따라 깨달음이며 무엇이 증하여 아는 것이며 무엇이 힘이며 무엇이 평등이며 무엇이 불법의 진실한 뜻입니까? 무엇이 법을 말함이며 무엇이 진임이며 무엇이 변제며 무엇이 자유자재며 무엇이 집착 없는 성품이며 무엇이 평등한 마음이며 무엇이 지혜를 내미며 무엇이 변화오이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십신의 20가지 그 다음에 십주의 20가지 이런 질문들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 200가지의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질문을 마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도 법상에 맞는 질문을 하고 근데 어떤 법문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죽지 않는 중생은, 두 번째 수인계가생의 분을 통해서 또 걸러내고, 그리고 또 탁법진수 성행분을 통해서 또 걸러내고, 의임증익 성덕분을 통해서 또 걸러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부처님께서 노심초사하면서 한 중생이라도 불법 대해서 스스로를 자제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인연 맺어가지고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는 화엄경을 통해서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보현보살님의 2000가지 답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선택해서 써야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의 2000가지 답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선택해서 써야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0: 마지막으로 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1: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2: 그분은 부족할 게 없는 분이었어요.
1: 지위도, 가족도, 부족함 없는 삶도.
3: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1: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떠난 걸까요?
4: BTN 불교TV에서 그가 떠난 이유가 밝혀집니다.

입을 항상 단속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좋지 않은 말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입으로 인해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론 멸문의 화를 자초하기도 한다. 항상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수행자가 입을 단속하지 못하면 도를 얻기 어렵다.

매구는 양아머리를 달아놓고 개고기 판다. 그래 하는 것은 직불문년이와 내가 묻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아라게시 행상관려제요. 어떤 것이 행상관려제냐. 행상관려제라는 것은 선을 아주 가장 최고 급직천을 말하는 것이야. 간파여야. 모든 것을 간파했다 그 말이야. 막작대하라. 괴한 걸 짓지 말아라. 현사가문 경청호대. 이전에 현사시임이라고 현사종일 성상 법안종 종조인 법안시임은 노시임됩니다. 그 유명한 그 현사스님이 경청하였기 경청은 현사시임 사제 두 분이 다 설봉시임 제자예요. 교중에도 오대. 저 교중에 말했단 말이야. 교 화엄경에 있는 소리야. 불법 불견일법이시 대화하니라니 한 법도 보지 못하는 것이 큰 허물이다. 모든 법을 이제 본다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한 법도 보지 못한다고 말이야. 한 법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큰 허물이다. 이리 말하시니 이도하라. 너는 말하라 그 말이오. 경청이 보고 하는 소리야. 불견 신마법고 그럼 무슨 법을 보지 못했단 말이냐. 현사스님 묻는 말. 최인진 노주은 경청스님이 노주 지동 말이오. 기동. 기동을 가르치면서 막시 불견 자격뿐만 이 법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냐. 기동을 가르치는 소리야. 그러니까 현사 스님이 하는 말씀이 절중 청수 백미는 조여기연이와 그 절강성이거든. 절강성의 그 절강궁 지방 말이야. 청수 맑은 물과 백미 흰쌀은 말이야. 조여기연이와 이 마음대로 먹으라 이겨. 얼마든지 먹지만은 불법은 명견이로다. 불법은 꿈에도 못 봤다 이 말이오. 또한 내가 묻는데 네가 그 도문서도 하느냐. 이제 하는 게 되게 틀렸다 이 말이거든. 근데 여기 두 사람이 말이지 상상도 할 수도 없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아서 모든 불법을 알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 이 뜻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요. 내가 한마디 하는데 필상 부족하고 높은 데 전율 같으면 부족하고 말이야. 필하유여로다. 낮은 데 전율 같으면 남은 있단 말이야. 남다고 말이야. 이 뜻을 알면 높은 데 전율이야. 높은 데 전율 같으면 부족하고. 낮은 데 전율 같으면 모질에 남다고 말이야. 높은 데는 비하면 안 되면 이제 모질하고. 낮은데 비유하는 바 되면 또 남다 그 말이에요. 이 뜻을 알면 앞에 모든 법문을 아는 동시에 최후에 현사스님이 말씀하신 말이에요. 맑은 물과 흰 밥은 네 마음대로 내 불견일법 대관이여 한 법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허물이다. 목수가 도도 사백간이로다. 푸른 물이야. 푸른 물이 도로이 말이야. 푸른 시내를 어쩐지

과에 찌가 있는 재분당암에 꽃이 피는데 일쟁이요 가지에서만이 꼬리가 울고 있더라 이 말. 그런 동시에 목락 수천 수성 아니라 나무는 말이야 수천 물이 보리 했는데 만들면 하늘에 빛이가 있고 말이야 물 속에 하늘에 빛이가 있다란 말이야 거기에 남막대에 떨어져 있거든 그런 동시에 수성 아니라 쭉 청천에 길을 연달아가면서 끼룩끼룩하면서 두 마디 소리를 지르더라 이것이 이제 앞에 대한 법문이라 죄송하다 그럼 이뜻이 원해가 와서 있어 훔훔 진언이라 이것을 알면은 또 이뜻을 알 수 있어 그 뒤에 미람신인 우리 인제 정명하는 미람 걸선사 또 하신 말씀이 있어 미람이 그 차와 미람신인이 이 법문을 들어서 말씀을 했다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양대존숙이 현사와 경청한 큰 신이 말이오 큰 대조사들이 두 분이 다 말이오 맥직상봉에 서로서로 처음 만났단 말이오 만나서 이제 법당을 한다고 말이오 현사 경청 다 마주 참 뛰어난 큰 조사들이거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경청 대들과 현사 근본적 구정이 안 한다고 말이오 그 법문에 대한 소리야 현사 경청이 막직상봉에 둘이 서로 그 양대 존숙이 큰 우리 신임들이 말이야 서로 만났는데 대사 소학 즉극 상사라 아 큰 신임들이 그 법담을 하고 뭐든지 막 참 막 용호상경이거든 범과 용을 만나면 서로 싸우는 그런 계기인데 자기야 볼 때면 소학 즉 어느 날 장난이란 말이야 어느 날 장난은 소직이다 이 말이야 어느 날 장난이란 말이야 불법 신심이 하대요 불법 신이 불법인 상 어느 곳에 있냐 말이야. 뭐 그까이 그뭐 저기 자기네 뭐 법담이라고 뭐 어른아 장난감사님 뭐 불법인이 무엇이지 뭐.

마음대로 하지만은 불법은 꼬매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말을 했는데 응암 스님 같은 인기 정매로 그렇게 뛰어난 그 대조사 평이 뭐냐면은 경청 스님 평을 갖다가 부처도 경청 스님 같은 년에 어떻게 할 수 손을 대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현사말하고 응암 스님 말하고 요것만이로 상관대가 있거든. 현사는 안 그따 이러고 술 쳐빌고 말이요. 또 응암 스님 말인데 부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자 법무기다 이런 말했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경청이 말이지, 예, 부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기용을 썼는데, 약 불씨 행사 싶으면, 만약 행사 같은 그런 명안종사가 그 경청 스님 법문한 걸 보고 알아채지 못했더라면, 그 말이요. 못했더라면, 깊이 노주 탄객이라 까딱 잘못했으면 말이요. 지동, 노주, 지동할게 어떻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거. 이 뜻을 바로 알아야 돼. 그러고, 이제, 미람 스님이 창원, 소를 지어서 만들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약조 빛나루 하면, 만약 말이요, 자주, 자꾸 눈물을 흘린다고 말이요. 눈물을 흘린다, 흘리게 한다면은, 동야도 야수건이라, 저, 짚은 동야 받아도, 과달이 날 것이 다 말아버리라고 말이요. 이제 이 뜻을 알면은 앞에 모든 법문을 다 훼손치 알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다. 내가 한 말 한다. 1점 20개, 1점 20.

말이에요. 보기 참 어렵단 말이요. 그런데 현사 노안이 현사 늙으려 말이요. 수연 비로 선농 생사 신부하야 잘 웃든지 생사 죽고 사는 웃든지 부작 신기는 부적을 갖다가 잘 쓴다고 말이요. 잘 써서 능살 능만 하나 능이 죽이고 능이 살리나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하지만은 양론 불법인데 만약 불법으로 가겠고 이놈 같은데는 미몽견제 꿈에도 불법을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는 경청을 갔다가 불법은 꿈에도 모른다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볼 때는 경청의 꿈에 불법을 꿈에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현사 자신이 불법을 꿈에도 모른다. 테마

0: 바람과 달리 수월 대주하고 낙바 같다. 고모왕자여 바쁘서 나무나무 나무 나무나무 바서있는 바위 앞에 하여라는 풍부와 합치고 흉상 봅니다. 우상정각은 뿌리 없는 바람 깨친 바람 깨달음 알리해물이여 눈속에 따스라 대기보살은 대자대기라 지체풍태를 준비하고 제도한다는 보살 지옥 장대로다 지옥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나도 시끄럽기라 벽하든 고리하고 신하든 높이 난다 즉 토는 폐구하며 붉은 토끼는 빨리 다른다 빨리 다른다 화는 참가하고 누룽빛 꼬리는 노래를 부르고 벽정은 나무로다 롱마리는 춤을 춘다 가가가 야호동동 하태평하니 들러리 풍이 말이야 그래서 노래한단 말이야 들러리 풍이 둥둥 울리며 태평을 축하한단 말이야 한국 대한민국 속상 태평 태평의 선수를 축하한단 말이야 그러니 누구는 원래로 팔식이다 누구는 원래로 팔식이다 한국 대한민국 속상 태평 태평의 선수를 축하한단 말이야 그러니 누구는 원래로 팔식이다 누구는 원래로 팔식이다
1: 문무니인 신문 어떤 주인이 문무니인에게 물었다 여하시 최초일고 어떤 것이 최초일고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일구냐 문진이 대답하기 났다가 부구는 80이냐 고구 80이냐 고문 또 묻되 여하시 행상일로 어떤 것이 행상일로냐 깨무려 구운 발식이냐 구운 발식이냐 또 묻되 이자불성하고 팔자불시하니 말이야 서의자도 이루지 못하고 여덟팔자도 아니다 미심시 심마자오 모르겠습니다 이 무슨 글자입니까 그 문이 문신이 또 말씀이 구운 발식이냐 이 대답했어 이게 이것이 이제 유명합니다.

부구 80이라 본문신이 말했거든. 대후는 불수생이라 큰 공로를 만들면 상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 말이 좀 안 틀렸어. 아, 조그마한 분이 공을 세워도 상을 주는데, 아, 큰 공로는 생이 없다 그 말이야. 생이 없어. 상을 안 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대후는 불수상, 큰 공로는 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제 이 뜻을 알면 981을 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야. 여기 무효에 하면 만약 여기에서 참으로 짚은 진리가 없다고 이리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요. 그건 뭐 별 수 있나? 그렇게 이제 뭐 건너면 같단 말이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때문에는 금강의 증합제로다. 금강신장, 금강신장 말이요. 금강신장이 일찍 합장을 했더라. 금강신장이와 합장했다. 그게 이제 금강신장 했다, 합장했다 이 말이 앞에 큰 공은 상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사람 통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알면은 981도 알 수 있고, 따라서 발행청가반이요, 십법만중에도 알 수 있어. 그럼 그 이 뜻은 어디서 있느냐? 또 내 한 말을 하는데, 서천원 연천수하고 상서실은 푸른 말이여. 하늘에 만든 치덕지 만든 빼놨단 말이여. 풀이 어떤 좋은 상서지는 풀이 하늘을 지죠. 높이 많이 풀이 아주.

장하고 뭐 법이 중하고 이게 그것도 아니야. 아니고 다 뭐 날 위해서만 설파 설명을 안 해준다 그 말이요. 어떻게 했든지 예? 내가 스스로 깨치고만 일지 무슨 방편이든지 이 방편을 써서 했지 설명을 안 해준다, 설파를 안 해준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선정에 있어서는 교가 가서는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지만은 제일 그만한 게 설파요. 설파란 말이요. 봉사 앞으로 봉사를 갖다 눈을 뜨고를 해준 지 눈으로 모든 걸 보고를 해줘야지. 봉사 앞 무슨 뭐 뭉니 그저 검은 캐바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거든. 소용 없고 봉사 도로만 안 되면 또 병만 된다가 말이요. 그래서 어쩐지 우리 선조 근본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깨치가 있고 지 눈으로 모든 이제 법을 보고 지 눈으로 모든 걸 알고 말이요. 이렇게 해줬지. 설명 본시 안 해. 설파하면 안 됩니다. 온 생명을 잊힌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인신의당, 한신이 그런 말씀하고, 이런 신의당 그런 말씀해서, 참 내가 우리 신이 무슨지 이 법을 이해가 있고, 출세의 선진 노릇하고 있는데, 우리 신이 갖다 막 존경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뭐, 그 우리 신이 뭐, 국립이 참 장하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인격이 장하든지, 뭐, 이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다 뭐, 날 위해서, 다 한마디도 말이요. 설명 안 해줘. 설명 안 해준단 말이요. 그걸로 우리 신이 뭐, 복입이 참 장하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인격이 장하든지, 뭐, 이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다 뭐, 날 위해서, 다 한마디도 말이요. 설명 안 해줘. 설명 안 해준단 말이요. 그 우리 생명 아니야. 그런데 멈춰본다, 그랬지. 모른다, 모른다 하지 말고, 눈만 바로 뜨면, 마음 눈만 바로 뜨면은, 모든 것이 다 청천벽이란 말이요. 대명중천에 온 천지 우주 빛이, 광명이 빛이가 있는데, 자꾸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는 사람, 그 사람 눈 감은 사람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법문이, 우문심, 참, 980이라 하는 설두심이 개성이든지, 심문심이 개성이든지, 이런 것이 다 뭐 화반탁질로, 뭐든 뭐든지, 참, 청천벽일보든 그 말이야. 더 분명하거든. 분명한지 알 수 없단 말이야. 알 수 없는 건 내가 아주 깨치지 못하고, 마음을 놓으면 또 때문인데. 그 어떻게 했든 내가 이제 공부해가 있고, 내가 바로 깨치려고 이리고 놀랄 뿐이지. 무슨 뭐 설명을 든다, 설파, 이거는 맞네, 그건 빚이네. 자살인 동시에, 예? 그런 것 같으면 요구한다면, 자살인 동시에. 또 저거나 또 설파하면 다 죽으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 불교입니다. 선정, 근본, 생명선명. 그런데 보면 뭐 흔히 보면 뭐 본문이 어렵니, 알선선 잡고선. 무슨 선을 갖다가 설파를 한 분도 있는 거냐. 그래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운문이 수연, 운문이 말이 비록 말이야. 풍취 불입하고, 바람이 암만 우티 불어도 만되면 우티 이제 바람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 말이야. 틈이 없어. 그 운문신 법문에 대한 소리라. 풍취 불입하고, 수세 불책이여. 아무리 만들면 물을 갖다 뿌리든 막 무리가 붙어라 하는 무리가 저기 물빨이가 붙지를 않는다 그 말이요. 이게 운문심 법문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불의 80이라는 그 법문이 풍치 부리고 수제 부채이요. 바람이 안만 만들면 뿌려도 바람도 틈도 없고 물로 안만 끼어지더만 물이 만들면 그 붙을 만들면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지만은 장래 장신 노영의 하오. 몸은 감춰한데 그림자 들라 빚단 말이요. 아주 좌초를 감추려면은 몸만 감출 게 아니라 그림자까지 감춰야 되거든. 아, 몸은 감춰한데 그림자 들으면 뭐 감추는만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신님이 참말로 풍취불입하고 수세불창 그런 참 좋은 법문을 했지만은 비유를 말하자면은 장신노예 몸은 감춰한데 그림자는 들란 뭐 그런 계기다 그 말이야. 잘 못 되었다 이 말이야. 차도하라. 또한 이르라. 시신마도는 그럼 이 무슨 도리냐 이 말이요. 아, 운문시님이 말하자면 조사 중 조주문이라고 조사 중 조사라서 그렇게 만든 참 법문 잘하는 노인데 아, 네가 무엇을 잘한다고 운문시님 같은 거 또 뭐 찍고 까불고 말이요. 오늘 세웠다 내일 세웠다 풍치 부리고 수세 불채 그리고 오늘 세웠다가 또 장신노인이라고 콱 또 뭐 내렸다 쳐봐주거든. 와금 그런 장난하느냐 이게 무슨 도리인데 원래 지었다, 네 껍질, 네 껍질다, 뭐, 이 생각이야. 수편 배구는 농고사하고 두 조각 흰 구름 말이야.
예길

둘러싸고 있다. 예, 절로 둘러싸고 있다. 그 말이요. 어? 산 중에 저 절이 있는데, 흰 구름이 붕붕 떠가 이 말이요. 그 절을 갖다 꽉 뚫고 덮었더라. 그 말이요. 그러고, 일조녹 수는 요청상이로다. 한 줄기만 이 맑은 물은 말이요. 푸른 산을 돌고 있어. 깬 이걸 알면은 앞에 법문을 다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뭐 이건 모를 것 같으면은 뭐 천문 만년에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사량복타를 가 있고 이 생각하고 저런 생각 사량복타를 가 있고 이 법문을 안락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사량복타에 완전히 떨어진 말이에요.

산문에서 말이야. 합장판 없다. 발마조사는 십자가두에 내용한. 발마조사는 십자가두. 그 미거리에서 향을 팔고 있다. 차도 하나 또한 일을 말해보라. 정당이나 세하야 정의 이른 때를 방해해서 나의 불법 접촉되요. 어떤 것이 불법 접촉되이 근본 뜻이냐. 일편향 가오정이로다. 한쪽아 해인 말이오. 그 밭이 밭동이더라. 운문이 인문 종성하고 운문 종조 된 운문신이 말이오. 종 치는 소리를 듣고 추 넣고 또 늘은디 말이오. 위신마야 행 종성 17조 어째서 종소리를 행했으냐. 7조 가사를 읽냐. 또 음문신이 법문냐. 신이 무언을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문화. 다시 뭐라고 말씀드리면 신이 탄두의 딱자다. 신이 탄 여울이 조개가 많더라. 또 음식이 뭡니다. 그럼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냐 하면은, 훔훔 파트, 파트로다. 이건 내 말이야. 훔훔 파트, 파트라는 걸 알면은,

짱조 수술학 한 마리, 활살 하나에 독수리 두 마리가 손을 떨어져, 딱 떨어지거든? 여기에 이제 깊은 뜻이 있어. 왜만 활초 하나에 독수리 두 마리가 떨어지냐 말이야. 이마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두 마리를 갖다가 키우고 보니까 독수리가 아니고 말이야. 집에서 키운, 울타리 속 집에 키운, 거위들아, 이 말이야, 거위. 거위와 키운 있지. 이것이 문시인 법문에 대한 소인데, 아무 관계 없는 것지만, 문시인 법문에 대해서 말이야. 참, 표현이 작은 소리야. 그 근본 뜻은, 집에서 키운, 울타리 속 집에 키운, 거위들아, 이 말이야, 거위. 거위와 키운 있지. 이것이 문시인 법문에 대한 소인데, 아무 관계 없는 것지만, 문시인 법문에 대해서 말이야. 참, 표현이 작은 소리야. 그 근본 뜻은, 어느 곳에 있냐, 지금 말한, 활초 하나에 독수리 두 마리 떨렸는데, 그게 독수리 두고 보니까 독수리가 아니고 집에 키우는 거이다. 너무 딴소리인 것지만은, 문시인 법문에 볼수록 털어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내가 또 한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혼인이 대백산이로더라. 붉은 해가 말이야. 푸른 산에 걸리가 있더라. 무암 전세임이라 강의가 또 이 법문의 성황인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칠리 탄도 다 합자야. 칠리 여울로의 말이야. 합자가 많다. 이 말이야. 태양이 일출에 구국해라. 해가 저 중천에 떠가 있고 말이야.

508. 508이 하늘에만 있겠어 말이야. 차들한 말이야. 그 뒤에 또 문문 대신님이와 다 소황인데 그거 하나 더 서지 않았어? 어떻게 말하냐면, 대즉 사동일가요? 알까틀 말이요. 알까틀면은 입체 만사가 다 갓속이더란 말이요. 갓속이고 불해등 만별천사라 모르니 말이요. 천간이 망가져 딱딱딱 다 달라. 불해즉 사동일가요. 임세는 또 반대요. 모르니 말이요. 어? 일체 만사가 다 한 집 속인데, 뭐처럼 아까는 내가 무문심 속이지만은 알면은 천 만사가 전부 다 한 집 속 한 속이라고 이리 말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말이야. 모르면은 사동일가야 천 만사가 전부 다 한 집 속이란 말이야. 한 속이란 말이야. 불레즉, 아,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고, 회즉, 그럼 알면 어찌되냐면 사동일가요. 아까는 이제, 어? 알면 사동일가고, 모르면 만별천자라고 했는데, 뒷법문에 와서는 또 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르면 사동일가고, 알면 만별천자라. 정반대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 그리고 보면 논리적으로 따지보면 말도 안 되고, 이건 뭐 법문은 아니고, 아주 뭐, 법문을 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은, 앞뒤 말이 완전히 서로서로 반대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반대적으로 표현된 그 뜻을 갖다가 분명히 알 같으면은 운문신 법문을 알 수 있는 것이야. 그렇지만 이것은 말로 따라간 말이요. 뜻을 모른다. 그러면은,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또 내가 말하는데, 함원전상 흑호자로다. 함원전. 함원전이라는 건 완전히 천자가 사는 대월리를 말합니다. 에? 천자가 사는 대월리 말이에요. 함원전 후에 흑호자 샥한만 만드니 오랑캐 하나 또 앉아있더라고 말이에요. 함원전은 우리 아, 천자가 사는 곳이 천자 있는 곳인데 오랑캐가 그 우주가 아직 있어. 이제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면 이제 짧게 말도 알 수 있다.

오로지 입을 지켜라. 망령되게 남을 증거하여 죄업에 들어가게 하지 말며 남의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서로 다투어 남의 뜻을 상하게 하지 말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하라. 지늘게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쭉 이야기 드릴 거는 그 생물학에서 가장 기본인 유전 현상. 유전 현상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DNA. 그 DNA가 세포 속에서 어떤 형태로 있는가, 그거부터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화면에 보시면 예. 여기 전형적으로 이제 염색체. 자, 보시면 이걸 이제 염색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염색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 옷감에 물감을 들이잖아요. 천에 물감을 들이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염색이라 그러죠. 염색을 하는 몸체. 예. 그래서 이게 자, 현미경으로 볼때딱 보일 수 있도록 염색이 된다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그러면 자, 우리 인간의 세포에서 인간의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항상 그랬죠. 그럼 여기에 염색체가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염색체가 있어요. 바로 요거요. 이게 지금 요거요. 그러면 우리 세포가 하루 중에 항상 이런 형태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자, 이거 핵만 그리면 핵 속에, 보통 때는 이게 막 이렇게 실로 풀려 있어요. 예. 그럼 이 실로 풀려 있을 때를 뭐라 부르느냐 하면 염색사라 불러요. 한자를 알면

이게 여성 여자들 같으면 XX라고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 조금 적고 요렇게 돼 있어요. 뭐 굳이 그러자면 예, 요거는 Y, X. 여자 같은 경우는 두개다 크게 비슷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자는 XX. 요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런 걸 요렇게 된 형태를 염색체. 예. 그래서 염색체하고 염색사를 구분하셔야 되고, 시간에 거의 90% 이상은, 시간의 대부분은 이 형태로 있어요. 염색사 형태로. 그러면 염색사 형태로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23개 쌍이니까, 요 하나를 다시 그리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감수 분열할 때나 이렇게 분열할 때 야들이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 사이를 부른 이름이 자매, 시스터, 자매 분체라 불러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염색체, 1번 염색체라 하면, 1번 염색체라 하면 1억 개가 넘어요. 1억 5천만 개인가? 만 BP라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데 조금 다뤘어요. 1억 5천만 개쯤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이렇게 펼치면 어떤 식으로 돼 있나 하면, 이렇게 실로 돼 있어요. 실인데, 이 실이 바로 DNA인데, 이 DNA들이 실패가 이렇게 있어요. 실패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데서, DNA가 이렇게, DNA가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예. 네. 뭐, 어떻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개인이 복잡하게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럼 몇 바퀴 감느냐? 몇 번 감느냐 하면, 대략 1.6번, 1.1, 두 번은 아니요. 예, 네, 대략 1.65톤이라는데, 한번 감고, 1번 반 정도 이렇게 감는다는 거예요. 예, 네, 평균해서. 다 그렇게 감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요게 바로 DNA예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도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펼쳐보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예.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예. 네. 이걸 DNA를 인출하려면, 이 실패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나 있는 이런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DNA가 이렇게, 이렇게 한 번, 1번 반 이렇게 감기고 또 이쪽에 와서 이렇게 감기고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대충 예. 뭐 그러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끝이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럴 때 그러면 맨 처음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시작. 요 끝. 이게 있다는 거예요. 실이. 예. 예. 그러면 요런 실 토막이 몇 개가 되느냐 하면 세포 속에 자, 요거 요런 쌍이 이제 요거 잘 따로 오세요. 예, 요런 쌍이 몇 개 있느냐 하면 요게 23개가 있어요. 그럼 요걸 먼저 분리하면 요런 게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이걸 다 분리하면 요거 당 하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딱 풀면 지금 이 전체 그랬는 거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렇게 돼 있듯이. 다시 요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전체 이 끝이 있는 이 전체가 하나를 풀면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도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세포 속은 대부분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이라면 이런 자 1번 풀어져가 2번 자 1번이 풀어지면 자 이게 23개인데 이게 만약에 3번이라 합시다. 3번 염색체라면 3번 염색체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 둘 됐죠. 4번 염색체도 이렇게 23번 염색체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프줄처럼 생각하면 돼요. 당신은 근무줄이 아니고 노프줄처럼 되어 있는데 요 줄을 요걸 하나를 확대해 보면 이런 양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단백질은 실패, 실을 감는 이게 실패인데 이 단백질 이름이 히스톤이라 불러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인데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생겼나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네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네 조각. 이렇게 디스크 형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름이 H2 뭐 H3 예. 그다음에 H4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H1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네. 그러면 DNA는 어떻게 감겨 있나 하면, 요렇게 감겨 있어요. 요렇게. 그렇게 한 바퀴 반 정도, 한 바퀴 반 요렇게 감겨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공간은

이 공간은 관계 있지 않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때는 이 DNA가 이중나선이 풀려요. 풀려갖고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중나선이 풀리는 이 구간에는 이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빨 이름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그럼 이 마주보고 있는 이빨은, 예, 이게 뭐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죠. 그러면 티민,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됐죠. 그러면 자, 요걸 요쪽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각각은 몇 개냐? 이 전체 각각은 몇 개가 되느냐 하면 23개 상이니까 46개가 돼요. 예. 네, 46개 되는데 요거는 아버지 부에서 왔고 요거는 모에서 왔잖아요. 두 개 결합했는데 요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동일한 위치에 요거의 아버지에서 온 뭐 예를 들면 그

있는 부위, 요게 요 두 개의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걸 대립되는 위치. 이게 상반된다, 싸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위치가 동급으로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요걸 대립 유전자, 알레라 부릅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유전 형질. 엄마한테서 오고 아버지한테 오는 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발현되는가는 우리가 맨델의 법칙을 들어보시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매 분체 이렇게 됐고 대립 유전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염색체 하나당 유전자는 몇 개냐? 예, 1번 염색체가 가장 큽니다. 1번 염 그거 가장 적은 게 23번 염색체예요. 성염체라고 하죠. 그럼 1번 염색체는 염기가 대략 1억 5천만 개라는 말이 1억 5천만 BP란 말이 바로 요 말입니다. 예. 요거에 보시면 아데닌하고 티민하고 요게 한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BP란 말 씁니다. 요게 뭐냐면 베이스 페어란 말입니다. 베이스란 말이 뭐냐면 아데닌하면 아데닌이 오면 티민이 오고 아데닌이 오면 티민이 오고 구아닌이 오면 시토신 오고 이렇게 항상 같이 와요. 그럼 요 두 개를 묶어서 부른 이름을 베이스 요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베이스라 불러요. 자,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염기라 부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뭐라 그러냐면 베이스

상 하나당 유전자가 몇 개냐 하면 나눠주면 돼요. 대략 24,000 나누기 23을 하면 대략 염색체 1번부터 23번까지 대략 몇 개의 유전자가 있다는 걸 누구나 가름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유전자 바로 23번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복사하고 싶은 거 1000페이지 중에 100페이지가 헛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박테리아는 안 그래요. 박테리아는 뭐 저 그 포당을 찾아가는 그 뭐 유전자가 있다면 그쪽하고 그걸 오페론이라고 부르는데 박테리아는 유전자들이 딱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로 처리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진핵세포, 우리 식물이나 동물로 오면서는 어떻게 된다면 유전자가 예를 듭니다.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유전자가 세포질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이 40개 유전자, 여기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유전자를 40개 중에 4개를 확대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 4개면 이 전체 8의 1%인 거예요. 4개를 확대해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4개, 하나, 둘, 셋, 4개를 했죠. 그 중에 하나를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요거에서도 단백질을 만드는 자, 유전자라는

자, 이제 명확해졌죠.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유전자라 불러요. 그러면 그 정보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에 베이스 페어라는 아데닌 관인 시토신 티민의 요 값들이 세 개 섞 묶어 갖고 한 개 아미노산을 결정해 줘요. 그럼 아미노산 종류가 20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 주면 그렇게 된 아미노산을 연결하면 단백질이 되니까네. 이 단백질이 결국은 바로 효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요거에 네 개의 유전자, 요게 하나가 유전자예요. 이제 유전자 실체를 봅니다. 근데 요거 하나에 뭐냐면 유전자를 물을 때는 항상 뭐냐 하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어디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요걸 확대해 보면 요거 또 이렇게 흩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 자, 이게 생명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이게 흩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 영역은 이 영역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없느냐? 있어요. 다 있는데 이 영역은 단백질을 지정해 주지 않아요. 단백질하고 관계없어요. 예, 네, 무관해요. 무관. 관계없어요. 단백질하고 관계없어. 정보가 관계없다는 거예요. 요것만, 요 진하게 생각하는 요것만 관계가 있어요. 요걸 바로 단백질을 지정해 줘요. 단백질. 단백질로 바뀌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럼 요 부분은, 자, 이게 왜 헷갈리느냐 하면, 자, 요거는 단백질을 지정해 주고, 여기 있는 영역은 단백질을 지정 안 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쪽 부위도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있고, 이쪽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그냥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생명공학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학문이냐면요. 여러분들 책에 문장이 있는데, 문장을 어디다 끌고, 아무데나 문장을 끊어 보세요. 그게 문장이 되는가?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문장을 한번 끊어 보세요. 사랑합니다 할 때 니에 끊을지, 사에 끊을지, 이게 랜덤하게 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문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우리 생명체예요. 그런데 그거 끊는 방식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끊는 게 참 이게 중요한 비유예요. 그게 생명을 진화하는 동안에,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인간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유전 정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랜덤하게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를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명 활동은 의미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의미 있는 조합을 끄집어내느냐 이거예요. 그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스플라이싱이라고 불러요. 네, 이게 노벨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스플라이싱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걸 인트론이라 불러요. 이 부분은 쓸모가 없어요. 일단 이 부분은 제거를 해야 돼요. 전부 다 한번 제거해 보세요. 이 부분 제거해야 되고 이 부분 제거해야 되고 이 부분 제거해야 되고 이거 다 제거해야 돼요. 이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 하는데 제가 이쪽 강의를 많이 해요. 아, 엄청 어려워요. 그 스플라이소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주로 그 핵 속에 있는 카잘바디에서 만들어지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요. 예. 네. 수십 종류의 단백질이 들어가고 뭐 어마어마한 복잡한 게 해갖고 요걸 잘라내는 기계가 만들어져요. 요걸 다 잘라내야 돼요. 됐죠? 잘라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유전자 있는 부분, 요 부분만 다 발췌를 해야 돼요. 요 부분만 처음부터 발췌를 해야 돼요. 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DNA가 아까 이랬잖아요.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있고, 자, 두 개만 그리겠습니다. 반대로 DNA가 이 단백질에 한 바퀴 반 정도 감기고, 이렇게 나오고, 한 바퀴 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이빨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이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BP라 한다는 거예요. 자, 요 그림에서 그냥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게 좀 길게 열렸다 합시다. 이렇게 열리면 이쪽 위에 있던 여 아래에 있던 유전 정보는 동일해요.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요거 두 개만이 유전 정보라면 요거 두 개만 빼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은 뭐라 그러냐면 인트론. 요 부분은 엑손. 예. 그래서 요 부분은 단백질. 단백질로 가고 이 부분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내갖고 단백질인 부분만 다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야 돼요. 이렇게 모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다르게 모형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요. 이쪽에서 자, 이 그림입니다. 단백질 만드는 부위가 요거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1번 이렇게 있어요. 자, 이따 합시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 요 부분 있고 요 부분은 인트론이요. 단백질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단백질 만드는 부위만 딱 솎아내야 돼요. 요거 솎아내고 요거 솎아내고 요거 솎아내고 요거 솎아내요. 요걸 뭐라 그러느냐면 이렇게 솎아내 갖고 요거끼리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끼리만 이렇게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요것만 결합을 해야 돼요. 요 부분만. 요걸, 요 과정을 뭐라 부르냐 하면, 스플라이싱이라 불러요. 예, 네, 액션만. 액션만 모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플라이싱을 하는데 놀랍게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1번 모으고, 2번 빼고, 3번 모으고, 4번, 1번, 3번, 4번 모아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1번 모으고, 다 빼고 4번만 모아도 된다는 거예요. 1번하고 4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 유전자가 2만 4천 개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개냐 하면요, 16만 개도 넘어요. 여기 몇 년 전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기존에 그 옛날에, 그러니까 한 2, 30년 전에는 학자들이 어떻게 믿었나 하면, 유전자가 한 개면 단백질이 한 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1효소, 1유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도그마가 깨진 거예요. 뭐냐면 유전자가 하나인데 단백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이 바로 이 alternative splicing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우리 귀에 달팽이관이 있어요. 예를 들게. 달팽이관에 이제 림프액이 흐르고

그러면 요 단백질이 이렇게 연결돼 아미노산이. 그럼 처음 만들어지는 요게 요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이요. 아미노엑시드. 그러면 이게 수백 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 이렇게 된 걸, 자, 예를 들면 처음에 뭐 이렇게 선을 그립시다. 이게 이제 단백질이요. 초기에 이렇게 몇 개 되는 걸 펩타이드라 불러요. 긴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때도 단백질, 이때 단백질이, 이 단백질이 효소가 되려면,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백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저것들끼리 이렇게 잡아당겨요. 요 전기를 띠겠다 말이야. 전부 다 이게 뭐죠? 아미노산이죠. 예. 네. 이 전부 다 아미노산들로 연결이 된 염주 같은데, 서로가 덩어리 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덩어리 져갖고, 이렇게 이렇게 기본 유닛들을 만들어요. 기본 유닛들 만들 때, 요쪽 잘 안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요걸 부른 이름이

아직까지도 효소는 아닙니다. 이렇게 된 요걸 뭐라 하면 서버 모듈이라 불러요. 예. 서버 모듈, 모듈이라 부르는데, 이런 서버 모듈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야 되느냐 하면, 야들이, 그 다음에 요걸 1차, 요걸 2차라 그래요. 2차 단백질. 요걸 1차 단백질을 불러요. 그 다음에 야가 3차 단백질쯤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브 모듈들이 이렇게 있고, 뚝 떨어져가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래으로 이쪽에도 또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있을 때를 부르는 게 뭐라냐면, 이량체라 불러요. 이량체. 예.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한 덩어리, 둘, 셋, 네 개 있죠. 이런 경우는 사량체라 불러요. 사량체의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 우리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사량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단백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포가 있다면 이런 단백질, 이게 이제 다 단백질이에요. 이게 이제 효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단백질이 세포에 막에 박힐 수도 있고, 세포 이제 핵이 이렇게 있다면 세포질에 떠다닐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단백질은 반드시 1차, 2차, 3차, 4차 있고, 2차까지도 제대로 효소 작용을 못 해요. 적어도 3차 이상이 돼야 효소 작용을 해요. 예. 네. 그러면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 이쪽에 이량체 3개,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파 1 유닛, 뭐 알파 2 유닛, 베타 1 유닛, 베타 2 유닛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단 덩어리 전체가 바로 우리 적혈구에 산소를 나르는 효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네. 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DNA를 요즘 다시 이렇게 봤더니, 인간 DNA, 인간 DNA에서 놀라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요거에 DNA에 상당히 많은 부위가 우리 거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냐면, 바이러스, 반복적인 비암호화 누클레타이드 서열로 되어 있다는데, 이 말은 간단히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여 보세요. 네트로 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 뭐 바이러스가 심어준 유전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걸 다 조사했더니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심어준 유전자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LINE. 예, 요 있잖아요. 요거 요런 유전자인데 이게 얼마냐면 인간 게놈의 거의 40%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DNA, 우리 몸에 있는 DNA에 60억 개 염기 쌍이 그 내용의 40% 이상이 어디서 왔다? 바이러스 박테리아에서 왔다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교과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모자이크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생명은 모자이크입니다. 예, 모자이크를 말하시죠? 키메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주장할 게 없어요. 예, 이게 생물학의 가장 그

0: CH3요. 그게 바로 메테리잖아요. 메틸기라 부르는데 이 메테리를 DNA에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DNA 메틸라제이션 이렇게 불러요.
1: 언쟁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라.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 수행하지 않은 범부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광란한다. 결국 그는 이중으로 고통의 느낌을 겪고 있는 것이다. 즉, 육체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내 이름은 시따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2: 인재선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우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우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우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우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우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우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우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우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보수 우어지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우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우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우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우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우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우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우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우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우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우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부분 성격들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 자식들의 말 더럽게 안 듣는다 싶으면 뭘 잘못했구나? 그 진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만큼 태교가 중요하대요. 어르신들 말씀이. 그래서 약사열의 태부를 많이 했대요. 약사열의 불은 그 말 그대로 약사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약사, 약 좀 사. 약사 열애불께서는 야광 이제 열애라고도 부르는데 이 약사 열애불의 특징은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중생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어떤 자비로운 부처님을 약사 열애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약사 열애불 태교를 열심히 했는데 약사열의 태교를 하는 것은 이제 염불을 했대요. 약사열의불, 약사열의불, 염불을 열심히 하셨는데 염불 태교를 잘 하셨는지 출산을 했을 때 순풍하고 나으셨대요. 어떻게 나으셨다? 순풍. 그래서 순산을 하셨대요. 그래서 당신 말로 순풍 났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당신 말씀이. 그래서 아주 이제 그 거의 통증 없이 순산을 했는데 이 아이가 두 살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대요. 딸이 두 살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딸아이가 두 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장례식 다 치르고 난 뒤에 꼭 밤 12시가 되면 몇 시가 되면?
1: 12시.
0: 밤 12시가 되면 새벽 2시까지 2시간 동안 애가 자지러듯이 운다는 거예요. 2년 동안. 2년 동안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애가 밤 몇 시가 되면? 12시가 되면 2시간 동안 애가 막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을.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살 때 이제 그런 현상을 겪고 이제 2년이 지난 뒤에 4살이 되었을 때 거의 매일마다 밤 12시가 되면 2시간 동안 새벽 2시까지 해가 막 우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셨대요. 근데 요새 인터넷 얼마나 좋아요. 이분도 이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책이 느껴질 정도면 뭐하러 잡아 사 먹지 내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착하신 거예요. 그분이 심성이 착하니까 닭을 잡더라. 어쩔 수 없이 닭을 잡을 때도 막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시니까 항상 그게 미안한 마음, 죄짓는 마음이 있었는데 수구성취 다란이경에 요 제목에 한 글자만 제목에 한 글자만 귓가를 스쳐도 모든 업장이 소멸하고 제도 받을 수 있고 죽은 뒤에 극락세계 불국토에 극락왕생한다 이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거면 속눈썹치고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좋으면 효과가 있든 없든 속눈썹치고 한번 읽어보면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하다가 옆에서 놀고 있는 6살 딸아이가 딱 눈을 밟히면서 한 글자만 귓가를 스쳐도 공덕이 있다는데 우리 딸아이 인연을 좀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애가 6살인데 한글을 좀 뗐나 봐요. 요새 애들 다들 이제 한 6살 돼도 동화책 줄줄 읽잖아요. 애야 일로 와봐. 뭐 그러니까 뭐 왜 엄마? 뭐 이랬겠죠. 엄마를 위해서 이것 좀 읽어줘 부탁을 했대요. 그 다란이를 주면서 엄마를 위해서 좀 읽어줘.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읽으면 아이가 그 다란이를 이 소리 내서 읽은 공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를 위해서 좀 읽어줘.

시켜주고 지장보살님 집에도 놀러 갔대요. 지장보살님이 집에 데려갔어 하면서 너무나 디테일하고 너무나 세밀하게 생생하게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자기 딸이지만 6살짜리 애가 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장보살님 집에 손잡고 놀러 갔는데 다 보석이야. 집도 보석이고 울타리도 보석이고 연못도 보석이야 이러더래요. 야, 그리고 연못이 아주 맑은데 연못 안에는 보석이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그리고 연못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을 했는데 연못에 들어가니까 그 연못이 자기 몸에 맞춰서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를 자유자재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연못이 자유자재로 크기가 조절되더래요. 그러더니 애가 하는

0: 때 지장부 살림 어떠셨어? 하니까 애가 착해! 이러더래. 엄청 착해! 아니 왜 착해? 나랑 놀아줬어! 이러더래요. 엄청 착하고 자기랑 놀아줬다예요. 애가 너무나 기발하지 않아요?
1: 네.
0: 그 엄마도 이제 놀란 거예요. 그 엄마도 이제 막 빠져드는 거예요. 여섯 살 아이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애한테 이제 자기랑 놀아줘서 착하다고 했잖아요. 지장보살이랑 뭐하고 놀았어? 하니까 지장보살님하고 지장보살하고 바닷가에 가서 김밥 먹었어 이러더래요. 김밥 먹었는데 보석으로 돼 있나 봐. 그걸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설명을 하더래요. 그리고 다 얘기를 한 뒤에 그 지장보살하고 김밥 먹으면서 놀고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도 봤대요. 그래서 대세지보살님은 스님들 뭘 가르쳐주고 있는 듯해서 뭐 바빴고 그 보석이 그냥 바닥에 다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다 보석으로 돼 있나 봐. 그걸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설명을 하더래요. 그리고 다 얘기를 한 뒤에 그 지장보살하고 김밥 먹으면서 놀고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도 봤대요. 그래서 대세지보살님은 스님들 뭘 가르쳐주고 있는 듯해서 뭐 바빴고 관세음보살님도 엄청 바빠 보이더래요. 그래서 대세지보살하고 관세음보살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인사 받아주시고 바쁘다고 그냥 휙 가셨대요. 그 마지막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났대요. 그 금색 몸으로 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서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한테 뭐 뭐라 얘기를 하셨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기억이 안 난대요. 뭐라고 막 표현하더래요. 아미타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운데 바람 같았어 이러더래요. 목소리가 바람 같았어. 바람처럼 너무나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6살짜리가 그런 표현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같아.

내가 말을 한다는 거에서 그게 하나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걸리셨나 봐요. 근데 저는 순간 짚히는 게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지장보살 집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1300년 전에 김교각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중국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김교각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신라의 왕자였어요. 신라

있다. 그래서 김교각 스님의 구화산을 지장성지라고 부르고요. 중국에서. 그리고 이 김교각 스님을 지장보살의 화신이라고 해서 김지장스님이라고도 불려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더 유명한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김교각 스님이 신라에서 당나라로 넘어오실 때 하얀살 삽살개 한 마리를 데려오셨대요. 하얀살 삽살개를 데려와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당나라 땅을 만행을 하실 때 항상 옆에 누가 있었다? 삽살개가 있었대요. 그 지장보살님의 집에 개가 있다는 게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지장보살의 화신이라는 김교각 스님, 김지장 스님이 항상 삽살개, 개를 데리고 다니셨다. 그분이 막 소름 끼쳐하시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다고. 너무나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애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우리 이름이 지훈이에요, 지훈이. 지훈이하고 통화했는데 막 웃더라고요, 자꾸.

만나보려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불교설화에 대한 막 1000년 전, 50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지어진 불교설화 집을 보면요. 스님이나 머리 깎은 스님이나 재가인들 중에 기도 염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꿈에서 불국토나 극락세계를 이렇게 유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비몽사몽에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불국토를 구경하고 돌아온 이야기라든가 해가지고 꿈에서 불국토나 극락세계를 이렇게 유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비몽사몽에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불국토를 구경하고 돌아온 이야기라든가 사람이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숨이 끊겼는데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숨이 끊긴 뒤에 이렇게 부처님 보살님이 계신 불보살님 불국토를 구경하고 난 뒤에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아요. 한두

0: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6살짜리가 너무나 경전에 나온 거고 똑같은 그런 어떤 불국토의 세계를 꿈에서 본 그대로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보살님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길 항상 눈앞에 있대요. 항상 우리 눈앞에 불법의 세계와 불국토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업장이 두꺼워서 못 보는 거래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염불을 많이 하셔서 씩!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한번 열심히 염불하고 수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불국토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부처님의 경전은 한치도 거짓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죠?
1: 예.
0: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불법에는 이렇게 심오하고 미묘한 가르침이 이렇게 꾸준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우리 그 8살 된 이 아이가 6살 때 꿈에서 지장보살님 손을 잡고 불국토를 이렇게 한 바퀴 구경하고 왔잖아요.
1: 네.
0: 실제로 옛날부터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에 대한 영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중에 또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요.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네. 중국 당나라 시대 때 해일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해일사, 해자가 지혜 해자예요.
1: 네.
0: 지혜 해자, 해일사라는 절에 법상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법상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37살에 출가를 하셨대요.
1: 네.
0: 몇 살에 출가하셨다고요? 37. 예, 37살에 출가를 하셨는데 37살에 출가하시기 전에 평소에 그 부잣집이라서 놀고 먹으면서 활을 쏘면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셨대요.
1: 네.
0: 활을 쏘면서 사냥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제 항상 이제 사냥을 다니다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이제 활을 쏘면서

이거 놀래가지고, 아, 스님 누구신데 이렇게 호랑이에게서 저를 구해주십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씀에 나는 지장보살이다. 나는 지장보살인데 그대 조상이 되는 사람이 지장보살을 신앙을 해서 이 근처에다가 절을 짓고 나무를 잘 깎아가지고 지장보살상을 만들어 놓은 뒤에 열심히 수행을 했었다. 그러다가 그 절이 퇴락하고 퇴락한 절에서 그 이렇게 깎아서 조상해 놓은 지장보살상도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썩고 사라져서 나무 토막만 남았는데 그때 지장보살상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면서 썩어서 남은 그 나무 토막에 자네가 며칠 전에 가져간 내 몸뚱아리다. 내 몸뚱아리인데 그대의

0: 자기 아토피와 건선이 있는 얼굴에 침 마침을 막 꽂아주더래요. 네. 얼굴에서 피가 철철 흐르더래요. 근데 지정보살이 막 침을 꽂더니 야야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대빵 큰 바늘을 가져오더래요. 대빵 큰 바늘 가져와서 얼굴에다 쑤셔 넣는데 뺨하고 얼굴이 완전히 관통할 정도였대요. 푹 쑤시는데 순간 너무 아파서 악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을 짓고 그리고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애착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더욱더 애착하는 마음이 커진다. 좋고 나쁨을 가림과 애착하는 것은 서로 고리가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러므로 애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

0: 이웃나라인 바이샬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바이샬리 사람들은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1: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군. 이끌지 못한 일을 끌어주시고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십니다.
0: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하셨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이런 공안들을 들고 정지를 하셨는지 우리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하면 재밌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인 출정화 공안의 송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화두에는 법신 변사의 화두가 있고 열애선의 화두가 있고 법신 향상사, 향상구의 화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신 변사에 관련된 화두로 선문염송 제1칙 미리도솔이라 하는 그 공안을 일단 보았고 지금부터서는 여인 출정화부터는 향상구 공안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신 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그냥 한 덩어리다.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무심삼매에 처음에 들어보니 온 세상이 그냥 불이더라. 둘이 없더라.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온 세상이 그냥 한 덩어리가 돼서 부처와 중생의 구분도 없고 라고 하는 그 말로만 알고 있던 내용이 체득이 되는 첫 단계가 이 법신 변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부처님의 그 깊고

부모님은 화한지 본처하셨다. 본래의 자리로 저소로 돌아가셨고 법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자리 옆 근처에 한 여인이 선정에 들어 있었다. 근데 그 여인이 크고 깊은 선정에 들고 있어서 굉장히 희유하게 생각하고 문수보살이 저 여인은 어떻게 저런 경지에 들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부처님께서 직접 저 여인을 선정에서 깨어나게 해서 문수 자네가 직접 한번 물어보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요삼잡 세 바퀴를 돌고 예를 표하고 탄지를 했습니다. 손가락을 튕겨서 탄지를 했는데 여인이 깨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범천의 선정에까지 들었다가 가지가지의 문수보살의 신통력을 다 써도 이 여인을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가사 백천문수라도 백천문수가 오더라도 저 여인을 선정에서 나오게 할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방에 저 밑에 세계에 42 항악사 국토를 지나서 망명초지보살이 있는데 그 망명보살이라야 저 여인을 선정에서 나오게 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 바로 말이 끝나자마자 종지용출했다. 땅에서 이 망명보살이 튀어오르듯이 와서 부처님한테 예를 딱 표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칙령을 내려서 저 여인을 선정에 나오게 해보라 했더니 망명보살이 손가락 한번 탄지를 딱 하니 여인이 선정에서 바로 나왔다. 이 내용이 거의 다른 판본에도 대동소이하더라. 지난번에 이 본칙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송들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문수보살은 지혜 제일인데 어찌해서 선정에 들어있는 여인을 선정에서 나오게 할수 없었고 이 망명초지보살은 망자가 그물망에 이제 구멍이 나는 건데 무명보살이라고 할수 있는데 문수에 비해서는 훨씬 지혜가 부족한데 어째서 이 여인을 탄지 한 번에 선정에서 나오게 할수 있었던가? 이제 이것은 좀 난해한 공안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 봤던 우리 송이 누구 거냐면 성문이 선사의 송이었습니다. 아주 어떤 표현을 썼느냐? 흰 구름이 덮여 있는 이 봉우리, 이 봉우리를 이렇게 품고 딱 앉아 있었더니 깊은 골짜기에 꾀꼬리가 울어도 봄 소식을 모르는구나. 꾀꼬리가 우는 건 문수보살을 칭한다 그랬습니다. 문수보살이 옆에서 아무리 짖어도 노래를 불러도 그 깊고 깊은 봉오리들을 품고 앉아 있는 여인은 선정에서 나오지 않더라. 그런데 바위 앞에 후두둑 꽃비가 탁 내리는데 꽃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휙 한번 날려서 후두둑 떨어지는 그 소리에 깨가지고 옛날 예 친구

아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쭉 왕과 왕의 이름이 이게 진짜 현실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우리가 19세기 말에 이제 이 갑골문들이 발견되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가 한자라 그러잖아요. 한나라 이후의 글자라고 하는 지금 보고 있는 한자라고 하는 설문해자에서 말하는 그 한자의 형태가 그 이전에 어떤 글씨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확고하게 알아지면서 이 갑골학이라고 해서 모든 학자들이 여기에 전부 다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와 그전에 한자학과 그런 부분을 다시 다 재고를 하고 더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가풍이 한번 휘몰아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갑골문이에요. 갑골문에 보시면 저게 구름이 뭔가 아지랑이 피어나듯이 이렇게 나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홍 큰스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름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글자가 원래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어떤 거는 구름 문자 보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글자들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다 이를 운자로 다돼 있고 이게 나중에는 여기에 비유가 붙은 겁니다. 근데 현대의 중국의 간체자는 이를 운자만 써버리죠. 구름 문자 다안 쓰고 그래서 모든 그 문헌에 그냥 이루룬자만 써놓으니까 이게 구루문인지 이루룬인지 잘 몰라서 간체자가 굉장히 오히려 중국의 문헌학 공부하는데 방해가 됐어요. 대만에서는 이거 계속 번체자를 썼거든요. 이 간체자 써가지고 굉장히 쉽게 쓰려고 그렇게 쓴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예술이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중국인들은 그냥 지금 이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고 말아버리잖아요. 간체자가 요 안에 있는 것만 쓰고 요 발음은 얘가 중국이 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 을이라고 하는 게 발음이 이가 나니까 요걸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요렇게 간체자 만들어 버렸죠. 이것도 구루문은 요렇게 만들어 버리고 요렇게 간단하게 쓰는 걸로 해서 간체자를 만들었는데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문맹이 많으니까요. 한자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한 50년만 더 기다릴 걸 그랬습니다. 이 컴퓨터 세계가 와서.

자, 그 얘기 하려고 한자 공부하고 사전 찾아서 하자는 얘기 하려고 이제 구루 문자 가지고 저렇게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인 출정아 공안에 대한 송을, 운거 우선사의 송을 다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백천문수 추부득하되 망명불비 서머력이라 낙하는 요 고무제비하고 추수는 공 장천일색이로다 이랬습니다. 운자는 힘력자하고 이 색자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입성에 해당하는 측성으로 운자를 썼어요. 그래서 운자를 맞춰서 7원 절구가 됐습니다. 백천문수도 추부득 백천문수라 해도 선정에 나오게 할 수가 없으며 깨어나지 못하게 했는데 망명불비 서모력이라 망명보살은 서모력이라고 하는 건그 아주 그 터럭만큼 아주 섬세하다. 우리 섬유 산업할 때 섬자 저 글자 쓰지 않습니까?

올린 거죠. 내가 가서 죽더라도 저의 이 제가 봤을 때 어느 인물이 왕께 도움이 되니 국방은 누구에게 맡기고 어떤 부분은 누구에게 맡기고 이렇게 고구정령하게 왕에게 그 자신의 뜻을 밝혀주는 그 글을 씁니다. 한문 공부해가지고 출사표 보고 눈물 안 흘리면 문제 있다 할 정도로 충신의 상징이다, 출사표가. 저기에 이제 전출사표가 있고 후출사표가 밝혀주는 그 글을 씁니다. 한문 공부해가지고 출사표 보고 눈물 안 흘리면 문제 있다 할 정도로 충신의 상징이다, 출사표가. 저기에 이제 전출사표가 있고 후출사표가 있죠. 전쟁을 그럼 왜 일으키느냐? 지금 총나라가 굉장히 작아졌죠. 힘이 없어졌어요. 조조가 아주 그냥 세력을 막강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그래도 지금이라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다음에는 우리가 망할 게 뻔히 보인다. 그래서 이 후출사표에는 이런 말이 있죠. 좌의대망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앉아서 지금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 앉아서 망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 좌의대망이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저구주는 조선조의 이율곡 선생이 선조에게 상소 올릴 때 쓰는 말입니다. 외놈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 걸 확신하죠, 율곡은. 그래서 군대를 길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앉아서 망하는 걸볼수 없다. 이 출사표 구조를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사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저게 이제 악비 장군이 쓴 출사표입니다. 악비 장군. 중국의 남宋 시대에 악비라고 하는 그 멋진 장군이 계셨어요. 금나라 때문에 송나라가 이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남송이라 그래요. 남송의 이 악비 장군이 금나라하고 싸워야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회라고 하는 이 간사한 간신이 전쟁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악비 장군도 죽이고요. 결국은 이제 중국 역사의 아주 최고의 간신배가 되는 게 이게 진회라는 인물이 있어요. 진회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진회가 이 남송 시대 때인데요. 우리도 뭐 남한산성에 보면은 전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지고 논의가 있지만 이 사람 전쟁 안 하겠다는 걸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중국의 최고의 간신배가 됐다고 하는데 이 회자가 이 편백나무 노송나무 회자인데. 중국 사람은 이 회자 가지고 이름 쓰면 큰일 납니다. 이 글자는 피하는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이렇게 다 족보가 있는 거예요. 글자들이. 그래서 이 진회라고 하는 인물의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주자학도 주자의 아버지가 이 진회에게 당하죠. 그래서 주자는 어려서부터 민족의식이 강렬했고 어떻게든 이 송나라를 다시 중원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외국 거라고 보고 중국적인 그 유교라고 하는 걸 다시 입론을 해서 세워서 중국의 중화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민족의식 차원에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신유학을 만들고 그 속에서 선비들이 전부 참선하고 있었으니까 대종고의 서장에 보면 나오듯이 선비들이 다 참선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을 전부 불교를 유교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문제의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사표 같은 경우에 악비 장군이 쓴 출사표에 그 장군의 기계가 저렇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 국회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진다 이런 말 쓰고 있지만 실제로 승부수를 던진다고 했을 때 누구나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출사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위지의 난정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거죠. 고려 시대 때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고 나면 그동안 못했던 소동파 시 외우고 소동파 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과거 시험 공부한다고 못 봤다가 소동파의 시를 한번 다 보고 글을 한번 다 읽어야지. 그게 이제 그 여가를 즐기는 선비들의 저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고려 시대 때 선비들은 전부 소동파 글을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소동파는 귀향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소동파는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느냐? 원생 고려국하여 일견 금강산이라. 고려 땅에 한번 태어나서 금강산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이게 이제 소동파의 마음이었다 그래요. 이 소동파는 여러분 선의 역사의 전등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독립상총선사한테 법거량을 하고 그다음에 유정 무정설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참선을 해서 한소식 해서 전등록에 조사의 반열에 올라와 있다 그러죠. 아주 위대한 인물이 이 소동파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원래 소식이잖아요. 동생이 소철이에요. 소자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국유사를 쓴 김부식 선생 같은 경우는 동생이 김부철이잖아요. 아버지가 소식 소철처럼 되라 해가지고 당송 8대가의 소순 아버지부터 소순 소식 소철이 세 명이 당송 8대가에 들어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유교 도교 불교에 환했던 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이제 소동파의 적벽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많이 아시겠잖아요. 출사표, 그다음에 난정서, 그다음에 적벽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여러분 등왕각서는 많이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이 등왕각서라는 문헌은 굉장히 꼭 한번 보십시오. 고문진보에 나오는데 역대의 중국 사상 문학 사상의 거의 변려문으로서는 변려문으로서 최고다. 변려문은 이렇게 사륙 변려문이라고 네 글자 여섯 글자 이게 대를 지어서 문장을 짓는데도 꼭 시같이 지어요. 우리나라 최치원 선생이 이 변려문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그 왕발이라는 이분은 말이죠. 나이가 굉장히 젊어서 죽어요. 근데 이 등왕각이라고 하는 게 등왕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등왕이 누구냐면 당나라 고조의 아들이 이 등왕인데요. 이원영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봉해져 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누각을 지은 게 이제 등왕각입니다. 양자강 유역에 이제 강서성에 있는데 남창에 있는 그 누각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0여 년 지나고 나서 후임 도덕 연백서가 와 가지고 이 누각을 보수하고 낙성식을 이렇게 중양절에 이렇게 뜨 하는데 자기 사위를 돋보이게 하려고 미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짓게 해놓고 대중들을 모아놓고는 즉석에서 글을 짓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꾸몄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어린 20대 초반에 22살이었던 왕발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여기에 들렀습니다.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즉흥해서 한번 지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짓고 있고, 분위기상 이제 사위가 그냥 지어서, 박수치고 이렇게 끝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왕발이 글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왕발이 글을 짓기 시작. 이때 여러분, 베트남의 역사가 나옵니다. 교지라고 하는 곳에 베트남 쪽에 아버지가 현령으로 유배를 가 있었어요. 한 나라 때 이미 베트남이 중국 땅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 베트남의 그 도시 이름들이 하롱베이 그러면 아래 하자 용용자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이름 중에 흐엉이라는 이름 많잖아요. 향기 향자고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식민지를 좀 겪으면서 전부

얘기를 딱 해주니까 그냥 거기서 두 손 두 발 다 놨다. 정말 최고의 명문장이 여기 와가지고 글을 지어줬구나 하고 그냥 다소 찬탄을 했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왕발의 등한각서의 그 최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여기에 여인 출정화의 답과 같은 이 부분에 송의 두 구절을 썼다. 여러분들은 이제 고문진보의 등한각서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 웅거스님께서 이걸 왜 썼는지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는 깊어가는 겁니다. 이 공안 하나하나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계,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와 언어 문자를 쓸 수밖에 없는 세계가 서로 붙어 있는 바로 그 중간에 이 시가 있고 송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한번 잘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도.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그 29번째 재건된 현재의 등한각이래요. 등한각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유지 보존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등한각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역대 최고의 문장이 왕발의 문장이 이렇게 있었다. 아주 그 초당 사거리라 그래요. 이 낙비낭 뭐 양형 노조린 뭐 이런 분들과 함께 당나라 초기에 글을 가장 잘 썼던 왕발 왕자안 아드자자 편안할 안자 왕자안에 이 글이 남아 있어서 유명한 지금까지 그 오랫동안 세월 동안도 저렇게 해서 복원을 해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게 등한각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누각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게 이제 중국 형태의 누각이죠. 제가 볼 때는 저 중국의 저렇게 각진 형태보다는 우리나라의 궁궐에 있는 그 버선코와 같은 멋진 라인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타손의 송입니다. 영신신통 불레하늘 경경탄지 불소다로다. 리우입회 성룡거언을 파별의전 채망나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타손 선사가 송을 했다. 령진할 때 이 령자는 원래 굳셀 령자인데요.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할 진자하고 똑같이 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글자 맞추려고 일부러 령진이라고 했어요. 다 했다. 신통을 다 하려고 하여도 불레하 내하는 어찌하다 하니까 불레하 어찌할 수 없었거늘 그랬어요. 누가요? 문수보살이요. 문수보살이 신통을 다 해가지고 해도 어찌할 수 없었거늘 경경탄지 불소다로다. 망명보살은 가볍게 손가락 한번 튀겨서 소비할 소자죠. 소비함이 많지가 않았구나. 많이 힘을 소비하지 않았구나. 앞에 내용들 보통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패턴을. 앞에 있는 구절에서는 첫두 구절은 그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베이스로 이렇게 까는 내용들을 시로 많이 쓰고 그 뒷구절에 이제 두 구절에서 본인의 하고자 하는 말들을 주로 읊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리우라고 하는 건 진흙소입니다. 진흙소가 입해 바다로 들어간다. 진흙소가 바다에 들어가는데 성룡거라 용을 만들어 가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흙소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소라 그러면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시무도라고 있어요. 시부도라고도 그러죠. 소를 찾아가는 그림 10개가 있어요. 그럼 그게 소의 상징이 뭐죠?

여전히 채 걸렸대. 막힐 채자예요. 막힐 때. 망나라고 하는 거는 그물이죠. 여전히 그물에 걸려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진흙소는 누구이며 절름발이 자라는 누굽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앞뒤로 바꿔놨죠. 앞에는 신통을 다해도 어찌할 수 없었는 거는 문수고 가볍게 탄지해서 힘을 많이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망명인데 뒤에는 19절을 바꿔놨습니다. 진흙소는 바다로 들어가서 용이 되어 날아갔는데 용이 되어 갔는데 절름발이 자라는 여전히 그물망에 걸려 있구나. 문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선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 있습니다. 구절을 맞추려면 앞은 문수요, 뒤는 망명이잖아요. 그럼 앞을 문수

이 공안들은 이런 거를 이제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누가 절름발이고 누가 진흙소냐?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누가 진흙소냐?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송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어렵지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송들을 이렇게 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인 출정화 공안을 또 계속해서 또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좀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들을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핵심은 늘 이제 종지를 생각해야 되고 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의 한 모퉁이만 보고 다 알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공안은 명한 납자도 눈 밝은 납승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을 해주죠. 왕삼매 법문이다. 깊고 깊은 삼매에 들지 않고는 이런 공안을 알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부모가 안 계신 아이, 자식이 없는 노인, 죄를 짓고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등 각가지 고난으로 괴로움에 처한 중생을 보면 마침
1: 고객님 대환 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진짜? 차 타고 가면 안 돼? 아니면 말이나 소라도?
1: 안 돼! 다리도 튼튼하면서 엄살은.
2: 오늘은 속리산에 왔으니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법주사로 가야겠다.
0: 법주사?
2: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때 의신 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전통 목탑 팔상전 외에 대웅보전, 성년지, 철학 등 다수의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야. 경치도 좋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사찰이기도 하고.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법주사로 고고!

0: 걸었던 노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곤 울기 시작했죠.
1: 이곳이구나. 좋다. 이곳에 절을 짓자.
0: 의신 스님은 노새가 앉았던 자리에 절을 짓고 불법이 머문다 하여 이름을 법주사라고 지었는데, 법주사의 출애암 마의 열의 의좌상 옆엔 그때의 의신 스님과 노새의 모습이 새겨져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2: 아, 근데 이건 뭐야?
0: 뭐가?
2: 바위에 새겨진 이 그림 말이야.
0: 아, 그건 진표율사와 소야.
2: 진표율사면 통일신라 때 스님 아니야?
0: 어, 맞아. 법주사를 중창하신 스님이기도 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진표율사와 소 이야기로 고고! 신라의 고승 진표율사가 수행을 마치고 속리산으로 향하자 들판의 소들이 모두 진표율사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3: 소가 무릎을 꿇다니 저게 어찌 된 일이래?

0: 바닷가 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1: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터. 이곳에서 수행을 해야겠군.
0: 의상 스님이 굴에서 수행하던 7일째 날이었습니다. 용 한 마리가 굴 안으로 들어와 말했죠.
2: 스님, 저는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스님께 이 염주를 전하러 왔습니다.
1: 이건 수정염주 아닙니까?
2: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해용왕께서 스님께 바치는 여의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분명 관세음보살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0: 의상대사는 용의

0: 일을 멈추고 바삐 산으로 향했죠.
1: 아버님,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2: 누가 산에 불을 피우고 있다.
1: 예? 불이요?
2: 얼른 가보자. 산이 다 타기 전에.
1: 예. 아버님, 저기요. 저기 못 보던 움막이 있는데요.
2: 일단 빨리 저 움막으로 가보자.
0: 움막으로 들어가려는 박노인과 며느리는 그만 멈춰서고 말았는데 움막 안에선 낯선 독경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1: 저 독경은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2: 넌 여기 있거라. 내가 들어가 보고 오마.
0: 박노인이 움막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움막 안에서 아들과 어머니로 보이는 이국적인 얼굴의 두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2: 두 분은 누구시오?
3: 우린 인도에서 불법을 전하러 온 승려입니다.
1: 부처님의 나라에서 오신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0: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나라에서 온 스님이 있다는 말에 모두 산으로 향했죠.

0: 사람이 공주의 손을 만지자 공주는 손을 활짝 폈는데 손바닥엔 장육전이란 글자가 쓰여져 있었죠. 그리고 환하게 웃는 공주의 이마에 낯익은 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1: 아, 저 점은 분명 거지 노파가 환생한 거야.
2: 스님께서 우리 공주의 문제를 고쳐줬으니 그 대가로 소원을 들어주겠소.
3: 제 소원은 화엄사의 장육전을 다시 진

이루어지고 선망부모 재형숙백왕생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육진수명

원이로지구 선망부모 재형숙배 광생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 육친 수명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혼고 혼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선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작은 선이라 가벼이 여겨 복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 말라. 이 세상에 가득 찬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은 환상과 같으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선업을 닦는다.

선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마가

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니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때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여호와의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시방 세계 무불연 보령 동생인 무이 문화 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고통받아 어서 어서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자비하신 관세음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노성장을 도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황화사 결정불 진이 덕불 금강명각 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죄업을 이웃치는 진언 옴 살바 못

제주의 개송준 제주는 모든 공덕고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 치림 옴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토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보리다

별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바람소리에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요,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0: 문학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0: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0: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훈련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버버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

0: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0: 대작불 사이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라는 무거운 현실 속에서 영남 지역 사부대중은 천진불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0: 오늘 수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천진불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한국불교 미래 100년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제14교구 사부대중이 가장 앞장서서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쏟겠습니다.
1: 특히 시대 변화와 발맞춘 전법과 인재 양성을 위해 종단과 지역교구가 행정적, 정신적

0: 본사주지 동훈스님은 법어를 통해 고난을 딛고 일어선 대중의 원력을 치하했습니다.
1: 이 걱정 하나도 이게 처음보다 내일처럼 소중하게 마음을 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귀한 법사의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귀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제 스스로를 잘 살피는 길만 남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삶.
0: 특히 복원 가정에서 보광전 협시보살 복장에서 법화경 은혜 필사본과 한글 지는집 등 가치 높은 한글 문화유산이 대거 확인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2: 우리 훈남사가 여기 화엄들에 열어갖고 스님들뿐만 아니고 일반 신도들도 그 기회를 줘가지고 앞으로 훈남사가 화엄세계가 활짝 열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0: 무너졌던 도량이 다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수행도량으로 되살아난 모습에 불자들은 감동의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3: 눈물 속에서 천년 고찰을 고찰이 화마에 휩싸일 때는 정말
2: 기회를 줘가지고 앞으로 운남사가 화엄세계가 활짝 열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0: 무너졌던 도량이 다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수행도량으로 되살아난 모습에 불자들은 감동의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3: 눈물 속에서 천년 고찰을 고찰이 화마에 휩싸일 때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 불자들의 염원 속에 다시 이렇게 운암사가 복원되었다는 이 가정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0: 산불은 정각을 앗아갔지만 천년고찰의 정신까지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도량에 다시 법등을 밝힌 운남사 보광전. 절망을 원력으로 바꿔낸 공동체의 아름다운 기적이 새로운 희망의 범종 소리가 돼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4: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사유와 감정의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들면서 편리함 이면에 마음의 종속이란 새로운 문명적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불교계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0: 라는 거대한 지능의 파도 속에서 인간성을 지켜낼 보루는 스스로 내면을 닦는 수행에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 알고리즘이 대체할 수 없는 사찰이라는 공간, 오감으로 직접 부딪히며 지혜를 구하는 대면 수행이야말로 가상 세계에 갇혀 마음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불교 본연의 핵심 열쇠입니다.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마음 종속의 위기 앞에서 한국 불교는 도구를 주체적으로 다스리는 기술적 방편과 자성을 일깨우는 수행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수륙제와 영산제 시연, 사찰 필드트립 등 불교 문화유산을 대거 체험할 수 있는 유네스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어제 열린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칼레드 알 아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국내외 문화유산 전문가가 함께했습니다. 알 아나니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열리는 회의가 세계유산 보호와 대화, 연대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유산은 단순히 과거를 담은 유물이 아니라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을 실천하게 하는 단단한 기반이라며 이번 위원회가 국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오늘부터 열흘간 세계유산 신규 등재와 기존

0: 연꽃등 만들기, 연꽃 모종 나눔, 염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개막식에는 금산사 회주 도법스님, 부주지 등림스님, 한강수 신도회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조지훈 전주시장 등 지역 주요 인사가 함께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 연꽃처럼 우리 모두의 삶도 오늘 이 축제를 통해 더욱 향기롭고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2: 연꽃문화축제를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0: 특설 무대에서는 축하 퍼포먼스와 고고장구, 우리소리 공연, 초대가수 공연이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달궜습니다. 900제 시기, 전주의 안녕을 기원하며 조성된 득진 연못. 처염 상징의 연꽃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자비와 나눔의 상징으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3: 장맛비로 촉촉이 젖은 산사의 밤을 즐기려는 도시 사람들과 함께 지리산 화엄사의 화야몽 첫 번째 법석이 열렸습니다. 화엄사는 지난 18일 경내 보재로에서 차의 세계를 주제로 한 구층암 덕재 스님의 강연과 차 시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지리산 바람을 지나고 별빛 아래 차 한 잔이란 주제에 맞춰 구례를 대표하는 대금과 줄풍류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덕재 스님은 차의 역사와 종류, 수행과 문화, 차의 치유 기능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경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사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

이 몸이 나고 내 바깥에 이 세상의 환경은 다른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이 몸과 마음, 이 몸이 내 몸이고 이것만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환경은 내 바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와 세상의 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죠. 내 차가 지저분할 때내 차는 이건 내 거니까 좀 지저분하면 안될것 같고, 밖에 세상 내게 아니니까 좀 지저분해 될것 같고, 그래서 내 차에 있는 걸 바깥으로 버릴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럴 거 아니에요. 내 차는 더좀 지저분해 될것 같고, 그래서 내 차에 있는 걸 바깥으로 버릴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럴 거 아니에요. 내 차는 더러움에서 빠져나갔는데 세상은 지저분해졌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바로 세계고 세계가 바로 나거든요.

달리는 첫 번째, 방편에 공부가 돼요. 방편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본법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본법은 뭐냐 하면 나와 세계가 본래 청정하구나, 오염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일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제법 봉상은, 제법의 공한 모습은 이 세상은 본래 공해서 텅 비어서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뭘 오염시킬래, 오염시킬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걸 깨달으면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다 이랬어요. 뭐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더럽고 깨끗한 뭔가가 없어요, 따로. 그러면 본래 청정이라는 것을, 이 세상은 우리가 오염시킬래, 오염시킬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달은 것을 보고 정토라고 그럽니다. 정토. 정토는 저 서방 세계 극락 정토라는 곳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선에서나 불교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따로 찾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방편에서는 항상 따로 얘기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방 정토에 가면 극락 세계가 청정한 세계, 정토가 열려 있다.

만들어낸 정토잖아요? 그럼 그건 다시 오염돼요. 여러분, 환경 깨끗하게 정리해보세요. 집안 청소, 대청소해보세요. 며칠만 지나면 바로 지저분해지죠? 하루 종일 대청소를 해서 반질반질하게 닦아놨어도 아들, 딸 두 명이 와가지고 남편하고 셋이 집안을 한 시간만 뛰어다니면서 놀면은 유치원 갔다 온 아들, 딸이 한 시간만 뛰어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난감이랑 장난감 다 꺼집어내고 해서 놀면 내가 분명히 하루 종일 청소했는데 금방 지저분해지.

겉으로는 그렇게 환경을 잘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삶을 하나하나 지켜보니까 깔끔하지가 않아요.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저는 이게 환경 운동이라고 환경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의 편리를 위해서 아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제 스스로 완벽하게 환경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남들이 못한다고 화를 낼 수가 있어?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제가 생각하는 모양의 환경운동을 진짜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나라면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잘한다고 하거나 나는 잘 아는 척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르마리의 환경운동을 남들에게 강요해도 안 되죠.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거를 안 한다고 나쁜 놈 하고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생각, 내 생각. 그래서 그 내가 알고 있는 환경운동에 대해서 나도 다 알지는 못한다. 나도 모른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까지 알 수 있는 건 이 정도이다. 그러니 그것을 이렇게 권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즉 환경운동도 그러고 불교운동도 그러고 뭔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아무리 오라도 그걸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이것만이 절대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사로잡혀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선정에 대해서 지황이 가지고 있는 선정은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고 나가는 선정을 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향비구가. 그래서 현책이 언제나 선정인데 어떻게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 나오는 게 있겠습니까? 선정에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있다면 진정한 참된 선정은 아닙니다, 이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불교는 다 같은 얘기를 해요. 좀 전에처럼 환경이 깨끗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어서 나는 더러운 환경을 깨끗하게 바꾸겠다 하는 건 뭐예요? 더러운 환경이 있고 깨끗한 환경이 있어서 더러운 환경을 깨끗한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둘로 나누는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 이게 이분법적인 환경 운동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생들은 둘로 나누어 가지고 모든 걸 해요. 선정도 마찬가지로 선정을 증득한 사람과 증득하지 못한 사람, 선정에 들어가 본 사람과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선정이 아닌 사람이 열심히 수행을 갈고 닦아서 참선을 해서 선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걸 선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환경운동을 내가 생각하는 거 환경운동으로 막 깨끗하게 하는 게 이게 환경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본래 청정하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선정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 나가는 게 있어. 나는 20년간 선정을 닦았고 선정을 닦다 보니까 언젠가 뭐 10년 전, 5년 전에 선정에 들어가서 깊은 선정 속에서 어떤 선정 체험을 했어. 너희들은 선정 안 해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그럼 나는 우월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선정을 내 수준까지 안 가봤으니까 너희들은 열등하다. 이렇게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정에 들어가고 나가는 선정, 이걸 얘기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지황비구는. 근데 이 현책이라는 스님은 지황비구를 일깨우기 위해서, 왜? 불교는 언제나 이 근본법, 불이법, 둘이 아닌 본래 선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래 청정을 얘기하듯이 본래 선정, 본래 고요함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본래 고요함을 모르니까 생각이 혼란스럽잖아요. 온갖 생각이 하루에도 막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여기 사로잡혔다 저기 사로잡혔다 이거 해결하면 또저 문제 생기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겨가지고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자식 사고치는 거 해결 겨우 하고 나면 남편이 뭐또뭐 사고치고 그것도 이렇게 혼내고 나면은 어쩌지 하다 보니까 나도 또 사고를 치게 되고 뭐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

때까지 그럴까요? 죽을 때까지. 이제는 이제 며칠 있다 죽을 것 같아서 죽기만 하면 돼요. 그럼 상관없잖아요. 그럼 저 그냥 가만히 있다 죽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렵 수 있죠. 그 다음 생에 어디 갈까가 두렵겠죠. 지옥 가면 어쩌지 하고 두렵다니까요. 이처럼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이 있을 때 항상 괴로워요.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생각은 언제나 과거나 미래와 연동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눈앞에 깨어 있으면 생각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거를 생각 없이 바라보면 뭐죠? 컵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과거에 배워 익혔던 컵이라는 이름과 모양을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과거로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이걸 컵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럼 지금 눈앞에 이것을 보면 이건 컵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에요. 이 눈앞에서 보기만 할때 이게 좋거나 나쁘지 않아요. 생각을 따라갈 때 어떤 대상이 좋거나 나쁠 수 있어요. 좋은 거는 집착해서 취하고 싶고 싫은 건 거부하고 버리고 싶거든요. 생각 따라갔을 때 그래요.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 그게 명상이에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 언제나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게 본래 선정이에요. 생각 따라가니까 선정이 항상 깨져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요.

그 상태 아니에요? 애들 다 학교 갔고, 남편 회사 갔고, 나한 두세 시간 집에 앉아서 좋다 하고 가만히 있다가, 좀 있다가 청소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좋다 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없어요, 일상에서는. 생각으로 채워져 있거나, 스마트폰 액정으로 채워져 있거나, 무슨 저 넷플릭스에 꽂혀 있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뉴스로 채워져 있거나, 머리가 온통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채워져 있거나, 스마트폰 액정으로 채워져 있거나, 무슨 저 넷플릭스에 꽂혀 있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뉴스로 채워져 있거나, 머리가 온통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혼란 그 자체예요. 그게 언제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루에 5만 개 생각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본래 고요가 묻혀 있었던 거예요.

없어서 들어오지 않은 걸까요? 내가 생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고요함을 우린 마주하지 못했던 거예요. 현실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모두에게 본래 고요함을 선물해 주고 있어요. 본래 선정, 본래 청정. 여기가 본래 정토예요. 본래 선정, 선정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선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본래 선정 속에 있으면서 생각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생각 속에 들어가지고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널뛰게 하느라고 이 본래 고요했던 선정을 잊어버렸어요. 선정, 본래 선정에 대한 감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현책 스님이, 스님, 그렇게 선정을 1시간, 2시간, 3시간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갈고 닦아서 만들어낸 선정을 1시간, 2시간, 3시간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갈고 닦아서 만들어낸 선정은 진짜 선정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분별, 생각, 망상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나 왜 가부좌 틀고 앉아야만 선정입니까? 길을 걸을 때도 선정이고 심지어 생각할 때도 선정이에요. 생각할 때 생각을 보지 않고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생각을 비추고 있는 바다 위에 파도가 칠 때 파도의 모양만 따라가면 파도의 모양에 집착하지만 어떤 파도도 그대로 바다이듯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이 본래 바다임을 깨달으면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생각의 진실을 보기만 하면, 생각의 내용물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그 보는 놈은 생각에 물들지 않습니다. 바다는 파도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생각의 당처를 확인하면 생각이 다 이 본래 고요한 본래 선정인 이 본래 마음, 무분별심이라고 하는 본성에서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니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그대로 본성이다.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듯이 생각이 그대로 본성이다. 그걸 깨닫기만 하면 생각 마음껏 해도 상관없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느냐?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집착 없이 생각을 하고 생각대로 행동도 해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게 돼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내게 돼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그러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생각을 멈추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다 해요. 그런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 멈추고 항상 이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다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화를 한 번도 안 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화를 내는데 화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화를 내줘요. 아이가 잘못하면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화를 버럭 내주는 방편을 써요. 근데 내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화낼 때 내가 화가 나서 화내는, 화에 사로잡혀서 화에 내가 미쳐가지고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땐 이러죠. 내가 정말 화나 죽겠는 건 아닌데, 아, 오늘은 내가 얘한테 화내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얘가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싶어서 나는 그렇게 화가 안 냈는데 화낸 척 연기를 할 때 있죠. 그때는 내가 화에 사로잡혀

0: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0: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뭐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2: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0: 얘기는 그 단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단체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얘기지. 단체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래야 그 이제 그럼 자기 사는 사람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얘기. 그한테는 이제 금방 또 사람들이 이제 당초로 사회 사회를 채우면 그 단체 떠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만은 만점이 이제 그 정치적 지도자든지 뭐 어떤 단체 지도자든지 자기 사용을 갖다 완전히 버리고 오직 그만과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 오직 그 단체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 이때면 그 국가 살고만이 단체 살고, 그때도 그 민족 살고만 단체인다 산다. 그런 동시에 자기도 산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하고 말이야. 살이 사용하다 전제를 한다면 결국 총발을 만들면은 국가 민족의 큰 손해를 줄 뿐 아니라 자기도 결국 비참한 결국 치욕을 갖다가 맞게 된다고 난 그리 봅니다. 그래.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기도라 만들면 자기라는 것은 말이지 참말로 살이 사용을 완전히 버린 말이야. 무아사상에서 말이야. 무아사상에서 만들면 이제 정말 진심이 사는 사람은 그냥 요새 보면 이제 보통 조그만 기업 같은 것도 그렇다 봅니다. 기업은 이전에는 어떤 뭐 기업을 좀 아직까지 우리 분 모를 때 기업이라 하면 어떤 분이 기업을 한번 내보면 그 기업 조그만 자기 개인 걸 기업 그 재산 지금 개인 재산을 하는 거예요. 개인 재산을 갖다 자꾸 만들면 축적기 위해서 기업을 한다.
1: 그래서 기업은 망해도 예. 기업주는 흥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0: 이래 하는 거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이제 힘든 기업도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를 봐. 조업은 전체를 위한 기업이지 말이요. 사장 하나, 기업주 하나를 위한 기업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주를 위한 기업이면 그 기업은 만든 이 지상에서 만든 이 사회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라는 것은 말이요. 기업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주인 전체를 위한 만드는 기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주는 만드는 사회에서 완전히 버려서 자기 개인이라고 말이에요. 영리에 위주하면 사회에서 완전히 버리고 오직 기업인 전체 말이에요. 노동자, 노동이나 노동한 사람 전체만, 기업인 전체를 위해서 노력한 말. 그러면 안 되면, 기업인 전체가 어떻게 잘 사는 동시에 만드면, 그 기업도만 자꾸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드는 무슨 기업이든 단체든 말이야. 국가든지 한 것이 지저가는 만드면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어떤 지도자 되지 말고, 전체를 위한 만드면 이제 지도자 되어야 된다. 네. 개인 살상한테 보여드립니다.
1: 네. 이래서 동서 고금을 통해서 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네. 한이 모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네. 일이 같습니다.
0: 네. 더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하지 마세요. 네.
1: 제가 이 알기로는 큰 스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온 기자들도

0: 진진아니다 부지명으로 일본 여가지과 책을 만들었어 말이야. 앞으로 군단만 아니고 5조원 만드는 기본 사전 있더네. 그래서 그치 고부 5조 기본 사전을 갖다 소개해가지고 앞으로 만드는 기능성이라는 걸 선물한테 했지. 국제적인 대화서 말이야. 군단 아니고 판매를 안 하도록 말이야.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기능성인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때지만 70대도 갔는데 한 차원 내밀이 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뭐이저라도 괜찮을 했나 내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거만 너무나 말이야. 이 사태 너무 심각해. 이 기원성에 대해서 이 성부 황부에 대해서 너무나 사태에 막 반밀주의가 말이야. 너무 혼란해서 그래서 그 보고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말이야. 그 표준 삼아가지고 그 참 생각을 혼란된 것 같더라. 반밀주의를 갖다 좀 박아잡을 수 있을까 싶어서
1: 고마운 일입니다. 이번 그 산문 정로의 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산문의 그 바른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기왕에 이제 그렇게 출판을 통해서 스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게 되면 앞으로도 혹시

별로 근본 생명이 만드는 부킹구나는 말이요. 예? 이 공기란 말이 생명이 뭐, 네. 어떤 만드는 기관이나 단체 만드는 만드는 그 말, 사용물, 유용물도 있겠다. 네. 이럴 때면은 결국 만드는 사비나 말이요. 인류에게 말이야. 그럼 또 돈, 이익을 주지 못하고 네. 말이야. 돈은 해로를 주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말 어떤, 물론 잘 하겠지만은 네. 지금 안 그렇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네.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 네. 말이야. 근본은 무리인지 하는 소리인데 참으로 말은 이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은 말이야. 네. 공명전대한 말이야. 공명전대한 필보로서 말이야. 일반 사회를 갖다가 잘 두드리 만드니 저기 선도하고 말이야. 선대가 있고 참으로 이제 부추치 필보 말이야. 그대로

0: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인격 양성을 위한 대학, 또다 학생 말이죠. 학문을 위한 학생. 이렇습니다. 학문을 위한 학생은 이렇습니다. 학문을 위한 학생이든지 직업을 위한 학생이든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뭐 언제 많이 바쁘든 묵고 봐야 되겠네. 바쁘든 묵어야 되니까 말이야. 밥을 먹는 사람이 돼야지 밥을 먹히는 사람이 돼야지 만들어야 됩니다. 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요새 와서는 밥을 먹는 사람은 별로 드물고 말이야. 밥을 먹히는 사람이 전체 말이야. 밥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밥이 먹히는 사람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근본을 볼 때, 만남이 이제 그 자타, 존엄성 갖다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 때입니다. 인간이라는 본심이 만드는 정말로 이제 이게, 절대적 존재인데, 절대적 존재인데, 그 절대적 존재의 그 인간의 존엄성과 상실 하나 이 말이요. 이 조만의 물질적으로 만드는 뭐, 중국을 대피다 말이야. 깨야 될 물질은 뭐, 진공이 대피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상실하는 그 물질은 뭐, 그거, 진공이 안 될래, 안될수 있을 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 만님이 이제 이걸 갖다가 그 인기 양성 무슨 어쩌지 어쩌 무슨 직업 어쩌지 습득이라고 그런 걸 어쩌 저기 그 부담도 그 이전에 말이야 인간의 근본 자체 말이야 그럼 인간의 정성부터 어떻게 뽑고 쉬어야 된다 인간은 보고 정성을 뽑고 쉬어 가지고 물질은 노예가 되지 않냐고 말이야 물질은 노사가 되지 않냐 한단 말이야 인간이 물질 지배해야 되지 물질이 인간이 지배돼 요새 전조대가 있거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만드는 노력해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회복했으 말이야. 인간의 자아를 갖다가 인간의 자아했으 말이야.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남을 존중할래 할 수 없고 남을 안 섬길 안 섬길 수 있다. 남을 안 도울래 안 도울 수 있단 말이야. 자유인데 왜냐면 저쪽이 참말로 보통도 안 그렇습니까? 그쯤 볼 때, 에이, 저기 제일 붙이지 못하는 너무 존재인지, 아, 같은 놈, 뭐, 그 사람, 상대, 그 사람 갖다 섬기고, 그 사람한테 뭐, 인사를 하면 하기 싫지만은 말이야. 하지만, 아, 저 사람이 참으로 붙이는 같은 놈이야. 아, 그 사람이 참으로 훈남이야. 그러면 자연히 머리 안 식힐래, 안 식힐 수, 가서 그 사람 달리 숨지 않아, 안 숨고 그래. 그 사람한테 안 받든 섬거든. 그러니까는 말이야. 남을 도와라, 남을 갖다 어쩌면 말이야. 도와라, 이 서로 부담도 말이야. 저 사람은 어떤 상대방 가치부터 멈춰 말자 이입니다. 그래, 인간은 존엄성을 알고 보면 말이야. 나도 붙여, 너도 붙여. 전체 다 붙여단 말이야. 붙여끼리 서로 존경 알래 알 수도 말이야. 서로 붙여있게 누구, 서로 어떤 부처를 갖다가 어떤 부처가 많은 무시할 수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붙인 중, 인간은 그런 건 존엄성, 보고 본래 붙이는 것 같아. 착실 알고 보면 서로 존경 알래 알 수 없고, 서로 숨겨 알래 알 수 없고, 서로 안 도울래 안 도울 수 없고, 안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 뭐 어디 뭐 지급이시든지 뭐든 뭐든 물질을 뭐 유지나 그런 거는 뭐 설 수 없습니다. 설 수 있겠네.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만드면 첫째 있는 내가 하는 수지 안 하는 수 없지만 인간은 만드는 자아가 만드는 존엄성부터 우리가 만드는 복구 시기다. 그렇게 해서 모든 말이야. 학문 한 방향도 만드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 보고 지금 여기에서 만드는 방향을 갖다 치우고 말이야. 모든 만드는 기술을 갖다 배워나가고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 보고 지금 여기에서 만드는 모든 기술을

0: 사회관계나
1: 네, 스님 그 네. 법문을 듣고 보니까 네. 이 임재 스님 그 법문에 네. 이 입처 작추 뭐 네. 아니 이제 수처 작추 네. 입처 개진이란 그 법문이 네. 이제 상기됩니다.
0: 그러니까.
1: 네, 1년 전 네. 한국 불교 교단은 네. 일찍이 없었던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0: 네.
1: 승단의 많은 인사들이 네. 사회 정화의 차원에서 관계 기관에 연행되어 가지고 제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회를 정화해야 할 교단에서 정화를 당해야 한다니 한동안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종단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국사나 월정사 등에서 무리가 일어난 것도 그 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부단한 정화 없이는 결코 사회 정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오늘의 한국 불교 교단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한 말씀 하셔야겠습니다.
0: 이제 우리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잠깐 걱정하는 게 있는데요. 아마 소상학과 만드는 지금 바람바람이 부담단 말이야. 큰 본사로 봐서 우리 불교가 말이야. 일반 사회에 낙후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참 낙후대가 있다고 합니다. 낙후대가 있는데, 제 낙후대가 있는 마지막에 자질이 지혜가 지혜인데, 이 자질 생각을 지혜하면 우리 도저히 교육이 가장 기본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도저히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말이야. 그 장례를 보는 그 이세 교육이 있습니다. 그 어느 단체에 말이지, 그런 전지 그 장면 이세 교육 여야에다 있단 말이야. 이세 교육보다 잘 시키면 그 잘 그 단체 잘 받게 되면 용서할 것이고, 이세 교육 잘 못 시키면 그 단체 많을 건 사실단 말이야. 그래 국가도 그 가정도 없고 정치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일반 가정 사회 사람들 보면은 자기 우리 가정을 갖다 유지해서 되면은 이세 교육을 첫째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좋은 희망을 볼 수 있는데. 넌 팔고 밥 팔아가니 마님 학자는 뭔 자석 교육이 모자란단 말이야. 교육이 모자라면 난 집거정 팔아가니 마님 자석 자녀 교육이거든. 자녀 교육을 신다. 그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라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거정 집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 지을 수 있는 거야. 논이나 새로 살 수 있는 것이 말이야. 자녀 교육을 못 신고 같은 이거는 마님 난 게 아마 있던 집도 다 없어진단 말이야. 너도 다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비가 부족하면 난 집거정 어떤 일단 농구는 밖으로 팔아가고 농구는 밖으로 팔아 안 되면 집거정 팔아가고 자녀 교육을 신고 그건 좋은 인생인데 그것이 만들면 단체나 막 사채나 가진 할 것 없이 장례를 갖다가 좌우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 된다면 교육이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마 사소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안도 우리 본인과 낙후대가 있는 것만 사실, 자질이 제압이 있는 사실인데 이게 되면 만드는 게 자꾸 낙후 많이 탈락이 됩니다. 아마 그 사회에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이야. 결국 이대로 나가거든 결국 완전히 탈락 인생 안 하나. 이나 걱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바쁘단도 모든 힘을 다해서 말이에요. 모든 힘을 다해서 조직이 생겨서 죽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참으로 중점을 둬야 된다 이 봅니다.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그만 사회도 그렇구만 딴 종교도 그렇구만 말이에요. 막 제뜩이 타고 뜁니다. 제트를 타고 뛴단 말이야. 뛰는
1: 건 우주시대죠.
0: 그만 우주시대 제트를 타고 뛰는데 그런 게 예수교도 예를 들면 예수교 뛰는 말이야. 정교 대학이 말이야. 정교 대학이 서른 분량 몇 개 된다 하거든. 그래서
1: 가짜 대학도 많답니다.
0: 가짜 대학은 그런 많이 되고 많이 되는데 그런 게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 정교 대학 서른 분량 뛰어라 이 말이야. 우리 한국 불교 대학의 30%를 정리해야 했답니다. 그만큼 안 됩니다. 그 이제 조직자 야이 많이 양산돼 이기도 그러나 여기서 만든 맞지 기차 타고 만든 뜨는식입니다. 기차 뜨는식인데 우리 불교를 보려면은 불교 대학은 동국대 하나 뺏긴 거죠. 하는 거 신가 대학은 하나 떴습니다. 신가 대학 하나 떴어 이런 거 이런 만든 다른 사람들은 지금 100점으로 만든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양산하고 있는데 우리 불교는 지금 명중 빵집이단 말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지금 제트기를 타고 지금 뛰는 판인데 우리 불교는 지금 낮잠자고 있는 판이죠. 결국은 만들면 낮잠자는 사람은 결국은 탈락되고 그런 말은 말할 뿐 얘기입니다. 탈락되면 영혼이 없어지는 이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아무 저기 내기라도 내기라도 나쁜 거는 골치도 없이 보내야 되고 남들 좋은 건 뽑아내야 되고 우리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마치 말이지 이제 이마치 특히 하여튼 우리는 노력해가지고 우리 부모로 저기 장례를 위해서 불교인 이세를 갔단 말이야. 철구 철미를 참 교육 없이 나 상급수도 뭐 가장 기본적인 말이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달라뜨리도록 만들지.
1: 네. 네, 스님께서 한창 때 정진하시던 것과 요즘 선원이나 가문에서 스님들이 처신하는 걸 견주어 보시면 생각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어린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0: 근데 이제 무엇인지 비교한다는 게 좀 여러분데, 좀 여러분데, 물론 이제 우리 젊을 때 하는 게 다 옳고 또 잘하고 지금 잘못한다. 기부만 대도를 성취한 일제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야. 그 일제로 한다 하는 것이거든. 주가. 응? 대도를 성취해서 네. 일체를 위해서 사는 말이야. 인격을 갖다가 완성하는 것이 부추가 목적이다. 추가 목적인데. 그전에 이제 그런 일이 한번 있는데. 아까 말한 문 박사인데. 내가 하는 거. 시인 내가 개인비입니까? 최상인데. 와, 당신 개인비주와 우리 주신 게 개인비야. 아, 시인 내를 만든 자녀가 저기 한쪽 공부한다고 하죠. 가지 이런 거에 공을 치자 다녀비고 왔죠. 저쪽 앞으로 가지고 당신이 면 평생 내 어떻게 자기 가족 위에는 한 번을 생각해본 적 있냐고. 큰 가족 위에 한번 생각해본 적 있냐고. 아, 그렇지. 자식이 생각하네. 그래, 당신이 개인지는 말이야. 당신이 개인지가 뭐고. 예. 가족을 버리는 건 좋은 가족을 버리고, 큰 가족을 위해서 살기 하는, 위해서 한 그릇이, 그릇 먹기, 거기에 있어. 그, 김보진입니다. 김보진이야, 우리 부교 본식을. 팔만, 회사 가족, 팔만 장기인가 한번 찍어볼까? 전부 다 그 말씀 뿐인데. 나 우리 회사라. 아이고, 여기랑 참 잘하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한, 우리 얘기 불가한 거지만, 사실이 이제 우리가 주가 먹기란 것은, 모든 것, 차, 세수를 버린다는 것은 만든, 참, 얼마나 큰 만든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수를 버린, 세수를 버린 게 아니란 말이야. 참으로, 적은 일이 참, 뭐, 세수 일시적으로 이제 수양 활동 안에는 세수를 막, 수양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참다.